활배룩 덕분에 동묘는 이제 한국의 파리로 불리고요. 빈대떡과 낙지탕탕이로 유명한 광장시장은 내한공에 나는 뮤지션들의 필수 탐방 코스가 된 지 오래죠. 구석구석 둘러보고 이렇게 쿨하고 멋지고 힙한 동네가 우리 곁에 훨씬 많을 텐데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오늘 그 전국 동네 자랑 한번 해볼까요?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9일 목요일, 10월 6일 화요일 입주 1440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크 잭크 작곡으로요. 이무진의 신호등 띄워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그 여행 매체인 타임아웃이라는 그 매체에서 2026 세계에서 가장 쿨한 동네 40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The 40

0: least neighborhoods in the world in 2026라는 타이틀로 이제 이거를 저 발표를 했는데요. 1위가 서울 종로 3가, 2위가 모로코 수도 리바트의 로세앙 지구, 3위가 그리스 아테네의 네오스 코스모스, 그리고 4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이 뽑혔다고 해죠. 종로 3가라고 하면 그죠? 힙스터의 어르신 문화가 공존하고 한옥 수제공방, 낙원상가, 서순라길 등등 뭐 세대 취향이 어우러져서 독특한 활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골목골목 산책하기 참 좋은 계절이니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전국 동네 자랑 한번 펼쳐볼까요? 100만 인파가 다녀간 상어가 출몰하는 명소 부산 북항, 뭐 요즘 너무 핫하죠. 성땡당을 보유한 빵의 성지 대전 은행동, 뭐 여기는 뭐
1: 오늘도 예. 슈가버블과 예? 달콤
0: 오늘도 슈가버블과 예? 아니 우리 PD님은 그렇게 광고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이게 최고다. 우리 목동은 광고가 최고예요. 예. 그래서 잠깐 자랑해봤습니다. 네, 슈가버블. 자, 어쨌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이게 최고다라고 동네 자랑을 마음껏 해주십시오. 마음껏 꺼드럭대 주십시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이고요. 이제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소리질러 고려 기프트 반총물 굿즈
8: 반총물을 고려하라
7: 휴미코 굿즈 고려
9: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 기프트.
10: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11: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제조 종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お、うん。기침소리들어갔나요?네. (웃음)자마루파이브의 Memories 그리고에드시란의 Perfect 듣고오셨습니다자여러분들의동네자랑천국동네자랑빠빠빠빠빠빠빠빠라라빠빠빠빠빠빠빠게시판볼까요9889님저희동네에는홍제폭포가유명합니다시간되실때놀러오세요홍제폭포앞에카페도있어요차대접해드릴게요아니그러니까저희동네에는홍제폭포가있어요그러니까는우리여기는무슨동인데요홍제폭포가있어요라고얘기를하셔야해주셔야제가아거기에홍제폭포가있군요라고말씀을드릴텐데홍제폭포가어딘지를모르는데저희동네는요라고시작을해주셔서서대문구홍제천에위치한홍제폭포입니다서대문구홍제천에홍제폭포카페가있구나아하여기되게좋겠다서대문구가면볼거되게많아요여러분재미있는것도많고맛있는것도많고화이트캥님저희동네만의자랑이있죠바로저희집베란다에서직관이가능한축구장인데요밤낮으로축구장둘레러닝하기좋고요저녁에청소년부축구시합을공짜로구경할수도있습니다이곳으로이사하고우울증이많이좋아진듯합니다자랑할만하죠오그축구장은누구나이용가능한가요그거되게좋다가끔그이렇게축구장이나어디이렇게운동하러가면그동호회분들이 가끔정말가끔있는일입니다만동호회분들이너무누구맘대로여기서러닝하고있냐뭐약간좀이런네그런동호회분들이있어요그죠예있을수있죠예이게예약제로운영되는데다나가라아그러냐그러고나갔는데 나중에알고보니까아니었고 이축구장같은곳이집앞에있고또이렇게한눈에담기고가끔원하면나가서이렇게트랙도이렇게쓸수있고그러면되게좋긴하죠우울증에좋아하셨군요좋은데요우승맘님저희동네고양시덕양구산책로에는고라니가뛰어다닙니다개천에두루미항상있고요청둥오리부부커플이새끼다섯마리를낳아서졸졸졸줄맞춰서다니고청설모막돌아다녀요다람쥐도보이고진짜완전산책할때마다동물찾느라바쁩니다오해하지마세요민통선아니고요20분이면서울나가는완전좋은동네고양시덕양구놀러오세요하셨습니다오진짜요고양시덕양구근처에서또저희작가님이이게다사실입니까작가님고라니가있다고요아이고라니가있다고요뭐청설모하고막그런건아니에요청동오리부부커플이있습니까알겠습니다 덕양구맛있는거많아요3066님우리동네는노을이진짜환상입니다김제에서부안으로넘어오는길에해질녘노을은와우정말아름답습니다오약간그런곳들이있어요도로들도그렇고딱해질때그노을을바라보면서달리는그길이있고내가운전자기준으로내왼쪽볼에노을을쫙쬐주는그런길이있고그죠이렇게바라보면서달려도되게멋있긴하겠다웅이님여기시흥엔인공서핑장도있고서해바다를바라보며물놀이할수있는해수풀장도있고요요즘시에서허가를해줘서시화방조제안쪽에서쭈꾸미와갑순이가많이잡혀서요즘사람들엄청나게많이옵니다우리동네최고의자랑하나더있습니다시흥최고미녀도로시님이거주하고계세요도로시님어디계세요도로시님도로시님어디계세요시흥최고미녀라고지금웅이님께서해주셨는데도로시님어디계세요네이거확인
사실 확인해 주시고요. 팩트 체크해 주시고요. 네. 자,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자, SBS 그대책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스티비 원더의 You're the Sunshine of My Life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동네가 짱이다. 우리 동네가 최고다. 오늘 꺼드럭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오늘 타이틀을 좀 달아드렸는데요. 내 사랑 써니미니님, 용인 처인의 보물 경안천. 여기서 러닝해 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요즘 러너들 정말 많아요.

성남 분당에서 이사 온 지 2년 됐는데 여기 너무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오. 경안천. 경안천도 한번 검색해 봐야겠네요. 경안천. 이게 그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만 혹시 아시는 약간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어, 요렇게 생겼군요. 너무 좋다. 여기 가을이나 요렇게 약간 초겨울 즈음에 물가 주변에 이렇게 새벽에 물 한 개 살짝 올라오기도 하겠네요. 여기는 딱 지형을 보아하니까. 좋습니다. 8612님. 저희 동네 제주시 봉계동에는 젊을 자연 휴양림이 있습니다. 산책로며 편백나무 숲이 있어서 다녀오기만 하면 뭔가 마음 힐링이 10% 가능한 곳입니다. 오, 이런 곳 너무 좋아요. 이런 곳 너무너무 좋습니다. 옛날에 그 한번 가려다가 못 간 그 휴양소 같은 곳인데 실제로 이런 숲 안에 컨테이너 호텔이에요. 인터넷 안 되고요. 네. 전기만 들어옵니다. 인터넷 같은 거 없어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핸드폰을 밖에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그 이렇게 놔두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 나무들 사이로 이렇게 쫙 쪼개져서 들어오는 그 햇살. 네. 그리고 그 햇살을 받아서 바닥에 이렇게 탁 떨어져 있었던 덮여 있었던 오래된 그 모래들과 그 나뭇 이파리들과 그 자연에서 그 열을 받아가지고 싹 올라오는 약간 그 아침 스팀. 네. 그러고 있는데 커튼을 탁 치면은 그 광경이 한눈에 이렇게 쫙 들어오거든요. 예. 네. 정말 너무 멋진 곳인데 못 갔어요. 스케줄 때문에 못 갔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남들 놀 때 일하면 돈을 두 배 번다라는 마인드로. 핑크공주님. 저희 집 인천 거맘동엔 아라뱃길이 가까이 있어서 산책 운동하기 좋습니다. 저희 집 거실창에서는 항상 석양이 예술입니다. 정서진도 가까이 있고요. 오. 여긴 뭐 이름만 들어봐도 명소일 것 같네요. 정서진 아라뱃길. 뭐야. 예. 거실창에서 이렇게 그 석양 쪽 바라 보이는 쪽인가 보다. 너무 예쁘겠다. 2493님. 대서 달서구 월성동입니다. 학산 둘레길 좋고요. 구청 보건소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까지 공공기관이 쭉 연결돼 있어서 참 좋아요. 오,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예 블럭이 한 블럭이 공공기관이 쫙 모여 있는 거죠. 구청 갔다가 보건소 가고 뭐 주사 맞고 그러고 나오는 길에 아, 나 뭐 그 뭐 찾아가야지. 그리고 우체국 들려서 뭐 찾고 아, 그러고 저번에 신고했던 건 어떻게 됐지? 경찰서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소방서 들려서 인사 좀 드리고 도서관 가서 책 하나 빌리고 뭐 이런 건가? 근데 이런 곳이 많지 않아요. 보통 그 구청 밑에 보건소하고 도서관 정도는 같이 붙어 있죠. 우체국도 근처에 있을 수 있겠다. 어? 잠깐만. 우리 동네도 구청 옆에 보건소 있고 우체국 있고 경찰서에 소방서에 도서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 그러네. 피디님 집은 어때요? 동네는? 다 있는 거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에 쫙 다 모여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똥똥똥똥 이게 다 다른 건물로 이어져 있는 보기에도 좋은 약간 그런 말씀이시겠죠? 잘 포장했다. 잘 마무리했다. 좋았다. 좋았다. 예,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 여사님. 얼마 전에 이사한 오금동. 집 앞에 있는 성내천은 낮이면 나무 그늘, 밤에는 분위기 좋은 산책 코스. 끝내줍니다. 왜가리, 청둥오리, 잉어 등등 다양하고요.

주변은 강아지 산책지의 성지. 특히 분수 근처는 다종 다양한 개들이 모여드는 핫플레이스죠. 저희 동네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서울숲이라고 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말도 안 되는 곳입니다. 예, 예. 생선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생선들을 매일 탐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근데 걔, 그 고양이들이 다 애들이 성격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 고양이 안녕?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을 좀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람이랑 너무 친화, 예, 친근해진 거야. 친인화 된 거지. 그래갖고 안 무서워하고 사람 보면은 와가지고 부비고 배 깔고 누워요. 예, 공원에 사는 고양이가. 강아지들이랑도 잘 지내더라고요. 신기해요. 별처럼님, 우리 동네는 은평 한옥 마을이 있습니다. 북한산 뷰를 품고 있어서 풍광이 수려하옵니다. 말투가 저절로 조신해지는 건 덤이옵니다, 전하. 풍광이 수려하다. 은평 한옥 마을,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카밀라 카벨로의 하바나 하바나, 두알리파의 후디니, 이렇게 두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올게요.

2648님. 나의 사랑, 나의 자랑, 나의 중랑. 집 뒤에 용마산이 수호신처럼 지켜주는 동네. 봄, 가을 아이들과 함께 등산하고 용마산 정상에서 먹는 막대 아이스크림. 진정한 꿀맛입니다. 산 끼고 있는 분들은 약간 그런 든든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것 늘상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약간 뭐 저희 등 뒤에 어떤 산 뭐 약간 이런. 네. 예쁜 미녀님. 충청도 아산 신정호 저수지길. 이거 주소인가요 혹시? 너무 주소 같다. 충청도 아산 신정호 저수지길. 요즘 같은 가을길 가을날에 산책하면 너무 좋고요. 주변에 예쁜 카페랑 맛집도 많아요. 둘레길 한번 걷고 나면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힐링됩니다.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그냥 어느 곳이든 그 동네에 그 둘레길이라고 돼 있는 데는 가면 다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여기 양평 밑에 둘레길을 이제 다녀왔는데 여기 가면 또 되게 유명한 그 도넛도 팔고 막 그러거든요. 도넛이래. 그 핫도그 팔고 막 이러는데 걸어다니기도 너무 좋고 와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산책하기 너무 좋고 맨날 이렇게 그 양평 넘어가는 다리에서 좌우로 이렇게 물 흘러갈 때 물 한 개 쫙 올라오는 그런 모습만 맨날 보다가 직접 내려가서 걸으니까 또 느낌도 다르고 그죠? 마이클 넌투 스트라이크님. 서울 강동 명일동 인근 강동 숲속 도서관. 백색 소음을 표방하는 도서관이라 쥐죽은 듯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라서 더 좋고요. 숲속이라 상쾌합니다. 오, 요거 좋겠다. 그러니까 백색 소음이라고 해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은 그런 포장마차에서 들리는 소음 중에서의 그 소음의 내용하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는 듯한 그런 내용의 소음은 약간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침에 그 피시마켓에서 들려오는 네, 그런 약간 옥션의 소음도 다르듯이 숲속에서의 백색 소음은 또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오, 숲속이라 되게 상쾌하고 좋을 것 같아요. 7954님,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저희 동네 서서울 호수공원은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분수가 켜지는 소리 분수 보유 동네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는 비행기 꼬리 찾는다고 자주 갔었다죠. 크크크. 아, 실제로 비행기 지나갈 때 이렇게 분수가 켜져요. 재밌다. 이게 그 동네에 살지 않으면은 모를 만한 것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솔직히 저는 지금 읽으면서 아, 저 여기 가봤어요 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커피향기님. 고양시 화정동에는 누구든 이용 가능한 무료 피크닉장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 이용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눈으로 담고 저게 되게 예쁘다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 한번 근처에다 차 세워놓고 걸어서 한번 내려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미난 거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동네 아직 100%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요즘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구석구석 이렇게 찌르고 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신기한 곳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저희 시장 밑에 앞에가 전부 다 막혀 있고 안쪽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게 다 막혀 있고 앞에 방앗간 집인가? 방앗간인가? 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방앗간이 아니라 술집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술집인데 안에 메뉴가 또 기가 막혀요. 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자, 저희 이제 벌써 꺼드럭대다 보니까는 1부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수다가 엄청난데? 이창섭의 천상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띄워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계속 꺼드럭대 드리기 이어갑니다.

0: TBS. Tell me how long will this rain last? 여기는 CBS입니다. Just got to see my feet don't drop.
1: She's there waiting.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제유가가 중동지역의 원유 수출 증가와 주요 7개국 G7의 비축유 방출 결정으로 현지 시간 5일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89% 내린 배럴당 100.32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9.43달러에 마감해 전장보다 1.84%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략 비축유 재고가 지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공급 측면의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발사를 앞두고 오늘 오전 7시 30분 전남 광주 고흥 나로 우주센터 내 발사대에 도착했다고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밝혔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오전 중에 기립장치인 이렉터에 실려 발사패드에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대에 고정됩니다. 우주청은 내일 오전 8시

0: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누리호 추진체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발사 시각을 정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 비위와 봐주기 처분 의혹과 관련해 소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인척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공개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사는 자체 감사 결과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북서쪽에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서울이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또다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특히 조금 전 해제되기는 했지만 강원도 태백과 평창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오늘 하늘은 더없이 쾌청하겠고 가을볕이 한껏 쏟아지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좀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강릉, 대전의 한낮 기온 22도를 비롯해서 대구 23도, 광주와 부산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로 인해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면역력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갈수록 일교차는 더욱더 커지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였습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2부 첫 곡으로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게 최고다. 거드럭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동네 자랑을 하셨는데 니코 크더만님, 산도 좋지만 산 없는 강남구에서 종부세 내면서 사는 게 꿈입니다. 근데 또 살아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사람이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물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약간 좀 이런 동네에서 살아야 사람 사는 것 같거든요. 산 없는 강남구에 종부세 내면서 사는 거 부럽긴 하네요. 예. 자, 2부 시작합니다.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제가 요즘 맨날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지금 약간 기회와 약간 어떤 거 그런 걸 노리고 있는데 어디냐면은 용인의 이제 그 아까 용인이래 경기도 네네 그러니까 저 성남 옆에 있는데 예 그쪽에 이제 집들이 되게 좋은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잔디도 깎아야 되고 뭐 약간 이런 집들이 있는데 그 집에 너무 살고 싶어요. 그런 집 살면서 나 혼자 이제 가라지 꾸며가지고 엔진 오일도 갈고 세차도 하고 왁스도 매기고 그러다가 이제 막 위에서 막 뭐 이렇게 누가 막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제 뛰어 내려오면은 아침에 다 같이 뭐 이렇게 막 밥도 해 먹고 예 갑자기 비 오는 날 여기 구석대기가 좀 샌다 그러면은 우비 입고 올라가

아, 뚝딱뚝딱 못질 해가지고 이렇게 집도 좀 고치고 약간 좀 이렇게 사는 거? 그런 것도 약간 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자, 일단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피로로로뚜뚜뚜뚜뚜루루루
1: FR 데이비드의 Words 그리고 아하의 Take On Me 이렇게두곡듣고오셨습니다아언제들어도명곡이에요늦가을바람늦가을밤바람님47살아내가공무원임용되고첫출근하는날이라데려다주고왔는데오늘아내자랑말고동네자랑하는날인가요저희동네는정조의숨결이느껴지는수원행궁동인데요집앞엔호수품은공원이있고바로옆에야구장축구장이있다지요하셨습니다오수원행궁동수원에참멋진곳많아요그죠수원입구이렇게탁들어가면은거기에있는그성도있고수원그성도있고그주변으로맛있는음식점도많이있고수원이우리가생각하는수원그러면은이제경기도뭐이렇게보통생각

생각하는데 수원이 인구 밀도가 엄청 높아요. 네, 그래서 사람도 굉장히 많고, 네, 볼 것도 많고, 그렇죠. 말랑콩떡님, 저희 집 뒤에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63빌딩 잘안 가듯이 여기 산지 15년째인데 한 다섯 번간것 같아요. 많이 가셨는데요. 그래도 가면 성곽길도 좋고 보양식 맛집도 좋고 야경도 좋고 올가을은 아이들과 한번 다녀와야겠어요. 크, 남한산성 좋죠. 남한산성 좋습니다. 다녀와 보셨어요? 남한산성? 남한산성 저렇게 구석진데 어디 높은 데 가면은 지금은 이제 다 되게 모더나이즈 되어 있는 가게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가게들보다 약간 여기가 음식점이야 하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데가 있었거든. 그런데 딱 들어가면은 별채를 하나 딱 내줘요. 이모님이 이제 이게 두 분이서 오셨어요? 그럼 예 네, 그럼 아 저쪽 별채로 가시라고 저기 이제 아랫목 따뜻하니까 딱 들어가면은 막 불불 끓어 막 방이 막 뜨거워서 한 곳에 앉아 있질 못해.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닭도리탕을 시켰어요. 이제 닭볶음탕을 시켰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놀고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하고 놀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녹색 담요하고 고스톱을 갖다 주시는 거야. 신나게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한두 시간쯤 지났을 때 진짜 한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유명한 집이었는데 근데 그 집은 아저씨가 닭을 빨리 잡으면 요리가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로 뒤에서 뛰어노는 닭을 잡는 거야. 뛰어가서. 예. 근데 그날은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기억도 있고. 예, 남한산성 좋죠. 여기 가면은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팔아요. 한식 뭐 이런 거 이렇게 두부 조림 같은 것도 있고. 네. 동양백합님. 우리 동네 천안에는 자동차로 정상까지 갈수 있는 흑성산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저녁에는 천안 시내 야경과 노을을 만끽할 수 있고 뒤로는 독립기념관이 드론으로 보듯 전경이 쫙 보이고 둘레에는 카페며 아름다운 봄의 정령인 벚꽃길이 5km 정도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추입니다. 오, 와 여기도 멋있겠다. 벚꽃길이 5km 정도 있대요. 5km면 여러분 진짜 긴 거거든요. 와. 돌아올 때 호두과자 사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던데? 천안의 경계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도대체 부산에 내려가도 천안 호두과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네. 도대체 그곳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아까 웅이님이 시흥 최고 미녀로 인증해 주신 분, 예. 지금 등판하셨는데, 네,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문자 보내고 계시네요. 도로시님, 알디님, 저희 동네 거북섬 동은 인공 서핑장도 있고 투명 카약과 문 보트도 있지요. 한번 놀러 오세요 하셨습니다. 그 거북섬을 우연치 않게 제가 뭘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게 됐는데. 와, 분양이 아직 안된그 상가들이랑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여기 어떡하냐? 막 걱정했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봐요. 그죠? 약간 한 곳이 그렇다라는 얘기였을까요? 인공 서핑장이 있구나. 문보트는 뭘까요? 뭐, 보트 타고 이렇게 달 구경하는 건가? 3217님, 저는 소나무에 눈 쌓인 풍경이 보이는 숲이 있는 아파트가 로망이었는데, 드디어 찾아서 돈 모으는 중입니다. 여러분, 동네 자랑해달라고 했는데, 점점 이게 약간 임장 다니는 분위기인데요? 여기는, 등 뒤로 산, 눈앞에 물, 지대가 높아, 비가 와도 걱정이 없고, 여기 올라오는 길에는 전부 다 전선이 깔려 있어서, 눈도, 땅이 얼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 내려가면 5분 거리에 전철 있고, 그 옆에 마트, 그리고 그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붙어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중구 나가려면 전철 타고 15분. 여기서 강남 나가려면 전철 타고 15분. 딱 중간이란 말이야. 제가 약간 그 임장 분위기로 부동산 분위기로 설명을 했는데, 저희 동네 얘기입니다.

털어놓을 수 없는 사소한 고민 알량한 하소연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자랑 갈팡질팡 선택장애로 괴로울 때 알디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정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알짤딱깔센 선곡 저방전

입니다. 남편과 8박 9일 동안 러닝으로 제주를 일주를 할 계획인데요. 첫날 10km 러닝 도중에 7.6km 지점에서 편의점에 갔다고 남편이랑 대박 싸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잘못한 건가요? 힘들어서 쉰 건데. 그래도 완주는 끝까지 해보려고요. 자, 오로라 공주님의 사연이었는데요. 8박 9일 동안 부부가 러닝으로 제주도를 일주한다. 여기서 끝이 났으면 진짜 부러운 사연이었을 텐데. 도중에 편의점 간 걸로 싸웠다. 예? 이건 뭐라고 말씀을... 아니 뭐 그래도 7.6km를 쉬지 않고 달린 걸 보면 오로라 공주님도 진짜 만만치 않은 러너인 건데 그잖아요, 그죠? 러닝은 각자의 컨디션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이렇게 부부가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거 많은 분들의 로망이실 텐데 이게 실제로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겠죠. 이게 또 비슷한 사연을 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0533님. 새벽마다 저를 끌고 러닝하는 신랑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RD가 좀 말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예, 이거는 제가 말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부부가 같이 하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뭐 솔직히 이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경험담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오로라 공주님과 0533님께 처방곡을 띄워드립니다. B2B의 너 없인 안 된다.

너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노래 같기도 하네요. 너 없이는 안 된다. 이건데 너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는 약간 원곡 같기도 하고요. 자, B2B의 너 없이는 안 된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볼까요? 봉화님, 이분은 변함없네요.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그냥 때리세요. 때려요. 만물이 때려요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힘내라 해피맘님. 우리 부부도 손잡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각자 돌아옵니다. 왜죠? 자유바다님. 부부는 장사도 같이 하면 좋지 않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서도. 아, 저도 이거 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일이 너의 일이 되고 너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순간, 물론 성공으로 인해서 오는 만족감도 배가 되겠지만 실패해서 혹은 성공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두 배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가정으로 흘러 들어오면 두 배 스트레스가 네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같이 일하는 거,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거,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거, 네, 이거는 진짜 멘탈이 웬만큼 강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유지하기 힘들죠. 캬캬쿄쿄크크님, 같이 일하는 거 웬만하면 안 했으면 싶습니다. 가장 편한 사람한테 쉽게 짜증낸다는 말을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시버. 맞아요.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주방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홀 직원 여자애가 일을 좀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씨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먼저 가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와이프가 옆에서 실수한 거 보시면 답답하거든. 아니 그거를 몇 번을, 아니 내가 저번에도 이렇게, 아 나와 내가 할게. 이게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말이 나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와이프가 우리 주방에, 내가 주방에서 같이 일 안 하고 우리 집에서 여보 오늘 수고 많았어요, 오늘 손님 많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주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뭐 그냥 적당히 바빴어, 근데 뭐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네, 애기는 잘 있어,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달리 나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동네 노는 언니님, 남편도 먹고 싶은데 아내 것만 사서 서운해서 싸운 거요? 그냥 사달라고 하면 되지 그게 싸울 일이요? 누가 뭘 사줬는데요? 아, 편의점 갔다고 하니까 뭘 샀다고 오해하신 모양입니다. 편의점 가서 뭐 음료도 뭐든 샀겠죠? 근데 남성분의 마음은 저는 솔직히 조금은 이해를 하는 게 약간 그런 마인드 아니었을까 싶어요. 계획대로 움직여서 그러니까 계획대로 움직여서 이걸 우리가 계획대로 완주하려고 온 거지. 원하는 만큼 뛰다가 아무 때나 편의점에 들러가고 쉬면서 물 마시고 뭐 하고 그럴 거면은 제주도까지 와서 이거 하는 게 뭐가 있냐. 우리는 극한을, 우리의 어떤 리밋을 이렇게 뛰어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여행을 온 건데, 아니 뛰다가 힘들면은 멈춰서 편의점 가갖고 음료 먹고 뭐 하고 그러면은 그게 되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남성분은. 그죠? 미리네님, 흐름이 끊어지면 뛰기 싫어질까봐 등산도 오래 쉬면 힘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게 마치 잠 오래 자도 힘들고 대기 오래 해도 힘들고 오래 기다리면 힘들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한 5시간짜리 스케줄을 짰어. 그러면은 딱 만나자마자 그 5시간짜리 스케줄이 시작이 돼야 돼. 근데 한 2시간 전부터 가갖고 거기서 이 5시간짜리 스케줄을 시작

배우기 싫어졌습니다. 근데 그 집은 남편분이 잔소리를 하니 얼마나 더 밉겠어요. 그 마음 100% 제가 이해합니다. 진짜요? 근데 이거는 어떤 스킬과 테크닉에 대한 지적이지. 지금 우리 사연분 주신 분에 대한 얘기는 남편분은 약간 이 계획이 흐트러지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잔소리처럼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 왜냐하면 한 7km 뛰다가 잠깐 멈추면 힘들거든요. 근데 막 거기다가 왜 지금 편의점을 가냐 막 그렇게 하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 아, 저는 약간 좀 이렇게 회색 존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장현주의 Something Special 듣고 올게요.

노래가 나가면서 가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이런 계획을 사 가지고 우리가 제주도를 가서 이 타이밍에 이렇게 뛰어서 10km를 넉넉하게 멈추지 않고 뛰어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쉬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박 며칠 동안 제주도를 이렇게 돌자라는 계획을 정했으면 그걸 따라서 해야지 왜 중간에 편의점을 가라는 게 남자 입장이었지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계획을 애초에 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두 분이 되게 러닝에 진심이신 분인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참 보기 좋기도 하지만 힘든 취미를 가지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음악 올려주셔도 돼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수다를 떨고 꺼드럭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벗어나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3: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발 현장에서 우리 군이 실시한 지뢰 제거 작전과 관련해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철 장관은 오늘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이 너무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한 뒤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의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는 주장에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주민안전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과 경기, 인천 등 10개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지역경제와 산업 등에 전방위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어떠한 대북 안보 정책도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지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이번 언급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기로 확정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과 결이 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벤스 부통령은 다만 해당 사업의 성공을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

0: 들이 바라고 있다면서 이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자산위탁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넉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405억 6천만 달러로 8월 말보다 17억 2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6월과 7월에 연속 증가한 데 이어 8월에는 143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가 다시 감소 전환한 것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6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2: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1: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2: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이것도 몰라? 요즘 다 즐겨 먹는다는 그 음식. 난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먹어본 것 같네요. 음식뿐인가요? 뉴스도 패션도 일상적으로 쓴다는 신조어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죠.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 따라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 그냥 내가 좋아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 찾아가면서 빠르게 변하는 일상 속에서도 고요하게 천천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 마음 같은 노래가 줄줄이 흐르는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첫 곡, 조성모입니다. 아시나요?

0: 조성모 아시나요? 백원경의 랄랄라 문을 열었습니다. 이거 나만 모르나 싶을 때 있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싶다가도 꼭 그럴 필요 있나 싶어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자주 찾는 것, 오래 들어도 좋은 노래들,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괜찮잖아요. 유행보다는 내 취향이 더 중요한 그런 우리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할게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화요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랄랄라 커피 준비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0: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5: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성시경, 차마, 에피톤 프로젝트 한희정이 함께한 이화동이었습니다.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왔어요. 해바라기님. 연휴 동안 일하셨나 봐요. 오늘 쉬시는 거 보니까. 우리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랄랄라 커피 전합니다. 우격다짐님. 연휴 동안 초삼 아들과 처음으로 PC방 가서 도파민 뿜뿜. 재밌었어요. 정말요? 와, 아빠가 이렇게 진심으로 즐기셨다니 아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오늘 학교 가서 자랑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6703번님, 전 이번 연휴 기간에 서울에 행사와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와, 서울은 정말 복잡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방에서 올라갔더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울 계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그래도 오랜만에 기차 여행해서 좋았어요. 서울에 있다가 또 지방으로 여행 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연휴에는 1621번님처럼 연휴에 부산 다녀와서 오늘까지 연차 냈습니다. 북항이 보러 간 건 아닌데 우연히 그쪽 지나서 사람이 많았는데 많이 안 기다리고 봤네요. 북항이가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죠. 제 길을 잘 찾아가야 할 텐데. 1621번님 그래도 우연히 이렇게 보셨다니까 럭키. 랄랄라 커피도 드립니다. 러너님, 점점 밤 공기와 아침 공기가 이불깃을 끌어올리게 하네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1년 중 가장 좋은 며칠 안 되는 날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고 싶어요. 오늘도 좋은 곡들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랄랄라의 노래들이 가을 향기를 더 진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화사의 노래예요. 가을 속에서.

쟨 우리 어떻게 할까요? 원경님, 하루하루 가는 이 가을이 너무 아쉬워요. 사랑해 수인님. 그러니까요. 날씨 너무 좋고 음악 좋고. 그쵸. 우리 10월을 아껴서 꽉 채워서 보내기로 해요. 랄랄라 하루도 빼놓지 마시고요. 6444님, 버스 타고 시골 가는 중인데 오랜만에 버스 여행이 너무 좋습니다. 크림치즈 호두빵도 사놨는데 깜빡하고 안 들고 왔네요. 감미로운 음악이 힐링 됩니다. 크림치즈 호두빵, 크림 들어있어서 요 치즈랑 빨리 드셔야 되는 건데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예. 보통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나 시골 가면 많이 파는 술빵 하나 사드시죠.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행 가면. 6444번님께 커피도 한 잔 드릴게요. 1508번님, 저희 부부는 맞벌인데요. 연휴 기간 둘 다 일하느라 쉬지를 못했어요. 연휴가 끝나서 다들 출근하는 오늘 저희 부부는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들 윤호를 유치원 태권도 안 보내고 서울랜드로 가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와, 얼마나 좋으실까요? 윤호는 또 얼마나 신날까요? 서울랜드에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전세 낸 것처럼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집순이님,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는 동탄 호수공원의 상징 루나쇼에서 분수가 솟아오를 때 함께 자주 나오는 노래.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싶네요. 같이 들을까요?

Promise 9, Fire Am In Me였습니다. 조금 쌀쌀하니 뒷산 걷기 딱 좋네요. 똥강아지님. 걷기도 좋고 뛰기도 좋고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기도 좋고 음악 들어도 좋고 날씨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7991번님. 가을을 느낍니다. 서늘한 바람에 금목사의 향을 실어오네요. 너무 감사한 하루 중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하니까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9458번님, 동물병원이 거래처인데요. 아픈 애완동물 검사해주는 검사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휴 3일간 동물병원에서 요청한 검사 건수가 많아서 지금 각 병원 방문 접수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지나가는 게 마침 수락산 유원지 근처여서 잠시 숨 돌리며 바라본 하늘이 너무 바다같이 높고 푸르러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차창을 여니까 솔솔 들어오는 가을바람이 너무 상쾌합니다. 아픈 애완동물이 기다리는 다음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가는 동안 좋은 음악 잘 듣겠습니다. 음악으로 에너지 충전하시고 또 사랑으로 아픈 동물들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9458번님께 커피 드릴게요. 8174번님. 주인장 바뀌고 저도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왔지만 앞으로는 틈 나는 대로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변함없는 충성 청취자입니다. 주인장 화이팅 하시고 좋은 방송 오래오래 부탁드립니다. 충성 하셨어요. 그런데 이 충성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아이조아님. 오늘 우리 큰아이 군입대로 논산에 가고 있어요. 가는 길은 화창한데 마음이 우울하네요. 이장우 훈련소 가는 길 신청해요.

노래 들으면서 우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큰아이 마음 착잡해지는 거 아닐까 좀 걱정되지만 네, 좋은 날씨 속에 훈련 잘 받고 잘 해낼 겁니다. 응원의 마음 담아서 전해드리죠.

조앤의 순수였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해피그님 청하신 곡이에요. 검정치마 기다린 만큼 더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0: 예방하세요.
1: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0: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향신문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내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공소청장, 중수청장 직무대행에게 엄정한 법질서 집행과 권한 행사의 절제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선 모두 발언에서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뜻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해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재재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재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인해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 간 대북 정책이 일치하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한미 정상 간 수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의 일치된 대북 정책 기조와 공조 의지가 확인됐다며 특히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 해킹 공격과 관련해서 IP, 즉 인터넷 주소 19개를 특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비정상적 경로로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간 IP를 토대로 범위를 좁힌 결과 공격자 IP 19개를 지목하고 오는 8일까지 자체 점검과 미흡사항 조치를 맞춰달라고 전 금융권에 요청했습니다. IP 소재 지역은 12개 나라에 달했는데 미국발 IP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스웨덴, 독일은 각 2개씩 중복이 있었으며 국내 IP도 1개 있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오늘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에서 AI 해킹 추정 공격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해킹 세력을 신속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금융위를 향해서는 금융기관에 유출된 개인정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해당 금융회사가 고객보호, 피해보상 등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전국

0: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5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6: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쌀쌀했는지는 어제와 비교하고요. 낮 기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아침 최저 기온과 비교해서 얘기하곤 하죠. 학생 때는 비슷한 또래들과 모든 걸 비교하지만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한 발 먼저 성공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데요. 사실 살면서 가장 많이 견져보는 비교 대상은 예전의 나, 과거의 나 자신이겠죠. 작년보다 체력이 몰라보게 떨어졌다거나 부쩍 눈물이 많아졌다거나 예전에 비해 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다 보면 괜히 좀 심란해질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충만한 계절이라는 걸 떠올렸으면 합니다. 가을 국화가 봄꽃을 시샘하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 스칼렛 지우님, 어머 지수님, 가을꽃이 시샘할지도 몰라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시샘하다 시샘하다 시들어 떨어지는 거지. 아, 그러니까 봄꽃 가을꽃 국화는 봄꽃을 시샘한다. 아무튼 10월하고도 여섯째 날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이었습니다. 주윤이 때문에도 웃었네요. 맨포스5의 Still Fighting It으로 문을 열었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과거의 나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증거래요. 사실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최고의 조언자는 과거의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거겠죠? 작년 이맘때 뭘 입었는지 떠올려보면 옷 입는 고민이 절반은 풀리고요. 몇 해 전 가을에 내가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 되짚어보면 그때 느꼈던 감정들까지 되살아나서 마음가짐도 새로워지니까요. 자, 오늘 화요일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만나는 기분인데요. 우리 해님들 잘 계셨는지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대학원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0: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2: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3: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4: TBX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잼잼님, 아침에 날씨가 싸늘해서 가을옷 꺼내 입고 왔더니 포근하고 좋네요. 아이들도 긴 팔에 긴 바지 입혀줬더니 포근하고 엄마 향기가 난다고 좋아해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우리 해님이들 아름다운 날들 마음껏 즐기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아 진짜 일교차가 커지면서 병원 가봤더니 감기 환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야, 엄마 냄새 나서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엄마 향기 난다. 아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잼잼님께 보낸 곡이기도 했어요. 다니엘 파우터의 Best of Me, 또 쉐인 필란의 Beautiful in White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까비맘님, 오후는 우리 해피송 들으면서 힐링하렵니다 하셨는데 아마 연휴를 보내고 나서 맞는 일상의 첫날이신 분들 계시죠? 많으시죠? 그래서 좀 분주하신 분들 있으셨을 것 같고 빵 굽는 아트빵빵님은 오늘 하늘이 정말 하늘하늘합니다 하셨는데

네, 아주 예쁜 가을 날이에요. 비공개로 지수님, 가을 아욱국은 감춰두고 먹는다 하죠. 저는 지금 아욱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멸치, 황태, 무, 양파, 가진 재료 넣고 육수 내고 쌀뜨물 받아서 고추장, 된장 풀고 아욱 넣고 팔팔 끓이고 났더니 캬, 냄새가 튀깁니다. 저녁에 남편이 오면 아욱국 주려고요 하시면서 해피송 들으면서 만드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신납니다 하셨어요. 아, 벌써 아욱국의 한 반은 드신 것 같아요. 남편 드릴 거 남으신 거 맞죠? 혼자 다 드신 거 아니죠? 아, 하여튼 이게 국이 밥상에 올라오고 아욱국이 돌아오고 된장국의 향기가 너무 설레는 그런 날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화요일이고요. 아, 그 노래도 있었지. 제시어로 노래를 찾아보는 날. 오늘의 제시어는 fall입니다. F-A-L-L. 이 가을 햇살이 찬란하게 떨어지는 날. 자, F-A-L-L. 아, 이 단어가 들어있는 팝송 알려주세요. 뭐, 영어로 쓰지 않고 우리말로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편하게 영어로 적으시는 게더 편한 분도 계시겠죠? 등등등. 알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오늘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제시어는 fall입니다. F-A-L-L. When I Fall in Love 이런 노래 우리 얼마 전에 들었나? 가을하면 또 생각나는 곡이기도 한데. 등등 지금 바로 해피송에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Maggie Riley예요. Every Time We Touch.

The First Starship의 Count on Me, 또 Maggie Riley의 Every Time We Touch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Fall, F-A-L-L. 하늘바다님, 아, 긴 말할 필요 없죠.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이죠. 아, 이 곡 나와야죠. 아가다님, Anne Murray의 I Just Fall in Love Again. 머라이어박님은 UB40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보노보노야님은 같은 곡을 엘비스 프레슬리 버전으로. 아, 이 곡도 뭐 여러 가수들이 불러서 그죠? 노신사님, Bee Gees said Don't Fall in Love with Me. 0777번으로는 아, Once의 OST Falling Slowly요. 이 영화를 신규

대 종교 활동 시간에 처음 봤는데요. 아직도 그 분위기, 그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정신없는 생활 속에서 원스의 그 서정적인 느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 저도 영화 봤던 기억이 납니다. 또 배경이 동유럽인가 그렇지 않아요? 약간 스산하면서도 짙은 가을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었고, 여행 가고파님도 같은 노래 신청하셨는데, 저는 영화도 영화지만 이 영화를에 등장했던 배우이자 또 노래도 불렀죠. 마르게타 이르글로바. 아, 그게 입에 안 붙어가지고 처음에 소개할 때한 5번을 봐먹어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해피송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제시어는 Fall, FALL입니다. Fall이 들어있는 노래 계속 알려주세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곡 신청하셨네요. 4953, 또 머라이어박님, 화곡동 김밥님, 마리안숙님 등. 글렌 한사드, 마르게타 이르글로바입니다. Falling Slowly.

르 블랑앤카의 Falling이었습니다. 아, 계절감 너무 좋죠? 리나님, 호균님, 바위나리님 신청하셨고요. 글렌 한산, 마르에타 이르글로바의 Falling Slowly 앞서 띄었고요. 별수공님은 지수님 저 기차로 지금 수서역에서 경주로 출발했습니다 하셨는데요. 가을과 이 기차 너무 잘 어울립니다. 칙칙폭포 잘 다녀오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Fall, F-A-L-L, Fall입니다. 하늘문님 또 우초의 법칙님 엘튼 존의 We All Fall in Love Sometimes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스타맨님은 롤링스톤스의 Rain Fall Down, 메이플피카님은 스티비 닉스, 아 플린우드맥의 보컬이죠. If Anyone Falls, 또 보람님, 션 맨데스의 Falling All in You, 브리지아 향기님은 아델의 음성, 스카이펄 007 시리즈 그 주제가죠. 신청하셨어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Fall입니다. 바다로망스님, 또 별빛지은님은 이 곡을 청하셨는데요. 케니 로저스, 킴칸스가 함께 노래합니다.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방탄소님, 캬 노래 좋다 하셨는데 비타 세트라 에이미 그랜트가 함께 불렀죠. The Next Time I Fall. 또 케니 로저스와 김 칸스가 부른 뒤에 곡들도 되게 매력 있죠. 분위기 있고 The Fall in Love with a Dreamer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해숙님 청하셨고요. BJ 토마스예요.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크뉴스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군사 붕괴선 이남의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부상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군 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통일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소통을 통한 근본적인 평화 해법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가 검토 중인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독자 제재안에 관해서 이 당국자는 지뢰 폭발 상황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인지 유관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11월 원유 물량을 전년도 평균 대비 90%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원유는 10월 도입 물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수준, 11월 물량은 전년 평균 대비 90% 이상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프타는 10월 물량을 수요 대비 100% 이상 확보했고 11월 물량은 수요 대비 90% 이상을 확보하고자 현재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업부가 이번에 밝힌 11월 원유 확보 물량은 지난달 중순에 70% 이상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동전쟁 격화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차질로 제기된 11월 위기설은 점차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호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자신의 발언 가운데 하나도 허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피의자 조사 출석길에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구체적인 자료,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실 검증을 했고 자신이 말한 것 중 단 하나의 거짓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유튜버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회사와 집회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오늘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국 2인 가구가 내년이면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장래 가구 추계를 보면 내년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의 비중은 0.5%포인트 확대된 37.5%로 가장 높고 2인 가구는 30.2%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7: CBS
8: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9: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0: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1: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0: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올해 9월 19일 기후 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 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1시 5분입니다.

0: 머라케사노님, 어, 가을의 전설 하셨고, 뚜뚜미님도, 아, 금발의 브래드 피트 오빠, 이 가을하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명화입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했습니다. 그 오빠는 그때 그 모습, 아, 지금까지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60대잖아요. 그죠? 여전히 그 나이가 든 만큼 더 멋져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메이플 피카님이 신청하신 제임스 어너의 곡이었어요. Legends of the Fall.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오늘도님, 생일 축하한다. 본인에게 전하는 말이라고 가족이나 친구, 선배, 지인들이 12시 3분부터 많은 축하를 해줬는데요. 그래도 자축해본다고 66회 생일입니다. 아, 66번째 맞는 가을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귀 빠진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해피송 2부는 이런 얘기 나눠볼게요. 1년 전 나와 달라진 것. 아, 1년 전에 나는 이랬는데 지금의 나는 이렇다. 2025년에 나는 이랬는데 2026년에 나는 이렇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약간 식성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식성은 조금씩 좀 변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한참 말씀드렸는데 믹스커피만 마신다고 요즘 이 가을에 드립커피의 참맛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이 달달하지 않은 커피의 향, 아 물론 라떼로 제가 즐기는데 이 바닐라, 캐러멜, 비스킷 향의 라떼 커피에 요즘 너무 푹 빠져 있어가지고 나 이렇게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1년 전에 저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햇님이들은 어떠세요?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5: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6: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르노.

복실이님. 유부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엘마트 커피숍에 와 있는데요. 유부장님 목소리가 들려서 이어폰 끼고 듣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고 너무 반가워요. 유부장님, 선곡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런 거죠. 엘마트 커피숍에서, 아, 이거 혹시 해피송? 하시면서,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켰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어느 지점인가요? 이야. 진짜 훌륭한 마트입니다. 엘마트 마트 관리 담당 부장님 언제 한번 봬요. 너무 감사합니다. 세 곡이었고요. 바위나리님 니온워에게 I will never fall in love again 이었고요. 또 바둑과 야구님 양주코알라 꽃마리 미카엘 제제맘 음유시인님 에릭 할맨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또 베로님

지리사님, 아가다님, 앤 머레이, I just fall in love again 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또 1년이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1년 전 나와 달라진 것 뭐가 있을까요? 와, 이거 진짜 다들 박수치실 준비하시고 환호해주세요. 9494님, 결혼식하고요. 아기가 생겼습니다. 하셨는데, 오, 축하드립니다. 지금 그럼 임신 중이실까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요. 이 커피 한 잔 남편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내와 아가에게 봉사하셔야 될 테니까 미리 카페인 수혈하시라고. 아가와 엄마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부자부동산님은 작년까지도 수영 수업 다 따라 했는데 올해부터는 한 바퀴 쉬기도 하고 어려운 거 시키면 내 맘대로 하고 웃자죠. 발차기도 힘들고. 아니 근데 이게 수영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나이 탓은 꼭 아닐 것 같아요. 진짜 왜 80대 할머님들도 엄청 잘하시는 분들 진짜 잘하시잖아요. 더 열심히 하시는 걸로. 6534님, 저는 1년 전에는 짧은 단발이었는데 지금은 묶은 머리를 해서 파마도 하고요. 올려 묶고 다닌답니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다. 나의 1년 전 헤어스타일은 뭐였더라? 갑자기 궁금해져. 뭐 기억이 안 나네요. 6651님은 1년 동안 얼굴 점을 큰 거 작은 거 다 합쳐서 13개 제거했습니다. 1년 전까지 40년 가까이 함께 했던 점인데요. 이제는 뺐습니다. 이유는 아들내미가 좀 컸다고 엄마 얼굴에 북두칠성이 있다고 놀리는 겁니다. 다음날 바로 동네 피부과 가서 뺐네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가 좀 예뻐졌답니다. 서운했다가도 아들 덕분에 오랜 수건 사업을 해냈다 생각 중입니다. 아유, 그러면 아들 아니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죠? 엄마의 미모 지킴이 아들. 그렇게 엄마한테 관심도 가져주고 애정도 가져주고 이뻐지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죠, 그죠? 커피 쿠폰 보냅니다. 행복이님은 1년 전에는 백령도에서 근무했지만 지금은 제주도에서 근무 중입니다. 같은 섬이지만 전방과 후방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참 좋습니다. 아, 우리 행복이님 혹시 군에 계시나요? 군인이세요? 백령도에서나 제주도에서 이제 군인이실 것 같은 느낌인데 아유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제주도 따뜻한 곳에서 아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시면 좋겠네요. 파란파도님은 1년 전에는 흑돼지를 먹었는데 올해는 흑염소로 갈아탔습니다. 돼지야 미안해 하셨는데 염수야 미안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년 전에는 보쌈을 먹었는데 이제는 보약을 먹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시겠죠? 별빛지은님, 1년 전이면 더 예뻤죠? 그리고 1년 전에는 해피송을 잘 몰랐는데 지금은 해피송이 없음. 안 돼요, 안 돼. 나의 에너지 하셨어요. 아, 우리 별빛지은님이 해피지은님이 될 때까지 해피송이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1년 전 나와 달라진 것. 나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변했다 하는 거, 달라진 거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해피누님, 심연우님 청하셨어요. 톰 패티 앤 더 하트브레이커스예요. Free Falling.

JJ 스쿠프님, 와 진짜 해피송은 선곡이 너무 좋아서 신청곡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주말에 지수님 라디오 뉴스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와 계속해서 귀 쫑긋하고 CBS 사랑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모이미츠걸의 Waiting for a Star to Fall이었고요. 로빈 깁의 Boys to Fall in Love, 톰 패티 and the Heartbreakers의 Free Falling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년 전과 달라진 것. 하하호호님은 엄마가 되셨대요. 1년 전만 해도 아니었는데 벌써 아기를 낳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 육아맘 육아맘 아직 그럼 아가가 돌이 안 되었을까요? 아이들은 한 해 한 해가 진짜 다르잖아요. 아가가 커가는 모습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비공개로 1년 전보다 몸무게가 8kg 늘었습니다. 분명히 줄어야 할 몸무게였는데 사진 속 1년 전 나를 보며 오늘 다시 마음 먹습니다. 내년의 나는 제발 오늘보다 가볍기를 하셨는데요. 아, 아무래도 몸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스트레스 제로님은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근육이 빠진 것 같아서. 좀 달라도 다 내년 이맘때 나를 위해 할 일이 생겨갑니다. 0780님은 1년 전에는 몸무게가 70kg대였는데 지금은 50kg대로 바뀌었습니다. 잘 유지할 수 있게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와 그러면 이거 20kg 가까이? 뭐 15kg 이상 그렇게 빠지신 거 아닌가요? 와 이거 비결 좀 알려주세요 진짜. 바위나리님은 1년 전 저는 스트레스와 비만으로 고지혈증이 심해 약을 먹었는데요. 꾸준히 걸어서 지금 7kg 정도 빼고 건강도 찾고 내일부터는 라인댄스 배우러 갑니다. 아 진짜 나이 들수록 건강이 자산인데 내년 이맘때 다들 건강하다는 소식 주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자산은 어떤가요? 1년 전 내 자산과 지금의 자산. 그냥 찾아보니까 2025년 10월의 코스피가 대략 3,450, 3,500 전후에서 그 달에 4,100까지 급등해요. 지금 얼마? 7,00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자산 안녕하십니까? 양주 코알라님은 1년 전에 저는 초보 택시기사였습니다. 작년 6월에 택시를 시작했으니까 10월쯤 수습딱지를 이제 뗀 초보 기사였죠. 그때는 승객님을 만나며 내비게이션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갔는데요.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은 내비 없이도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이야, 이제 그러니까 2년 차신 거죠? 베테랑의 스멜이 슬슬 풍기십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근처 맛집이나 아유 어디 화장실은 공짜지? 막 이런 것들 다 아실 것 같아요. 1644님은 1년 전까지 해피송을 운전하며 듣기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가끔씩 문자도 보냅니다. 하셨네요. 내년 이맘때는 제가 1644님 이름도 기억하고 레인보우로 오셔서 우리 보라도 함께하고 서로 더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 로코 가을 홀릭님 왕서방님 시나브로 헤일리 문경도련님 UB40에요. Can't help falling in love.

캬캬 쿄쿄 크크님. 아, 서울 패밀리 이제는 신난다고 하셨고, 바위나리님 이제는 잊어버렸나 하시면서 아, 번안에서도 불러주셨어요. 저메인 잭슨 피아자 노래죠. When the rain begins to fall, the UB40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였습니다. 레몬트리님은 1년 전보다 저는 연봉이 조금 올랐습니다 하셨는데 축하 축하합니다. 그렇게 꼭 계속해서 우상향 하시기를. 3507님은 살이 빠지셨대요. 저도요 작년에 74kg 했는데 지금은 53kg가 됐습니다. 죽어라 뺐습니다 하셨는데, 와 21kg 빠지신 건데 경이롭습니다 진짜. 그죠? 그 꾸준함에 박수를 보내고요. 9390님은 사랑하던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하셨는데, 아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법. 이 가을에 또 새로운 사랑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0780 주유님, 하늘바다 옥수 토박이님 신청하셨고요. 아프로디테스 차일, 스프링, 서머, 윈터 앤 펄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외교통일위원회 안으로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대북 지원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문구 문제로 국회 국방위에서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규탄 결의안은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채택하자고 제안했는데 합의가 안 돼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응수했고 이에 김대식 의원은 북한 제재 결의는 국방위가 아닌 우리 외통위 주무 업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는데 김 의원은 민주당 당론 반대로 증인 채택이 하나도 되지 않은 맹탕 국회라고 질타했고 홍 의원은 일부 증인은 현안 파악이라기보다는 정치 공세적인 측면에서 채택하자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전국 2인 가구가 내년이면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가구 추계를 보면 내년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의 비중은 0.5%포인트 확대된 37.5%로 가장 높고 2인 가구는 30.2%로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3인 가구는 물론 전통적인 가족 형태로 꼽히던 4인 가구를 합친 것보다도 2인 가구가 많아지는 셈인데 상당수는 노년층 부부로 추정되는 만큼 이른바 노노 케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전국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각종 불법계약과 회계 부정, 방만한 조합 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점검을 마친 47개 정비사업 조합에서 모두 700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점검 대상 사업장 한 곳당 평균 15건에 달하는 비위가 확인된 셈이라며 상시 감시 체계 구축과 강력한 단속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4년간 의약품 중독을 경험한 10대 청소년이 30% 넘게 늘었지만 구체적인 오남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 청소년은 2021년 1,700여 명에서 지난해 2,300여 명으로 31.5% 늘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정작 어떤 의약품이 중독을 일으켰는지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70-80년대 우리나라 가족계획 표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죠. 출산율이 뒷걸음질치는 이유, 경력 단절, 독박 육아,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현실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부모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0: 2시 5분입니다.
1: 송인찬의 어떤 가요!

10월 6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까지 해서 연휴가 끝났고요. 어제 대체 휴일이었지만 또 어떤가요는 우리 송편님들을 위해서 생방으로 함께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어떤가요 홍보대장 송편님을 찾는, 줄여서 홍대송을 찾아 나설 겁니다. 어제도 또 꽤 많은 송편님들이 참여를 해주셨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홍보 방법, 이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를 받을 수 있는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송인찬의 어떤가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고요. 그 탭 중에 공지사항 탭 있습니다. 공지사항 탭 누르면은 첫 번째 어떤가요 홍보대장 송편님을 찾습니다 라는 공지가 있는데요. 그 글을 확인해 주시면은 저희가 사진하고 굉장히 또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A면에서는 다수의 선택 몇 대면 만나볼 거고요. 또 송편님들의 선택으로 오늘 세 곡을 함께 채워나가는 시간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7: 이향약품.
8: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9: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9: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1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9: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11: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1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9: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1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9: 전
12: 이번에도
9: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1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6: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샤크라 난 너에게 그 전곡은 슈가의 샤인이었습니다. 아, 제가 또 한번 내가 MG가 맞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슈가의 샤인이라고 딱 말을 하고 나서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샤인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나? 라고 잠깐 생각했었거든요. 그 걸그룹 슈가가 왜 생각이 안 났을까요?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세대 차이가 아 조금 느껴지진 않죠? 자, 오늘도 가봅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아, 이 코너를 진행하다 보면 유독 이런 송편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 취향은 사실 저건데 아,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오늘은 이쪽에 좀 줄을 서야겠다. 그래서 본인의 취향과 좀 다른 곡을 선택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내 취향을 따르자니 다수에서 좀 멀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다수를 따르자니 아, 내 취향의 노래에 좀 배신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처음에 오는 느낌, 그 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아 이게 처음에 생각하는 게 답이 맞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바꿨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노래 두 곡을 제시할 때 맛보기로 살짝 들려드리잖아요. 그때 오는 그 필, 그 느낌대로 곡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두 곡 가운데 한 곡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노래 선택지는 총 3번, 3라운드까지 있습니다.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갔다, 다수 쪽에 줄을 잘 섰다는 우리 골드핑거 송편님 세 분께는 택배로 가는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 보내드리고요. 3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주신 송편님 세 분, 아차상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오늘은요 송편님들의 요청이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의견 적극 반영해서 일종의 스승과 제자의 만남 같은 박진영과 강시혁의 노래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은요,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입니다. 1999년에 발표된 2집 타이틀곡으로 작사, 작곡, 편곡 모두 박진영의 손을 거친 노래인데요. 데뷔 후 첫 1위를 안겨준 G.O.D의 곡이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기 보이그룹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준 노래이기도 합니다. 또

캐롤 더 퍼스트 노엘의 샘플링과 박진영 특유의 서정적인 그 감성 발라드 스타일이 잘 녹아들면서 박진영 본인이 직접 코러스에도 참여한 노래인데요. 자, 이 후보곡에 맞설 방시혁의 후보곡은요?

0: 자, 같은 GOD 곡이지만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GOD의 상징색인 하늘색을 모티브로 해서 팬 GOD를 향한 사랑을 담아낸 이 노래. 2000년에 발매돼서 18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GOD의 3집 수록곡 GOD의 하늘색 풍선인데요. 이 노래의 작곡과 편곡을 방시혁이 맡았었고 작사는 GOD 멤버들과 박진영이 또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가 최고의 파트너였던 박진영과 방시혁의 콤비 시절을 만들어낸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라운드 GOD와 GOD의 만남이지만 그 노래를 만든 이들은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습니다. 박진영이 만든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방시혁이 만든 GOD의 하늘색 풍선. 자, 이번에는 숫자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가 듣고 싶다 1번, 하늘색 풍선이 듣고 싶다 2번 숫자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수의 선택을 받은 곡이 다음 곡으로 나가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1번, 2번 숫자 받아볼게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1: 디스 이즈 어 비 와이 아니야.

비 안녕이란 말 대신 듣고 오는 동안 우리 송편님들의 문자 한번 받아봤습니다. 8123번님, 아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1번이죠. 1번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라은맘님도 같은 가수라니 최대 난이도. 그래도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게 1번 소신대로 골라봤습니다. 보내주셨고요. 뒷자리 4935번님, 5349번님은 2번 하늘색 풍선. 6651번님도 아, 팬 GOD가 아니어도 모두 마음속에 하늘색 풍선 하나쯤은 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데니 오빠 조아님은 나 어떻게 못 골라요 하고 진짜 못 골라주셨어요. 자 뭘 골라도 좋으면서 속상할 수도 있는 그 결과인데요. 자 1라운드 결과 5.5대 4.5대 비율이었습니다. 아주 조금 더 근소하게 앞선 이 곡 2번 하늘색 풍선이었습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박진영 방시혁 크로스 특집. 이번 1라운드는 하늘색 풍선이 조금 더 앞섰고요. 자 2라운드 조금 더 본인들의 색깔이 좀 더더욱 선명해질 후보곡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곡은요. 원더걸스의 노바디입니다. 이야 진짜 이 곡은 박진영의 프로듀싱 능력이 아마 집대성된 정말 크게 터졌던 곡이라고 생각하고 K-POP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곡이죠. 글로벌 히트곡이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의 포인트 역시 복고 컨셉이었는데요. 박진영은 원더걸스를 통해서 복고 컨셉 시리즈를 내세웠는데 첫 번째가 텔미, 두 번째가 소아시였고요. 마지막 노바디로 장식하면서 특히나 이 노래는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핫100에 진출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곡에 맞설 다음 방시혁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죠?

백지영 태견의 내 귀의 캔디입니다. 야, 만만치 않아요. 자, 이 곡은 백지영의 음악적 변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방시혁 대표의 히트작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네, 총 맞은 것처럼 이 독보적인 발라드 영화로 불렸던 백지영에게 강렬한 댄스곡을 제안하면서 이미지 변신을 주도했었고요. 그 결과 파격적인 댄스 복귀작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탁월했던 선택이 태견의 피처링. 야, 정말 이 연하남 이미지가 시너지를 이루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버리는 남녀 커플의 댄스곡으로 강인시켰습니다. 자, 2라운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되시겠지만 결정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빠른 집계를 위해서 가수명으로 받아볼게요. 한글로 원더걸스 또는 백지영 이름 정확히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네이버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가수의 선택 몇 대 몇 두 번째 후보곡은 원더걸스의 노바디, 백지영의 내 귀의 캔디 두 곡의 맞대결이었습니다. 5034번님, 제가 고딩 때 춤췄던 노바디어 원더걸스. 1931번님은 몇 주 만에 다시 참가해보는 다수의 선택에 박진영 원더걸스 골랐습니다 해주셨고요. 백수홍님은 이번 백지영 내 귀의 캔디, 다들 옥태견 역할 한 번씩 해보지 않았나요? 그린 요거트볼님도 이때 너도 나도 옥태견 따라하기로 재밌었던 기억이 하면서 경험담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가끔은 그 남고에서 남자 둘이서 내 귀의 캔디를 하는 대참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결과는요, 아 이번에도 차이가 근소합니다. 6-4의 비율로 다음 나갈 곡은 원더걸스 노바디입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이제 마지막 3라운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3라운드 먼저 첫 번째 후보곡 만나보시죠.

트와이스의 알코올 프리인데요. 이 곡을 설명할 때는 박진영이 작사, 작곡, 편곡 모두를 전담한 곡으로 트와이스의 음악적 성장, 계절감을 완벽하게 파악한 JYP의 청량 썸머송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데뷔 초에 에너지 넘치고 좀 발랄했던 치얼업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이제 6년 차를 맞은 우리 트와이스가 한층 더 성숙한 모습과 분위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자, 이 곡의 맞설, 방시혁이 작곡한 그 곡은 어떤 곡이죠?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입니다. 사실 방시혁 얘기가 나왔을 때 방탄소년단 노래 안 나오나 하고 기대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JYP의 수석 프로듀서였던 방시혁이 2005년 박진영의 응원을 받으면서 독립을 했었고요. 이후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대성공을 거두면서 현재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방시혁의 음악적 철학을 제대로 보여준 노래로 그야말로 BTS 음악의 거대한 서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마지막 3라운드 노래, 트와이스의 알코올 프리 대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입니다. 진영이 형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방탄소년단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방시혁.

시혁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음악을 만들고 고민을 나눠온 최고의 파트너다 라고 말한 박지영. 두 작곡가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빠른 집계를 위해서 이번에도 가수 이름으로 받아볼 건데요. 한글로 트와이스 또는 방탄소년단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원더걸스 노바디 함께하고 왔고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마지막 3라운드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대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습니다. 0246번님, 3102번님 트와이스 외쳐주셨는데 사실 게시판 이 그룹의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긴 말 않고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결과 8대 2의 비율로 방탄소년단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습니다.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고요. 그 다음 곡 틴탑의 향수 뿌리지 마. 이 곡도 방시혁이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이제 당첨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세 번 모두 줄을 잘 선 골드핑거 송편님 세 분입니다. 6651번님 원더걸스 Nobody Nobody Want You. 그 시절 남녀노소가 모두 손바닥을 치며 다리 한쪽을 올리던 원더걸스 신드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저 때가 딱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뭔가 눈을 약간 뗄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죠. 3001번님 방탄소년단 방탄이 이렇게 큰 슈퍼스타가 될 줄은 몰랐었네요. 그러니까요. 참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걸 다 이겨내고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룹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수풀님 신기해요. 늘 한두 개는 다르게 선택했는데 오늘은 만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필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 6651번님, 3001번님, 수풀님은 티톡스차와 제주월동무차 세트 보내드리고요. 또 끝까지 도전해주신 아차상 받을 송편님 세 분입니다. 8123번님, 별하늘의 밤님, 후니응님 세 분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초코라떼님께서 송디 목소리가 되게 아쉬워 보여요. 이번에도 트와이스 노래가 아쉽게 져서. 뭐 아쉽긴 한데 8대2였잖아요. 이게 뭐 아쉽게 졌다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은 이 곡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포터블 그루브나인의 아밀리에.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경기 김포의 한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옆으로 넘어져 4시간 동안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인천 김포 고속도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김포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김포 통진나들목 진출로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전도돼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편도 2차로 구간의 통행이 통제됐다가 4시간 만인 오후 2시 11분쯤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커브 구간에서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0: 전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권고치보다 높은 염소 이온과 황산 이온 농도가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 다른 수질 항목은 이상이 없었지만 염소 황산 이온 농도는 방류수 영향을 받지 않은 복하천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하천물을 농업 용수로 사용할 경우 별도 기준이 없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준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부평정수장 시설 교체와 전기 설비 점검을 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전 10시까지 일부 정수지 가동을 중단하지만 수계 전환을 통해 수돗물은 정상 공급합니다. 대상 지역은 제물포구와 서해구, 검단구,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 일부 지역으로 인천시는 흐린 물 발생에 대비해 소화전 방류와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상급수 차량과 병입 인천 하늘수도 준비합니다. 다만 부평구 일부 고지대에서는 물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수압이 떨어질 수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작업 기간 물 사용을 줄이고 필요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병입 인천 하늘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오는 20일 평택 이충 문화체육센터에서 5070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에는 40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1대1 채용 면접을 진행하고 AI 이력서 작성과 취업 상담 등도 제공합니다. 평택시 일자리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10개 고용지원기관도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한 뒤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실제 근무기간과 업무 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계약 종료만을 이유로 최하 등급을 주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양시 푸드뱅크 마켓의 이용기간과 대기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청자가 사업장별 대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9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노래는 이렇게 끝이 나고 우린 그날을 다시 기약한
3: 당신 곁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에이트 심장이 없어 옥수토박이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저희가 A면에서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작곡가 대결로 해서 박진영 vs 방시혁 이렇게 송편님들의 문자를 받아봤었는데 황진수님께서 이 심장이 없어도 방시혁 작곡이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노래를 들으면은 한 분이 작곡한 곡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방시혁 작곡가도 그렇고 작곡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리고 뭐 박진영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도 또 있죠. 자, 비면에서는 오늘도 슬로우 슬로우 퀵퀵 퀴즈 코너로 또 함께 할 겁니다. 내가 귀가 박다 한데 가요를 정말 많이 들었다 노래 좀 한다는 가요 박사 송편님들은 무조건 참여해 주셔야 되는 코너고요. 또 송편님들의 실시간 신청곡과 사연도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렌지 카라멜 까탈레나였고요. 그전 곡은 레인보우의 A였습니다. 6018번님, 아 정말 제대로 빛 한번 못 본 A 나오네. 그 지금 이제 와서 다시 들어보면은 진짜 그 한 201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때 좋은 걸그룹 노래가 너무 많은데 약간 묻힌 것들도 좀 있죠. 그러니까 아 시대를 잘 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운이 따라야 되는 거고, 최근에 그 베스티 노래 중에 내가 뭐 연애 못하는 이유, 이 노래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빛을 못 봤는데 13년 만에 다시 역주행을 해가지고 이 그룹이 지금 재결 합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게 또 얼마나 참 중요한가, 뭐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퀵.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퀵. 유재석 씨를 보고 탑백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듣자마자 야 이거 딱 뜨겠다, 탑백에 들어가겠다, 이거를 이제 또 기가 막히게 캐치한다는 건데요. 자, 이 시간은 탑백귀보다도 이 확 변주된 그 가사와 멜로디를 쏙쏙 캐치해내는 우리 예민보스 귀를 가진 송편님들이라면은 꼭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코너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빠르게 혹은 느리게 변주된 버전의 노래 한 소절을 들어볼 건데요. 그 노래를 듣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 둘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슬로우 슬로우 퀵퀵 오늘의 노래 먼저 어려운 1단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이번 것도 진짜 꺼드럭대는 게 아니라 약간 다 들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한국어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약간 외래어가 좀 명확하게 들렸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듣다시피 슬로우 버전이고요. 일단 1단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간 좀 이 문세윤 씨의 목소리와는 살짝 결이 다른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밖에 이제 기술팀 그 후배분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나요? 아직 살짝 좀 헷갈리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송편님들을 위해서 2단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들려주시죠.

여러분 답 다 나왔습니다. 자, 어떤 곡인지 아시겠다면 정답 알겠다는 송편님들은 가수와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되고요. 가수 노래 제목 오히려 이게 더 난관일 수 있어요. 둘 다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정답이 인정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 2단계 한 번 더 듣고 노래 듣고 오시죠.

샤이니 산소 같은 너 라이즈 게러 기타였고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 저희 문제 함께 해봤는데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2단계 들었을 때 가사가 진짜 이렇게 선명하게 들린 적은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일단은 오답자가 거의 없었지만 오답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별사탕님, 엑소의 Call Me. Call Me 하고 더 붙어줘야 돼요. 뭐가 뒤에 Call Me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4294번님, 엑소 Call Me Baby. 제가 아는 엑소는 이제 그 양주 브랜드 그걸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엑소 아니죠. 자, 정답 들어보시죠.

엑소의 Call Me Baby였습니다. 아주 이 가사에서 시작부터 노래 시작부터 제목이 나오는 또 특이한 노래인데 왕서방님께서는 이유식 방송 떠먹여주는 퀴즈. 근데 제 생각에는 육아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아마 이유식 먹이는 게 더 힘들다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정답 잘 맞춰주신 우리 5034번님, 1722번님, 2919번님께는 포함해서 총 다섯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요. 또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트랙이에요.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스탠딩의 그 오래된 노래 버스커버스커 정류장 유재하 가리워진 길까지 세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하하이님께서는 일요일에 카약 타고 왔는데 패들링하느라 안 쓰는 근육을 써서 그런지 팔뚝이 너무 아파요 하셨는데요. 어떠세요? 이 근육통 때문에 다시는 안 할 것 같다. 아니면은 그거를 이겨낼 만큼 다시 근육통을 알고서도 또 가서 하고 싶다. 뭐 그 정도로 재밌었다. 어떤 느낌이 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지맘님께서는 송디, 요즘 마트에 한강라면이라고 해서 봉지라면을 팝니다. 집에서도 끓여 먹을 수 있는데 이 라면이 요물이에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중독성 강한 맛입니다. 송디도 라면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봉지라면이 그냥 봉지 놓고 한강라면 이렇게 이름 붙여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한강라면 기계... 아, 라면 이름이 한강라면이라고요? 이러면은 또... 아, 잠시만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저는 그 한강라면 가면 그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에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기업에서 한강에서 먹던 맛 그대로 이 라면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혹시 그뭐 설마 물이 막 가득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근데 그 한강에서 먹는 라면의 맛 비결은 그 예를 들면 뭐 400ml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넣는데요. 한 380, 370 정도? 그렇게 해서 살짝 자박자박하게 하고 그 이제 감칠맛과 어떤 그 자극적인 맛 이런 것들을 엄청 강하게 해서 그 맛이 기분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더 자극적이래요. 근데 그 맛을 또 맛볼 수 있는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건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나중에 제가 후기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지맘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악뮤 라면인 건가?

0: 내려놓으면 처먹지도 않는 것들이 그냥.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커라면 알고 있죠.
2: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러커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3: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4: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구워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자,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구미 라면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 아까 또 라면 얘기하니까 막 침 고이고, 좀 오늘 저녁을 원래 뭘 먹을지 못 정했었는데 라면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축제 얘기하니까 요새 좀 지역 축제가 인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천의 그 김밥 축제가 또 유명하죠. 이거는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우리 또 한번 가가지고 갔다 와서 후기 좀 들려주세요. 올해는 운영이 잘 됐는지, 맛은 진짜 있었는지, 정말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하는데 진짜 먹을 게 없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맛있었는지, 이런 우리 전국에 계신 송편님들의 경험을 제가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끝곡은요, 브로콜리 너마저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입니다.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를 하루 앞둔 오늘 제2발사대에서 기립과 고정을 마치고 최종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전 10시 35분 전남 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대 기립과 고정 작업이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내일 오전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추진제 충전 여부와 기상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일어난 영화 암살자들 배우에 대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청장은 배우에 대한 위해나 협박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금은 유해진 배우나 소속사 쪽에서 요청이 온 건 없다면서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나 신변 보호 등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일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주연인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과 배우의 사과 등을 요구한 데

0: 빠른 것입니다. 국내에서 30년째 사형 집행이 중단된 가운데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형수는 52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명의 생명을 빼앗은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과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호순이 사형 집행이 유예된 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고 사형 확정자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60살 이상이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을 처형한 뒤 3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내년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노사는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 개시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변경하고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총액 임금의 3%로 합의했습니다. 금융노사는 이 밖에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작 시간 이후 30분 이내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 출근제를 운영하고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을 적립해 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올해 3분기 국내 주요 그룹 총수 48명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전분기 대비 18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최선아였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기업의 부담. 한쪽만 감당하는 게 공정할까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변하면 기업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있습니다.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2026년 8월 11일부터 전기, 가스, 유류 등 주요 에너지까지 연동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정한 거래,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할수록 정작 전하고 싶은 단어는 목 끝에서만 맴돌다 야속하게 멀어지곤 하죠. 말이란 건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도구 같지만 동시에 내 마음에 딱 맞게 만들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단어들이 맴돌고 있나요? 근사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론 서툴고 어눌한 솔직함이 그 어떤 화려함보다 더 깊고 정확하게 도착하니까요. FR 데이비드의 Words.

0: F.R. David의 Words,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여러분, 말을 아끼다 보면요. 이게 마음이 깊어진다기보다는 그냥 타이밍을 놓치게 된 사람이 되더라고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질 때, 이때는 내 진심이 거절당할까봐 혹은 가벼워 보일까봐 겁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으로 내 마음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을 가다듬느라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서툴면 서툰 대로 보내버려도 생각보다 아무 일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고 진솔하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솔직하고 진솔하게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함께할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0: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3: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2: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4: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2: 전
3: 이번에도
2: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5: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레인 앤더슨의 로즈 가든이었고요. 그리고 9492님, 미리네님 보내주셨어요. Birds의 Turn Turn Turn이었습니다. 김미정님은 지금 기네스북에 등재된 카페에 와 있어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라고. 정말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런 거는 보통 어딘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만 아시고 혼자만 자랑하고 가신 미정님. 궁금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간 카페 뭘로 올라갔을까요? 커피가 맛있나? 아니면 엄청 큰 세상에서 뭐 제일 큰 카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궁금하네요. 이렇게 안 알려주고 가시면 약간 아 진짜 궁금한데. 무라일체님이 이제 진짜 가을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특히 가을 많이 타는 것 같은데 맞죠? 저도 그래요 라고. 근데 남자들이 특히 더 가을을 많이 타요? 이 가을 타는데 성별이 있나요? 저는 여자라서 남자의 입장을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도 가을 많이 탑니다. 저는 진짜 가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무조건 일부러 더 나가서 걷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가을 타는 건가? 아니면 약간 좀 센치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또 가을 타는 건가요? 남자분들 좀 알려주시죠. 유독 더 가을을 많이 타시나요? 궁금해요. 오늘 왜 이렇게 저를 궁금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하, 야속합니다. 이 가을에는 이런 노래들이 또 어울릴 것 같아요. ELO의 Midnight Blue, 그리고 Sting이에요. Englishman in New York.

Somber의 Back to Friends 그리고 Amy Winehouse였습니다. You know I'm no good. 8494님 보내주셨어요. 계속해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이진원님 도노반의 I Like You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창수님께서 보내주신 곡 캐럴 키드의 When I Dream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함께 들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 마지막 곡, Grover Washington Jr.와 Bill Withers가 함께했어요. Just the two of us 띄워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차트 복권과 함께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SBS
1: 1분 기상 정보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구역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돼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가 예정된 전남 고흥 지역도 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올가 들어 가장 차가운 날씨를 보이면서 서울은 10도의 최저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한파특보가 내려졌던 강원 산간 지역은 오늘 아침 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는 15도 안팎까지 커지면서 낮에는 대부분 20도를 웃도는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 역시 낮과 밤에 기온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은 내일 아침 11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아침 기온 2도에서 14도의 분포, 낮 기온은 21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6: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5: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4: CBS 경제 연구실.
15: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돈 버는 사람들의 어쩌면 간단한 특징, 그러나 실전은 너무 어려운 제때 사고 제때 파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라지는 돈, 살아남는 돈, 불어나는 돈은 어떻게 예측하는 건지 단순히 주식시장뿐이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짚어주실 분,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 김효진 경제학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7: 쏘르실라!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0: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 김효진 경제학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4: 최근 발간한 책 제목이 너무 직관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지는 돈, 살아남는 돈, 불어나는 돈. 네. 그래서 사라지는 돈은 나는 싫다. 살아남는 돈이거나 심지어 불어나는 돈을 갖고 싶다 하시는 네네. 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해서 그런지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5: 아, 뭐 열심히는 썼는데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이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신 분들도 있고요.
4: 아니 뭘 그 정도면 됐지. 그런데 여기 저 보면 파티가 끝나기 전에 이 시그널을 읽어라 이런 표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 건 맞나? 약간 이런 먼저 궁금증이 생겼고. 그럼 파티 언제 끝나? 이렇게 먼저 큰 두 개 질문으로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5: 한국 증시를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딱 그 기자님 질문하신 딱 그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파티예요. AI 랠리 파티는 맞습니다. 근데 한국이 굉장히 선두에서 그 이상화 선수 금메달 딸 때처럼 엄청난 속도로 질주했다가 피니시 라인에서 다시 되돌아온 게 한국 증시인 거고요. 미국 나스닥을 보면은 파티죠.
4: 그러면 되돌아왔다가 다시 가진 않아요?
5: 이거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힘내서 그 근처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가장 크게는 글로벌 AI 랠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전 고점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두 가고 15,000도 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 크게 딱 이야기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조금 우리가 오래 경험했던 게 특히 저는 미국 증시를 보면서 그런 게 좀 부러웠어요. 미국은 AI라는 큰 그 우산 아래 소프트웨어도 있고 프론티어 AI 랩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보안도 있고 뭐도 있고 많더라고요.
4: 다양하게, 네.
5: 그래서 자기들끼리 순환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기업 그리고 HBM이라는 엄청난 병목을 딱 그 두 회사가 틀어쥐고 있지만 메모리 HBM 하나이다 보니까 그 순환매에서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근데 흐린 날이 너무 흐렸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제가 사실 이 질문으로 살아남는 돈과 불어나는 돈을 좀 접근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국에서도 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미중 패권 전쟁이 AI라는 거대한 소재를 가지고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제조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미국이니까 우리도 그 제조 역량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 공급망 역할을 하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거기가 파티하면 우리도 파티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에 앞서서 미중이 AI 패권 경쟁을 계속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 조절론 얘기도 최근에 있고 파티가 계속되려면 일단 그 전제부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5: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야속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가의 본전은 9,200이잖아요. 네. 근데 연초 이후에 주요 국가 중에서 수익률 거의 1등이 아직도 한국이에요.
4: 아직도?
5: 네.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한국도 파티예요.
4: 아, 그렇네요.
5: 우리는 이제 본전이 9,300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의 주가 지수는 막 -30%예요.
4: 네.
5: 마이너스 30%고 -40%.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올해의 시장인데 연초 이후로 다른 나라랑 쭉 비교를 해 보면 한국이 여전히 되게 우뚝 솟아 있어요.
4: 그렇네요. 그러니까
5: 네. 대만이 좀 더 잘 나가고 있기는 네네. 하지만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되게 이래서 사람들 더 우울하게 하죠.
4: 기저효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
5: 네. 그 숫자들은 되게 평화로워 보이고 파티로 보이는데 내 마음은 파티가 아니고 내 계좌는 파티가 아니고.
4: 그렇네요.
5: 예, 고점에서 팔 수 없으니 분할을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좀 이 현인들의 말을 빌어서 좀 주제넘은 조언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0: 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제 책에서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수직 계열화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수직 계열화 이러면 약간 교과서에서 봤던 단어이고 힙한 단어는 요즘 말로 하면 힙한 단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좀 이렇게 가볍게 아웃소싱 이렇게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내
1: 그렇죠.
0: 본체는 슬림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뭔가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수직계열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유 그거는 뭐 쌍팔년도 뭐 70년대는 우리가 그걸로 되게 잘 달려왔지만 우리도 다음 쪽으로 가야 되지 않 않겠어? 그리고 수직계열화라고 한다면 A부터 Z까지 다 한다는 건데 그 너무 비대하죠.
2: 어떻게 그걸 다 잘해?
0: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한 산업의 모델 그리고 지금의 우리 세계화 시대에서는 조금 안 맞는 촌스러운 옷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팬데믹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다 배달도 받고 줄을 섰지만 마스크도 다 받고 검사도 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안 와. 그런 황당한 경험을 더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각 국가들이 제조력 기반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게 매번 공약에 있지만 그건 정말 빌공짜 공약의 수냐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팬데믹을 딱 경험하고 미중 패권 전쟁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건가 보네. 그거는 학자들은 이야기했지만 그럼 뭐 어떡할 건데? 어디서 팔 건데? 어디서 살 건데? 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한번 끊기고 나니까 어라? 이거 진짜 끊길 수도 있겠네. 그래서
2: 비용 효율성만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구나를 느꼈다는
0: 네,
2: 거죠.
0: 공급의 안정성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럼 1부터 하나부터 100까지 10까지 일을 할 수는 없으니 좋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수직 계열화 조금은 비싸다고 하더라도 빨리 갖다 주고 불량률 별로 없고 다한 큐에 한 번에 다할수 있고 이런 게 거기에서 되게 모델을 잘 유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한국이었었던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한국이 요즘 체감 경기는 좋다 소리 다안 하시고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좀 고전하시고 힘든 부분들도 많지만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가 GDP 대비해서 20%가 났어요. 근데 작년이 최고치였는데 작년이 7%였거든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우리가 좀 비현실적인 숫자들을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 알겠습니다. 그 미중 얘기를 또 마저 조금 더 붙여서 하고 싶은 게 AI 그래서 속도 조절론이 나왔잖아요.
0: 네.
2: AI 속도 조절론이 나와서 저기에 엄청나게 모든 자원이 쏟아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게 좀 아닌가? 아니게 되는 건가? 한 이틀 갔어요, 그게. 아니래. 그냥 거기다 계속 쏟아 부을 거래. 이렇게 정리되는 것까지. 그것의 가장 큰 동력이 중국과의 경쟁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도 생각해 보면 미소 경쟁이랑 굉장히 닮아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예. 저는 정확한 지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앞에 이야기랑 연결해 보면은 어느 정도의 패권 경쟁, 극으로 치닫는 패권 경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은 거기서 약간의 수혜를 보고 잘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게다가 이제 AI가 속도 조절을 한다.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많이 보듯이 되게 낮,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요.
2: 당위가
0: 그런데,
2: 아니라 이제
0: 예.
2: 현실적으로다가.
0: 그런데 이게 그냥, 아유, 경쟁을 할 거니까가 아니라 이게 빌 게이츠가 저희 추석 연휴 동안에 10억 명의 피해를 줄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빌 게이츠는 코로나를 맞추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흘려듣게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진짜 무슨 영화에서 본거막 그런 일 나오는 거 아니야? 터미네이터 찍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도 조절에 대한 촉구, 요구는 사실 더 거세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니 저러다 말겠지가 아니고 몇년 동안 혹은 십수년, 몇십 년 동안도 우리가 그런 뉴스와 투자자들을 이번엔 진짜 뭐 되게 세게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쪽으로도 몰고 갈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쭉좀 아주 긴 이야기지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예전에 이런 비슷한 현상들은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940년대에 원자폭탄을 만들고 그게 수소폭탄으로 배가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주 경쟁으로 갔던 그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한 100분의 1은 좀 심하다. 10분의 1, 5분의 1의 압축판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1940년, 46년에

0: 미국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에 원폭을 투하했었고 해보니까 이거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일이 갖게 되면 어떡하지? 소련이 갖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국이 소련에 제안을 하거든요. 바루크 플랜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위험성이 이게 통제되지 않은 괴물을 우리가 만든 것 같다.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고 더 이상 개발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이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작동할 경우에는 우리도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라고 미국 입장에서는 통 큰 제안을 합니다.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엔트로픽의 아모데이가 속도 조절을 맨 처음 공론화한 것과 비슷하죠. 근데 소련의 대답은 너는 갖고 있는데 왜 지금부터 하지 말자고 하냐. 그런 안 된다. 라고 하고 양국이 헤어지고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양국이 했던 행동은 더 전력 투구로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으로 해서는 안 될 업그레이드를 한 거거든요.
1: 결국 이뤄냈다.
0: 예,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가 그 내용을 되게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AI의 속도 조절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핵은 인류를 굉장히 정말로 위협할 수 있어. 이게 악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라. 우리는 통제하기 어려운 괴물을 만들었어. 이 핵, 그때 당시에 핵에 쓰였던 수식어들을 주어를 A로, AI로 바꾸면 정말 똑같거든요.
1: 정말 소름 돋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소련이 니네가 먼저 니네는 만들어놓고 왜 우리 지금 와서 이래. 그건 딱 중국이 했던 대사고. 근데 지금 기업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또 그 트럼프를 위시한 뭐 그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도 없이 네. 아니 괜찮아 이런 투잖아요. 계속 열심히 만들어 이런 투다 보니까 기업이랑 정부까지 모두 다 힘을 합쳐서 과거의 냉전 시대에 미소 정부가 했던 역할을 하는 것 같으니까 과거보다 힘은 더 세질 것 같아요. 경쟁의 힘이.
0: 네. 그럴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AI의 속도 조절은 실제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핵무기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 이거는 써서도 안 되고 공개해서도 안 된다. 전략적으로도. 네. 그래서 실험도 막 다 지하로 들어가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에 모델 공개를 막 지연시키거나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1: 기업 차원에서.
0: 예, 그래서 네. 정말로 최첨단에 있는 모델들은 더 이상 공개를 안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1: 그러니까 NPT,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협약이라든지 핵과 관련된 이제 국제적인 규범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래도 핵 발전이라는 것은 그래도 단계가 있고 속도도 좀 AI 발전 속도 대비 좀 길었잖아요.
0: 네.
1: 근데 AI 얘는 돈이 너무 직결된 이슈라서
0: 몇 배속으로
1: 몇 배속이죠.
0: 네, 그리고 또 AI는 핵무기는 이제 과학자들 하지 마. 뭐 이렇게 하고 다 우리 하지 말자라고 하면 안 할 수 있었던 문제였었던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AI 혼자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공포들이 있는
1: 그쵸.
0: 거죠.
1: 네. AI가 이제 자기가 혼자 추론하는데 토큰을 더, 사람보다 더 많이 쓴다면서요.
0: 근데 이제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우리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피해갔을 수 있었던 것들도 사람들은 지금 안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쟁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만 당시에 핵무기가 개발된 거는 40년대 초반이지만 NPT라도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NPT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한라인은 1960년대까지 왔었어요. 거의 20년의 시차가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만났을 때 그래도 우리 한라인 전화하면 받아줘. 이런 것들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극으로 치달을 그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정말로 너무 극단에 갈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그때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니 요거는 그럼 지금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취사선택을 저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경험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이 똑같이 될 겁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 어떤 거를 피했어야지 됐었을까 그리고 개별 아까 기업이 주도한다라고 이야기도 하셨으니까 나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까? 사람들이 그렇죠. 저는 1940년대 역사책을 펴놓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그래서 아 이거는 그러면은 일단 어느 시점까지는 질주를 할 것이고 뭐 한계가 나중에 살아남을지 거기서 모르겠지만 여하튼 기업들 몇 개는 어느 시점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0: 또 재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1: 예.
0: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하이퍼 스케일러들,
1: 네.
0: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반도체를 납품하는 기업들,
1: 네.
0: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전력 이슈 생기고
1: 네.
0: 이렇게 쭉쭉쭉 AI 묻은 것들은 다 괜찮겠다. 돈이 모자란 시점에서도 거기는 주도주가 되어서 좀 오래 살아남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살아남는 돈 이게 그 개념이 되는 걸까요?
1: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번 랠리에서는 AI가 가장 조금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살아남는 돈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아까 제가 뭐 리스크 관리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서바이벌 할 수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거였고 그리고 우리가 뭐 5천일 때, 6천일 때 그때 뭐 레버리지 ETF에 뭐 물량이 되게 몰려 있고 그래서 변동성이 여전히 지수가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사이드카 걸리고 뭐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막 그런 변동성이 되게 심한 흐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흐름일 때 뭐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신문을 봐도 사람들이 다 되게 자신이 없고 근데 변동성은 죽지 않고
0: 네.
1: 뭐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투자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나요? 반도체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되게 매몰이 되어 있는데
0: 그렇죠.
1: 요즘은 상품이 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막 돈이 되게 많아야지 그런 상품에 접근을 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굉장히 막 맨날 그거 선수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만 접근 가능한 시장도 있었는데 지수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는데 변동성은 살아있었어. 한 달 전에요. 그런 시점에서 되게 좋은 상품은 ELS하고 커버드 콜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AI를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은 뭐 그래서 나 사 말어? 이런 거는 답을 안 해주거든요.
0: 네.
1: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전문가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 다 자신이 없어.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변동성은 살아있을 것 같아. 그럼 이럴 땐 뭐가 좋아?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저도 상품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AI를 활용하시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뉴스 뭐 간밤에 뉴스 시간 없을 때는 뉴스를 좀 쫙 뽑아줘.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알맹이가
0: 그렇죠. 뭐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맞아? 이런
1: 요약을 뭐 게을리한 건 아닌데 뭔가 저는 조금 이렇게 마뜩치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AI 활용을 할 때도 내가 뭔가 정황은 이런 것 같은데 다 모든 상품을 알고 있지는 못한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그러면은 투자에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파고 파다 보면 제가 아까 좀 너무 뭐 뛰어넘어서 대답을 했네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매크로 공부 어떻게 하나요? 투자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 저도 많이 나가지만 볼 땐 알 것 같고 뭐를 하라는지는 잘 모르겠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금리가 문제인가 보구나. AI한테 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럼 AI 냉전 때 비슷하다는데 그러면 그때는 누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번 거야? 지금에는 어떻게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예전에는 그런 걸 알기가 막 책을 뭐 막 수십 권을 읽어야 된달지 그랬었는데 그런 시간을 되게 단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AI를 활용하면 어떨까?
0: 아 여기서 AI 사용 팁까지
1: 네네네.
0: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왜 아까 단어가 잠깐 나왔는데 이제 수직 계열화가
1: 네.
0: 이제 필요해지고 중요해진 시기가 왔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좀 연결되는 것이 이제 공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 이제 더 격렬해지고 더 노골화가 되면 그 라인에 서지 말고 확실하게 이 라인에서라는 좀 슬픈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1: 맞아요.
0: 지금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간을 보면서 공식적으로는 미국 라인에 서 있으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단계인데 과거에 보면 그 시절에 과거 그 냉전 시절에는 공급망 제대로 줄 안 섰다가 실제로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 같은 것도 있고 그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타격 안 입을 어떤 섹터가 있을까? 약간 이런 안전한 걸 찾게 되는 질문.
1: 이거는 딱 맞는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이제 교수님들 학회 같은 것도 가실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분단 국가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학회 같은 거 가면은 야, 너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교수님이 듣기에는 그게 사실이니까 왜 저렇게 질문했는지도 알겠지만 이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이렇게 웃으면서 조금 면박을 주고 싶은 순간들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0: 이렇게 미국 사람들 또 유럽 사람들 샌드위치를 많이 먹으니까 너 샌드위치 좋아하지? 어, 너 나는 햄 치즈 뭐 햄 치즈 샌드위치를 좋아해. 그럼 너 거기서 뭐가 제일 맛있니? 그러니까 항상 한국에 미국하고 중국 어디인가의 사이에는 항상 껴 있는 게 한국이잖아요. 근데 껴 있는 가운데 햄이 제일 맛있지 않아?
1: 아.
0: 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거를 아주 무례하지도 않지만 우리 되게 중요해. 그래서 항상 껴있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하하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요즘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껴있어요.
1: 네.
0: 항상 껴있고 뒤에선 누가 쫓아오고요. 앞에선 누가 뭐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안전한 섹터는 없어요.
1: 아, 그래요? 네. 너무 제가 속 편한 질문을 했군요.
0: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그래서 되게 피곤한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한국 수출 엄청 잘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를 보면서 정말 깊은 감동과
1: 왜요?
0: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 수출을 하는 나라도 없고 이렇게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는 나라도 없고요. 환율이 그렇다고 엄청 예전처럼 불안정하진 않지만 1,500원도 갔다 가면 1,300원도 갔다가 너무 힘들죠.
1: 너무 힘들어요.
0: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지도만 봐도 그러니까 세계 지도만 봐도 우리나라의 그 지적 그러니까 지리적
0: 요충지,
1: 네. 요충지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산업적으로도 좀 그런 측면이 있다. 네.
0: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으로서는 반도체가 그럴 것 같죠. 그러기를 바라고요.
1: 네.
0: 근데 그거는 확실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하나 또 같이 얘기 드리고 싶어. 그러면 다 별로라는 건가? 그렇지 않고 우리는 후보군이 많죠. 이렇게 이름을 댔을 때 외국 사람들이 알만한 기업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고 완성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하다못해 이제 화장품까지.
1: 그렇네요. 화장품까지.
0: 우리가 화장품이 여전히 뭐 수출 비중 전체에서 뭐 2, 3%밖에 안 합니다만 화장품을 이렇게 난리일지는 몰랐잖아요.
1: 너무 모르는 일이 많이 발생해 요즘에는.
0: 예,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제 책에도 강조드리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일방적인 비관하고 일방적인 낙관, 확실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만큼 투자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싶죠.
1: 듣고 싶어요.
0: 듣고 싶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생각나는 걸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투자에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1: 진짜.
0: 그래서 제가 자꾸 말을 아끼고 뭘 말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1: 원칙은 근데 지금 원칙과 기준 준거에 대해서는 되게 말씀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또 후보군이 많다라고 하니까 또 약간 또 확실한 걸 찾기 위해서 그래도 무기력하게 이제 노력하는 저는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반도체 알겠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이슈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전, 조선,
0: 방산.
1: 에너지, 네. 방산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0: 네.
1: 이들은 돈이 모자라기 시작했을 때 돈의 값이 비싸져서 돈이 한 곳에 확실한 곳에 모여지기 시작했을 때 소외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계속 주목을 받는 곳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0: 뭐 이렇게 부채가 많다거나 우리가 이익을 되게 못 번다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니까 조선주 탈락 이렇진 않은데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일감을 되게 확보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격차는 확실히 반도체 기업들이 압도적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미국은 사실 되게 힘이 없는 기업들도 많고 한국도 뭐 이렇게 꼭 종목의 사이즈가 문제는 아니지만 소외되어 있는 업종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지금 공급 아주 큰 틀에서 공급망 안정성을 꿰어야 되는 많은 나라들이 파트너를 하자 나랑 같이 하자라고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헤비 인더스트리라고 할까 뭐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화장품까지 에너지 뭐 이런 쪽들은 저는 이게 투자에서도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번 뭐 올해까지
1: 네.
0: 혹은 뭐 내년까지를 놓고 봤을 때 그 기업들의 주가가 뭐 좀 가는 듯한 게 보일 수는 있지만 1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반도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또 이 대목에서 또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또 접근을 하는
0: 네.
1: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화 시대라고 불렸던 게 이제 더 끝나고 분절화
0: 네.
1: 혹은 뭐 분업화 그리고 더 거칠게 말하면 이제 편가르기의 시대에 어떤 상황이 어떤 경제적 조건이 될지는 한번 판단해 보시라라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0: 요즘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지정학, 정치학 모르면은 안 되겠어요. 르네상스맨이 되셔야겠어요.
1: 원래 경제가 정치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모여서 경제가 되니까 늘 중요했던 건데 제가 그냥 하는 농담으로 저는 이제 경제를 계속 해왔으니까 제가 좀 안 나와야 좋을 때죠.
0: 아, 그렇네요.
1: 그쵸?
0: 그래야 세상이 평화로운 시대다.
1: 이렇게 뭐 한번 뭐 들으면 좋은데 굳이 그걸 지금 이렇게 해야 중요한가?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사실은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시점인 것 같긴 해요.
0: 그렇네요. 네. 숫자만 보면 안 되는 시대에 딱 어울리는 김효진 박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제적 본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편한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대한결핵 및 호흡기약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와 증언은 거부한 채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관 재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12.6 내란 당시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이라고 얘기했다면서 비상겸 협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인공지능 발달에 맞춰 보안 패러다임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무더기 해킹 사고에 활용된 인터넷 주소 33개를 확인한 가운데 경찰청은 사이버 테러 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 2005년 이후 가장 이르게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때아닌 추위가 들이닥쳤습니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대법관 후보 재청 문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또 외교 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정치부 김태헌 기자 연결해서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2: 네, 대법관 후보 재청 공방이 주목된 대법원 국정감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은 했는데 예상대로 원활한 진행은 안 됐네요.
4: 네,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와 답변 여부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떠나고 구체적인 답변은 법원 행정처장이 맡아왔는데요. 오늘은 조 대법원

0: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습니다. 그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청 문제에 관해 증언하는 것이 사법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 남아 오전 동안 일부 질문에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이로 인한 사법 공백 사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판례를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놓는 것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1: 네, 결국 핵심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인데 조 네. 대법원장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0: 조 대법원장은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품에서 종이를 꺼내서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2: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0: 청와대와 국회가 자신의 대법관 재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기까지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가 헌법조문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진보당 손설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 이렇게 묻자 모욕적이고 슬픈 말 이렇게 받아치면서 감정 섞인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후 질의 과정에서는 독감 등 심한 감기 증상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결국 국감장에서 떠났습니다.
1: 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출범한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쟁점인데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0: 예,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이 청장 없이 업무를 시작한 점을 놓고 여야 모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됐지만 인사청문 요청안은 출범 당일에야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늦게 요청안을 보내면 국감도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지휘부가 늦게 갖춰진 상황에서 수사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인권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의가 나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3: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 수장과 함께 그 중수청이 출범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예. 대단히
4: 끝날 때
3: 있습니다.
0: 아울러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연계가 미흡하고 미성년 피해자를 조사할 때 필요한 영상녹화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 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문제가 다뤄졌겠죠. 새롭게 나온 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사과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국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공개하면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이기현 민주당 의원이 사과를 받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부터 사과 뜻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지만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고 말하면서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포함해 다각적인 외교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포로를 데려오는 대가로 무기 지원 등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우리 장병들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해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1: 네, 경제 또 산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쟁점이 다뤄졌을까요?
0: 네, 역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호남 반도체 투자를 압박한 것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했고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여러 부지를 제안한 것은 맞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주택 공급을 놓고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반박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아울러서 국감 첫날부터 국민의힘 그 김재섭 의원이 경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했죠. 그런데 이 네. 일정을 김 의원 측이 조율했다는 CBS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정무위 국감 시작 직후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이 국감 첫날 경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0: 김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우 전 서울시장 후보를 상대로 이른바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를 당했는데요. 저희 단독 보도를 통해 국감 첫날을 조사 일정으로 선택한 것이 수사기관인 경찰이 아니라 김 의원 측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경찰이 최대한 빨리 출석하라는 요구를 반복하면서 극히 제한된 선택지만 제시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1: 네. 국감은 오늘 국정감사 첫날부터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네요. 자, 김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향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서 신망받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보안 패러다임을 AI에 맞춰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2: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와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 대해 뼈있는 당부를 했습니다.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을 맡겼는데 권력을 악용해서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니까 수사와 기소 분리에 이르게 됐단 겁니다.
3: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 수사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2: 그러면서도 중수청에는 중요 범죄를 수사하게 되는 만큼 내 편, 네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 망설임 없이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사회 전체가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는 인공지능까지 활용된 정황이 있다며 AI의 발전으로 해킹이 휘어진 것도 경계했습니다.
3: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될 때입니다.
2: 한성숙 국무총리도 금융,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따로 열어 신속한 수사와 함께 보안과 점검 체계 전면 개편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1: 최근 일어난 금융권 무더기 해킹 공격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인터넷 주소를 경유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금융감독원은 이번 해킹 공격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33개, 중복을 제외하면 28개를 특정했습니다. 인터넷 주소가 확인된 지역은 미국과 일본, 스페인, 라트비아 등 12개국입니다. 국적 불명의 해커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인터넷 주소를 경유해 국내 금융회사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든 겁니다. 당국은 인터넷 주소의 흔적만으로 공격 주체나 국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해킹이 중국발 공격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 7월 중국어 기반의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도구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공격에 활용된 인터넷 주소 목록을 전 금융권에 배포하고 모레까지 자체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번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은 4개 팀 28명 규모입니다. 경찰은 공격 주체 등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 규모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도 사건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1: 이번 금융권 해킹에 AI가 활용돼 공격이 더 빠르고 정교해지자 AI는 AI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민정 기자입니다.
5: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특징으로 대문이 아닌 쪽문이 뚫렸다는 점을 꼽습니다. 핵심 고객용 뱅킹 시스템이 아니라 조회 업무 지원 서비스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데 공격자가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훑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점을 찾아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과정에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활용되면서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속도와 범위가 한층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해커가 직접 시스템을 분석하고 취약점을 찾아야 했다면 AI를 활용한다면 이런 과정을 상당 부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어에도 AI를 활용해 취약점과 이상징후를 상시 탐지하고 여러 겹의 방어막을 두는 제로 트러스트로 보안 체계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권현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입니다.
6: AI에 의한

0: 공격도 앞으로 많아질 거기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보안 조치를 점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해 나가는 것.
1: 금융당국은 주요 위협 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하고 은행과 카드사에는 오늘까지 긴급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남아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관련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임민정입니다.
2: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내년도 임금협약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노사는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 개시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변경하고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총액 임금의 3%로 합의했습니다.
3: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2: 벤스 미국 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향후 한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기로 확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4: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알래스카로 떠나는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짧게 대화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사업 투자 확정을 부인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몇몇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5: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건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몇몇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해야 하고 한국도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4: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500억 달러, 우리 돈 68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과 다소 결이 다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최대 접전지인 알래스카에서 공화당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선거운동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야 투자할 수 있다며 해당 투자권을 추후 검토 대상으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벤스 부통령이 한국과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투자 종용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만 벤스 부통령은 미국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벤스 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과 배치되기보다는 한미 사이에 향후 협의 단계가 남아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라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2: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다섯 번째 비행에 도전합니다. 오늘은 발사대에 기체를 세우고 고정한 뒤에 발사 준비를 위한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전남 고흥에서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누리호가 오늘 오전 6시 고흥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을 출발해 1시간 반 만에 발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기체를 수직으로 세워 오전 10시 35분 발사대에 고정하는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현재는 전원과 연료 등을 공급할 장치를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새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발사관리위원회가 기체의 준비 상태와 날씨, 우주 환경 등을 살펴 최종 발사 시각을 정하는데 지금 이곳 날씨는 아주 화창합니다. 예정된 발사 시간대는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1시 23분 사이입니다. 이번 5호 발사체는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작은 위성인 큐브위성 10기 등 모두 15기를 싣고 우주로 향합니다. 주목되는 건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차례로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이륙 약 13분 30초 뒤부터 35초에서 40초 간격으로 한 기씩 분리하는데 이때 위성이 실린 발사체 윗부분이 몸을 반바퀴 돌려가며 방향을 바꿉니다. 위성 간 충돌을 피하고 이후 궤도에서 자리 잡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분리된 위성 5기가 궤도를 조정해 일정한 간격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두세 달쯤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에서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2: 네, CBS 뉴스룸과 함께하는 지금 시간 5시

0: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를 보호하라고 만든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업자도 이를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농산물 유통 제도 속 뜻밖의 빈틈을 박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 농산물을 내다 파는 국내 농가에는 거래 실적에 따른 장려금과 값이 크게 떨어졌을 때 손실을 메워주는 보전금 등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수입업자도 받아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금은 서울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내다 파는 출하자에게 주는데 서울시 조례가 출하자를 국내 농민으로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하자로 신고한 수입업자는 2022년 한 건에서 올해 40건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업자가 대부분인 유통업자들이 받아간 지원금은 50억 원이 넘습니다. 시장끼리 정보를 주고받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 시장 경매에서 사과를 사들인 상인이 이 사과를 가락시장 경매에 다시 내놨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같은 사과가 경매를 두 번 거치면 수수료도 두 번부터 결국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시장 안에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함께 할 수 없지만 시장이 다르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농가를 보호하려고 만든 출하자 제도가 국내 생산자와 수입업자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정부와 함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박인입니다.
0: 국내에서 30년째 사형 집행이 중단된 가운데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 증인 사형수는 52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명의 생명을 빼앗은 연쇄살인마 유영철과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호순이 사형 집행이 유예된 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고 사형 확정자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60살 이상이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을 처형한 뒤 3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뜨거웠던 폭염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요. 이제 맹추위가 팔을 걷어붙이나 봅니다. 강원 일부 지역은 수온주가 0도를 기록했고 가장 이른 시기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강원 CBS 구본호 기자입니다.
2: 기상청은 어제 강원 평창산지와 태백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파특보는 한파특보 체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보는 하루만인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해제됐지만 강원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0도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일 최저 기온은 강릉 왕산이 1도로 가장 낮았고 대관령 1.6도, 철원 마현과 횡성 둔내는 각각 1.9도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2, 3도 안팎의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강원기상청 관계자입니다.
3: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올 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태백과 평창 산지를 포함한 강원 지역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3도를 기록하였고 바람도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했습니다.
2: 이달 중순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보돼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 예방과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CBS 뉴스 구본호입니다.
0: 네, 그 밖의 날씨 소식은 기상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시죠.
4: 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면서 서울은 10도의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중부지방은 한 자릿수대의 기온으로 시작한 곳이 많았고 한파특보가 내려졌던 일부 강원도 지역은 0도 가까운 아침 기온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늘 일교차가 크게는 15도 안팎까지 커지면서 한낮에는 대부분 20도를 웃돌았는데요. 내일 역시 낮과 밤에 기온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10도로 오늘만큼 쌀쌀하게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은 2도에서 14도의 분포, 낮 기온은 21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구역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돼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가 예정된 전남 고흥 지역도 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 연휴까지 대부분 지방에서 맑고 볕이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0: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주목받은 뉴스들을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

0: 그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대표팀이 숙적 일본을 1대0으로 꺾고 그 대회 4연패를 달성을 했는데요. 자랑스러운 선수들이긴 한데 우승 직후 일부 선수들의 이 경솔한 언행이 큰 비판을 샀습니다.
1: 네네.
0: 주장 이기혁 선수가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양민혁 선수는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박승수 선수가 전용모를 쓴 사진을 그 본인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거센 비판까지 받았는데요. 국방부는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존중해야 할 숭고하고 신성한 의무라며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온 상태고요. 정치권에서도 태극마크가 병역 회피용 프리패스가 아니다 라면서 그 병역 혜택 기준에 대한 재설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 네. 국가대표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 또 그 헌신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보는 사안이고요. 이게 또 청취자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다음 소식은요.
0: 가을 영화의 바다로 한번 떠나봅니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잠시 뒤죠. 오후 6시부터 부산 그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식이 열리는데요. 오는 15일까지 열흘 동안 59개국 316편의 작품이 부산 일대 31개 스크린에서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개막식 사회는 배우 김민아가 단독으로 맡고요. 이 김민아가 주연을 맡은 김종관 감독의 낮과 밤은 서로에게가 개막작으로 스크린에 걸립니다. 한편 그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은 그 역사 왜곡 논란 여파로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행사와 개봉 무대 인사가 그 일정이 잇따라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제작사가 관객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암살자들의 주연인 유해진과 이민호는 그 개막식과 내일 야외 무대 인사 등이 원래는 계획돼 있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은 이런 논란에도 개봉 14일차죠. 오늘 제가 조금 전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해보니까 누적 관객 수가 240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현재 일별 박스오피스에서 1위입니다. 올해 개봉한 작품 중에서 9번째로 200만 명을 넘긴 그런 작품이 됐습니다.
1: 네, 화려한 축제 속에서도 여러 갈등이 교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0: 네팔 당국이 지난 8월 그 대홍수 이후 이어온 그 공식 수색과 구조 작업을 종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0: 복구와 재건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한 건데요. 지난 8월 말 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최소 1455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여전히 5285명 이상이 실종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색 구조는 끝났지만 현지 당국은 이제 남겨진 가족들이 이 보험금 청구나 금융거래 같은 이 법적 조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실종자들을 사망자로 선언하는 그런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홍수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네팔 핵심 인프라에도 큰 타격을 입혔는데요.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12곳이 파손이 됐고요. 수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집을 잃은 것도 말할 것은 없겠습니다. 네, 당국은 우리 돈으로 무려 6조 7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복구에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오늘 어텐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0: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2: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여야 간의 불꽃 튀는 공방에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연 관심을 모았던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나왔던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이었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 사태 비상계엄 당시 전혀 협조한 바가 없고 최근 자신의 행보가 정치인으로 보인다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손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권 내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1부 어영부영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문제, 최근 북한의 DNG 지뢰 사건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을 만납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7: 1533 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0: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3: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서울

0: 예,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영부영 돌아가는 정치 속에서 똑 부러지게 뉴스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어영부영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영을 맡고 계시죠. 한겨레 하어영 기자.
1: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뷰리핑 앵커 하어영 기자입니다.
0: 아, 이거 안 합니까 오늘?
1: 이거 자제하려고 합니다. 정의원님이 자제해달라고
2: 하셨어요. 하는데 슈퍼맨처럼 해.
1: 아, 그래요? 슈퍼맨 한쪽만 이렇게 할까요?
0: 아, 그렇죠. 네, 살포시 뷰리핑. 예,
1: 뷰리핑입니다.
0: 예, 예. 오늘도 하나만한 이야기를 똑부러지게 하영 기자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3: 무지 몽매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0: 예. 뷰리핑이나 한번 출연해 주시죠.
3: 그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네, 그 한동훈이 얘기하면 안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1: 초대하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뷰리핑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겨레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오늘도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아, 분홍색 스웨터인가요, 그게?
4: 그냥 카디건이에요.
0: 아, 카디건. 아유, 예쁘게 잘 소화해 주셨고. 자, 오늘 정인미 대변인
5: 네,
0: 어서 오시고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그 지난주 우리 정옥임 의원님께서 그 유경수 여사 돌아가실 때 모습을 딱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시청자들이 많이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정 의원님도 그 후속으로 좀 이게 당시 이해주 의원
4: 네,
0: 전화 통화하셨다면
4: 통화를 했고 네, 네.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0: 아, 이해주 의원이
4: 아, 네, 네. 본인이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셨고
0: 아,
4: 추가노사셨고요.
0: 어머.
4: 그다음에 병원에 처음부터 계셨던 게 아니라 개인 휴일이잖아요. 광복절이니까
0: 네. 네.
4: 공항까지 개인 일정을 보다가 네. 그 사건을 뉴스로 보자마자 그냥 병원으로 뛰어가셨대요. 그래서 수술실에 계셨던 건 사실이고요.
0: 네.
4: 그리고 그 일각에서 음모론으로 여사께서 뒤로 총탄을 맞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앞쪽으로 맞았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약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기억을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0: 네.
4: 그 당시에 그 돌아가시는 모습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았다.
0: 그러니까
4: 수술 방에서도 너무 처참했었다라는 거.
0: 그래서
4: 본인은 그걸 잊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해요.
0: 네. 그렇군요. 아무튼 또 의원님이 생생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좀 자세히 좀 알 수 있었고 네. 많은 도움이 됐고. 근데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가 충북 옥천에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국민의힘과 함께 역사전쟁, 문화전쟁에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유해진 씨 집 앞에서 또 집회가 열리고 있어서 이거 오히려 문화전쟁 하자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하영 기자.
1: 이 프레임을 잡으면
0: 네.
1: 본인이 기존에 이제 올공에서 지지자를 모았던 것처럼 전통적인 지지층을 다시 한번 모을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저는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0: 역사전쟁, 문화전쟁 나서달라.
1: 예, 그

0: 유해진 배우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위나 집회를 보면은
1: 예.
0: 언어들이요 굉장히 살벌합니다. 언어 자체로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을 부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이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해진 씨가 경찰 역할이에요. 아, 그러면서 굉장히 애국심이 네. 충만한 그런 네. 공무원의 역할로 나와요.
0: 예, 북한상이 아니고 경찰상입니다.
1: 북한상 아니었어요. 네.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경찰상.
0: 예, 경찰상입니다.
1: 네, 형사상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왜 유해진 씨한테만 또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0: 굳이 의혹을 제기하자면 네. 박해일 씨가 기자로 분해서
1: 사회부장.
0: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탐구에 들어가거든요.
1: 네.
0: 박해일 씨에 대한 논란은 전혀 없는 것을 본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1: 그러니까 영화 안 보신 거예요?
2: 안 본 거야.
1: 영화 안 본 거야.
2: 보면 또 다른.
1: 그러니까 저 영화를 봤어요. 영화
2: 저도
1: 봤는데
2: 봤어요.
1: 왜 박 그 박해진 씨 아 박해진 님 유해진 씨한테 이러지?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2: 이게 장인비 대변인. 아까 말씀 주셨지만 유해진 배우를 타겟팅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수익 그리고 그 소란을 폈을 때 어떤 여러 부수적인 이득을. 의도하는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순간요. 이게 예. 문화 전쟁. 전쟁이란 건 피아 적과 내가 구분이 되는 구도잖아요.
1: 전쟁이면 지면 안 되는 상대방을 싸움이잖아요.
2: 상대방을 지면 안 되는 걸 떠나서 상대방을 억눌러야 살상해야 이기는 거잖아요.
1: 예, 예.
2: 그렇게 프레임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북한상이다라고 폄훼하면서 사실상 공격해도 좋다라는 윤허를 정치권이 그것도 보수 일부 정치인들이 내리는 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저는 정말 기괴하다고 생각된 게 제가 이 영화를 볼 생각이 없었어요.
1: 예.
2: 너무 논란이 돼서 아 보수분들이 뭐가 그렇게 언짢으셨을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자작극이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어떤 지점이 그런가 보고 약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런 영화가 아니었어요.
1: 예. 예.
3: 이 대목에서 예.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1: 예.
3: 싶은 게 있는데
1: 좋네요.
3: 장동혁 대표가 그랬어요. 역사전쟁, 문화전쟁.
1: 그럼요. 문화전쟁에 나서달라.
3: 제가 유교사님에 대해서 한 일화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고 그 모친이신 이소선 여사가 그 영정을 끌어안고 청와대 바리케이드 삼거리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유교사가 이소선 여사를 청와대 안으로 모십니다.
1: 아.
3: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1: 예.
3: 그 일화에 따르면 대통령을 만나게 해줬다라는 아. 이야기가 있어요.
1: 아.
3: 모시고 들어가서 차를 마신 거는 확실해요. 이게 유교사의 정신이요 가치예요.
1: 영부인으로서.
3: 영부인이 지금 우리가 문화전쟁 하기를 원할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고요.
1: 예.
3: 또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그 영화를 제가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영화의 함의 속에 단 요만큼이라도 마치도 그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박 대통령 독재자였어요. 그러나 박 대통령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되는 전기를 만든 유일한 정치인 하면 박 대통령이에요. 누구를 더 꼽을 수가 있겠어요?
1: 예, 예.
3: 그런데 지금은 그 사진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요. 유교사 돌아가신 후에 몇 년 후에 그 장모님은 살아계셨어요. 그 장모 생신을 차려드리면서 그 축하할 일이잖아요.
1: 예.
3: 그런데 여사님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삼남매를 이제 모아서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축하연이니까 내가 잘 부르는 노래 하나 하겠다. 저는 그게 황성예토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고복수 선생의 짝사랑이라는 노래예요. 제목은 모르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의악새 슬피 우는. 그걸 부르시면서 헛웃음을 짓다가 그 다음에 눈물을 훔쳐요. 인간에게는 여러 차원이 있어요. 정말 그 권력을 그 18년 동안 향유했다 해서 그 공을 전부 무시하고 심지어는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음모에 아직 매몰된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런 사실도 환기시키고 싶네요.
1: 예. 그런 또 와중에 역사전쟁, 문화전쟁을 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인 거죠.
0: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소재가 됐고 정치적으로 기회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1: 예.
0: 김태기 의원이나
1: 예.
0: 뭐 이준숙 의원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 두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 예. 아무튼 정 의원님이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2: 네.
1: 굉장히 풍성합니다.
0: 숙연해지네요.
1: 예, 숙연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이제 국회 국정감사 현장을 또 가보겠습니다. 법사위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관련 단어가 아수라장이에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법사위가 아수라장이다. 왜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오늘 기관장 인사만을 한 뒤에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질의에 답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장희미 대변인.
2: 그러니까 아수라장이죠. 품격이 네. 없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아주 엄청난 지금 혼란이 있잖아요. 대법관 네. 임명과 관련해서. 그래서 소상히 그 부분과 관련한 입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들을 수 있게 될 거라고 기자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예. 저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일반 증인이든 뭐든 그런 형식에는 별로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뜻으로 저는 읽었었어요. 처음에 예. 그 예.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랬는데 오늘은 어쨌든 선서는 제한된다라는 이유에서 하지 않았고 사실상 국회 법사위에서는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선서 거부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이렇게 대립하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그러면 뭔가 더 나아간 이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서 이거 대법관 한 명이 비는 거 진짜 저희 이 판결 받아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대법원의 예. 사건이 엄청나게 적재되는데 법원 행정처 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고 대법원장도 전원 합의치 않으면 재판 안 하시고 예. 거기에 한 명이 또 없다라는 거는 국민한테 굉장한 피해가 되는 건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뭔가 더 나아간 설명을 하실 최소한의 책무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있으셨다. 그런데 똑같은 말 하시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처음에 냈던 법원의 입장에서 부서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사실관계에서 맞지 않으니까 예? 형식적 흠결 얘기했던 건 딱 감추고 다른 부분을 다시 도돌이표로 이건 너무 좀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1: 자, 근데 이제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원래 이석 허락 안 하면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0: 관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증인 선서는 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택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점에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정치적이었다.
1: 그리고 준비한 메모를 그 A4용지 꺼내서 답변을 읽었죠.
0: 예, 예. 예. 물론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아마추어로 보이지만은 예. 본인의 판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체 판을 내 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0: 저는 매우 정치적으로 보여요.
1: 아, 그래요?
0: 다만 능숙하지는 않은 것으로
1: 모욕적이고
0: 보이죠.
1: 슬픈 일입니다.
0: 자,
1: 자,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에요.
0: 모욕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1: 하지만
0: 이것이 저의 숙명이라면 이 모욕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1: 속마음이다. 그거는 모든 원장의 속마음일 수
0: 저는
1: 있다.
0: 저는 그 모욕적이라는 말 레이어 안에 숨겨진 뜻을 잘 봐야 한다. 저 그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부 기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정치 공학적으로 보였죠. 예. 하지만 이 판이 깔린 것은 그렇다. 그리고 이석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 이석과 관련돼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와 그리고 대법원과 미리 조율이 없었을까요? 이전 사례를 보면 이석과 예. 관련해서는 항상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오전에만 있고 이석을 할 것인가 예. 아니면 어디까지 질문을 받고 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하게 10시 37분에 나가는 거야 이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다가 날아가는 것으로 일단 합을 맞추거든요.
1: 오전 중에 나간다.
0: 예, 그것이 있었다 분명히. 그런 전체적인 판으로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행위를 의도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으로 만들어버렸다.
0: 그리고 언론에서 오늘 오후 등장할 때부터 아니 오전에 등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조이대 조이대입니다.
1: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반에 유경수 회사기를 한 거예요.
0: 예. 예. 못하네. 예. 저도 진행하는데 계속 조이대였습니다.
1: 한 번 특이하잖아. 달라요 저희는.
0: 예. 이 기세로 가야 합니다.
1: 이 기세로 가야죠. 예.
0: 좋습니다.
1: 정 의원님.
3: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할 얘기가 두 배로 늘어나요.
1: 네, 하세요 하세요. 시간이
3: 일단
1: 많아.
3: 일단 과거에는 왜 동물 국회라 그래가지고 그치. 우리나라 국회가 어느 나라하고 비유됐냐면 대만 소말리아 대만의 유명한 여자 정치인이 있어. 네. 심지어는 가죽 잠바를 입고 나와가지고 몸싸움을 벌여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국회는 가죽 잠바 입은 여자는 없었어요.
4: 한복은 있었어요. 한복은.
3: 그러더니 네. 그러더니 이제 그 몸싸움
4: 꼭시라 네.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몸을 고개를 못하게 하니까 네. 이 양기가 전부 입으로 몰린 거야.
4: 아, 양기가?
3: 그래가지고선 아주 그냥 입으로 해 되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국회에서 그 쓰이는 용어 하나하나를 보세요. 정말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0: 가 그 대법원장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그 정치인들의 장인 국회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법원장은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나를 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누구를 꼭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다. 속으로 그랬을지 모른다는 생각. 전형적인 그 법 논리적인 판사로서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김기표 의원이 자기는 긁는다고 긁었는데 결국 너 긁었지 하면서 그 A4 용지 꺼내가지고 읽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했던 사람이 있나요? 대통령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대법원장 재척에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의 대법관이 부족하면 이거는 대법원 사법부도 걱정해야 될 일이지만 대한민국 전 사회가 걱정해야 될 일인데다가 지금 이러한 일련의 그 신경전 청와대와의 신경전에서 대법원장은 내년 6월이면 퇴임이에요. 이 그 대법원장의 머릿속에는 나는 법조인으로서 명예롭게 퇴임하겠다는 생각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맞짱을 뜨는 청와대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미국 그 정치를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물론 국정감사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양한 청문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히어링이라 그래갖고. 저는 미국의 히어링에 대법원장이 나와서 의원들 앞에서 답변했던 모습을 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 삼권 분립에서 국회에다가 그 의장이나 대통령을 부르지 않듯이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부의 권력이라는 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그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얘기 했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얘기하겠다. 저도 장 변호사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일반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려고 그랬나? 그런데 그것마저도 법에 따라서 하나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대법원장이 어찌됐든 간에 일반 증인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이거요.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을 일반 증인으로 나오게 해서 답변을 하게 했다라고 쾌재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1: 의원님이 말씀하세요. A4용지 들고 와서 읽었던 장면 제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고 한번 함께 판단해 보시죠.
2: 네.
3: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재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습니다.
1: 예, 자 조희 대법원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본인이 준비했던 내용을 A4용지를 읽는 장면 함께 들으셨는데 헌법 조항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라는 건데 그걸 이제 세 가지 등가성 있게 바라보고 그 대법원장은 임명 절차에 관여할 도 없이 나는 재청하는 거고 재청하라 재청한 거고 다음에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 되는 거고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설명한 것으로 보여요.
4: 예.
1: 하영 기자.
4: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재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저는 여기서 결과적으로라는 말이
1: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4: 예. 결과적으로라는 말이거든요. 왜 결과적으로라는 말이 나왔냐. 협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전제를 지금 빼먹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은 사실은 물론 법조문을 읽으시는 거 맞죠? 아,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대법관 지금 자리 비운 거 아니냐.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
1: 예.
4: 대법관 자리 빈 거 책임을 느낀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1: 예.
4: 협의를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결과적으로라는 표현 자체에 어떤 함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왜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맞는 말을 하지.

0: 이만 결정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협의는 저는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의는 대법원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 관리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역대 대통령이 다 공식 제청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라는 게 협의를 했었다는 것이고 그 주체는 양 주체고 이 협의 과정에서 어쨌거나 대법원장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1: 과거 보면 이용훈 대법원장과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긴장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긴장이 있었고
2: 있었어요.
1: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긴장이 있는 거잖아요. 공통점은 그 대통령이 임명 안 한 대법원장이에요. 이거 그러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2: 아니 그러니까 의미심장해요. 결과적으로라는 단어 짚어주셨는데 여기 또 이런 단어 끝내 이런 거예요. 끝내 대법원장의 의지가 관철됐다라고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1: 끝내다 존중해왔습니다.
2: 예, 끝내다 존중해왔다. 존중을 받는 주체는 대법원장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재청 권한이 끝내 관철됐고 실현됐고 이래왔다는 거예요. 역사상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김명수 대법 원장이 임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기사가 나와요. 청와대 발로. 아,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한다. 비토 넣을 거다.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뜻대로 갔습니다. 이걸 뭘 잘했다 못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너네 뭐라고 얘기했지 않았냐. 이거 다 그냥 해놓고 정확하게 재청권, 동의권, 임명권 세 개의 이 덩어리가 동일한 비중의 무게값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요.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명과 재청은 달라요. 지명은 딱 집어서 꼽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만 임명권 행사에서 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청은 공식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보다 더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임명권에는 거부권도 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위상, 위신, 독립성 이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다고 그것까지 폄훼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피감기관이에요. 사법부도. 그러면 최소한 질문에 대해서 사법부의 위상을 해하려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답변하지 않더라도 대안이나 앞으로 향후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설명드렸을 의무가 전 당연하지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좀 그래서 이게 이제 법사위에 불러가지고 이제 대법원장 특수활동비 회식 뭐 했냐 소주 먹었냐 뭐 이제 얼마 썼냐 알았냐 뭐 이런 질문 하기보다 국회를 보내는 거예요. 국회를 보내야 국회 충분히 논의를 하세요. 논의한 다음에 아 뭐 손봉희 후보자 이를테면 아 뭐 알겠는데 과정상에 청와대와의 관례적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론은 부동의를 하겠다라고 정해서 그냥 멈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계속 장기화돼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싸움이 장기화되면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어? 삼권분립인데 대법원장 불러다 놓고 회식 때 회식비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알았냐? 뭐 이렇게 질문한 그 자체가 적절한 모습인가라는 판단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0: 사실은 저는 이 A4 용지를 저도 들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A4 용지를 제가 지금 들고 얘기하는데
3: 약간 닮은 것 같아요.
4: A4 용지
0: 그런가요? 근데 그 A4 용지를 들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정교한 논리가 전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부 얘기했는데 저는 올해 통틀어서 가장 희대의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1: 아 그래 희대의 발언.
0: 예 뭐냐면
2: 저도 놀랐어요.
1: 희대의 발언.
0: 예 올해 최고의 발언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하려면 법관이 모여야 하는데 그런데 육아 등의 문제로 2-3만 원짜리로는 모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모일 때 못 먹어본 걸 먹어보겠다는 분위기.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게 대법원장이 업무 추진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죄송합니다. 약간 흥분했는데.
5: 근데 그때 A4 용지 보면서
0: 보면서 얘기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 나 그
0: 도대체 이걸 누가 이런 보고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2: 증언즉답인 줄 알아.
0: 네,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1: 계속해 주세요.
0: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법관들이 그러면 이 모임 자체에 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표현하자면 오마카세에 충성한다는 얘기잖아요. 법관들은 오마카세에 충성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업무추진비 이야기가 나오면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잘못했다. 전부 다 내 책임이다. 다만 폄훼하지 마라. 조롱하지도 마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가 책임지겠다. 다만 저간의 사정은 있다. 이게 우리 대법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무슨 육아가 웬 말입니까?
1: 육아?
0: 예, 육아 문제로
1: 아, 육아.
0: 예, 육아. 육아 등의 문제로 2-3만 원짜리로 모이기가 어렵다. 저는 이게 대법원장이 본인의 업무 추진비가 이게 불법성이 있거든요. 이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거 수사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판

0: 판단을 이런 방식으로 거칠게 말하는 것도 아.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예.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태도와 발언과 맥락이 다 있다.
1: 아.
0: 예. 굉장히 허술하다.
1: 허술하다.
0: 예. 다만 자기의 할 말을 하고 싶었다. 직접 적어 와서
1: 본인이 쓰신 것 같아. 그러니까 대법원 만약에, 재판연구관들이 써준 않았을 것 같아.
0: 재판연구관이 아. 만약에 유가민의 문제
2: 이상한데 이게
0: 만약에
1: 원고는
0: 자기의 문제가
1: 원고는 본인이 쓰신 것 같아. 오프닝 본인이 쓰신 거야.
3: 할 말을.
0: 이거는 저희도 대법원이 아니고 일반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아니 지금 그 어영님 말씀이 맞아요. 저렇게 답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을
5: 합니다.
4: 네, 지나치게 대법원장이. 네. 그리고 본인이 썼다는 거 인정하시죠? 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본인이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저렇게 말했다는 거는 네. 아까 정치적이라 그랬잖아. 아. 하나도 정치적이지 않은
1: 순수해.
4: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 부분이야. 아. 업무 추진비도 A4 용지에 써가지고 왔다면 그러니까
5: 못하니까.
4: 지나치게 솔직하게 얘기했어. 근무 육아 근무가 할 얘기가 뭐 있어. 그렇게 멋있게 얘기하면 되는데
1: 멋있게
4: 굳이 얘기하면. 멋있게 얘기할 필요성마저 못 느껴. 근데 이제 본인 전공이 법이잖아. 헌법과 관련해서 아주 멋있어.
1: 그렇지 그렇지.
4: 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육아 뭐 비싼 거 하는 거 보니까 진솔한 사람이네. 진솔한 사람이야.
5: 진실하네.
0: 제가 졌나요?
1: 예, 술은 한 방울도 안 드신대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술 한 방울도 안 드신대요.
4: 예. 근데 뭐 비싼 와인 먹었다고 뭐라 그런다며
1: 아, 근데 내역에는 있었나 봐요.
0: 예, 내역에는 있었어요.
4: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 얘기를 한 거는 예. 이걸로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1: 망신을 주려고 한 거예요.
4: 그런데 네. 해석을 하자면 사람이 정말 정치적으로 달고 다뤘어. 막 누가 육아를 얘기해. 멋있게 얘기하지.
5: 그럴 수도 있고.
0: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상황,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모두 하고 싶었던 상황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메시지가 정제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은
1: 드립니다. 실패했어요? 아니면 성공했어요?
0: 실패죠. 완전 실패죠.
1: 실패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0: 아니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1: 겁니다. 늘 말을 다루고 있잖아.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성공했지.
0: 맞아. 절반의 성공?
1: 절반의 성공.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손솔 의원, 진보당 의원 이분이 제2의 윤석열을 꾀하실 거 꿈꾸십니까? 질의했더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제2의 윤석열 얘기하니까 이분이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잠깐 나와주시죠.
6: 안녕하십니까. 오. 원조 윤석열입니다. 아니, 뭐 윤석열 대기가 뭐 쉬운 줄 아십니까? 메시지 내야지. 그 다음에 영치금 걷어야지. 없으면 되면은 그 계좌 관리해야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거 대법원장이 뭐 제2의 윤석열이 된다? 그러면 동훈이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건 동훈이랑 싸워야 되는데 쌈박질 한번 해야지 그러면. 그리고 모욕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정말.
1: 예. 아유 좋네요.
6: 계좌 관리할 시간이네 조만간.
1: 예, 알겠습니다.
6: 봐야지.
1: 자, 박재홍 캠퍼스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영부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7: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8: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0: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네, CBS 박종현 판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국회에 법사위에서 했던 발언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갑자기 자신감을 보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홀출할 수 있다고 해서.
3: 세계 최초.
2: 자, 원장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4: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의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2: 비슷했어요.
5: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2: 가능성이 있어요.
6: 이미 실현됐어요. 다음 주에 그 이미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5: 아, 정치적 가능성 말고 상대모사 가능성이요.
6: 상대모사.
5: 아, 그래요?
2: 우리 하영 기자.
7: 예.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선 몇 기라고요?
7: 13기입니다.
2: 13기.
7: 13기이고 그분들한테 단톡방이 있습니다. 13기 단톡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성대모사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여기실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또 이득이다라고 13기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13기들은
6: 그 단톡방에서. 친구들.
2: 그 친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뭔가 정치의 세계를 밀어붙이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7: 그렇다라는
2: 취재가 있어요.
7: 예, 일부 취재가 있는데 일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어렵고 브리핑 보시면 좀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있어서 처음부터 쭉 보셔야 합니다. 예, 예.
6: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2: 힘드네요.
7: 예, 예, 근데 예. 제가 굳이 왜 13기 이야기를 드냐면 예. 13기 실제로 정치인이 있습니다.
2: 13기 출신 법관 중에 유력한
7: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정무에서 국회의원도 하셨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예. 정치에 입문할 때 예. 실제로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2: 되게 친구니까.
7: 친구니까. 아주 막역한 사이니까.
2: 그러니까.
7: 예.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현실화되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별의 순간을 혹시 기다리고 계세요?
7: 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 듭니다. 최재형 의원은 좀 아시잖아요. 우리 정옥 의원님.
6: 그럼요.
2: 너무 잘 아시잖아.
6: 네. 그분은 진짜 감사원장으로서 훌륭한 분이셨어요.
2: 감사원장의 한정에서?
6: 이게 저기 뭐야. 이 대법원장이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큰 명예예요.
7: 그럼요.
2: 그러니까.
6: 그리고 그것이 후배 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 주는 반향이라는 게 있어요. 어른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뭘 가르쳐 줄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남아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죠.
8: 국민한테.
6: 국민들뿐만 아니라 본인한테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2: 예. 네.
7: 아니, 실제로 그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그 재판에 복무하는 모든 판사, 전 대부분의 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판사들은 자신의 판결로 모든 역사가 남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슬픈 일을 만들어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6: 너무 슬퍼.
9: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4: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8: 욕심이 있으시네.
4: 13기 환영합니다.
2: 예, 다음 주에 그 사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력 비용은 한판성배 청구해 주시고.
10: 아, 고맙습니다.
2: 자, 여권 내부 갈등을 가보겠습니다. 김주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야, 이분 이제 청문회 일정을 이제 8일 후로 잡을 예정이다. 14일로 확정도 아니고 잡을 예정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해 나왔어요. 아니 지금 당장 잡아야 돼도 문제인데 14일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요 정도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 이게 아마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서 국민의힘에서도 아니 왜 국감 기간 중에 지금 뭐 청문회까지 하라는 거야. 이거 준비가 이제 배가 되고 가중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협의에 어떻게 보면 한 축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빨리 매듭 지어야 돼요.
2: 그러니까.
8: 저희 중수청이 발족했는데 수장이 없어서 그런 피해 누가 봤습니까? 국민들이 받을 수 있다는 엄중함을 이제 새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2: 예. 자, 추미애 경기지사가 개혁의 배에 선정을 왜 그런 사람을 중요하느냐 거듭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가만히 안 계시죠. 지금 SNS에 극단주의자 하면서 굉장히 지금 여권의 강경파를 향한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 김주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때 별로 말씀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더 많이 강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7: 실제로 팔짱을 끼고 있죠.
2: 그 실제로도 아무 말 안 해요.
7: 실제로 그럴 필요도 없고 김주영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다른 주제와는 다르게 본인들이 쇼츠를 남길 일이 없어요.
2: 쇼츠.
7: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쇼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몇몇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7: 그리고 극단적인 발언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0: 물러나고 있는 거고
1: 예.
0: 실제로 김지웅 후보자와 관련된 여당의 논란에 참전하는 것보다는 놔두는 게 오히려 여권 관련된 당, 여권 관련된 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거라 뭐 국민의힘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굳이 숟가락 올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2: 아, 그러니까 여당의 어떤 검찰개혁 잘못됐다면서요. 여당의 검찰개혁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요. 그럼 빨리 어떤 제도가 잘 운영되게 하는 것도 야당의 역할 아니에요?
3: 그럼요.
0: 야당의 역할이죠. 야당의 역할이지만 쇼츠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2: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 정 의원님.
0: 네.
3: 아니 지금 상당히 그 대통령이 분노한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화가 났어요.
3: 뉴스를 보면 그리고 딱 집은 것 같아요. 세 사람 정도. 근데 그 세 사람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은 기현상이 일어나고
2: 그러니까.
3: 과거의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찍었다 그러면은 찍히지 않은 제3자들도 사실은 떨리는 정도의 그런 결기가 보였는데
2: 예?
3: 지금 아무튼 민주당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한국 정치사에 현대 정치사에 흔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비주류가 있기는 했지만 이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의 뭐 그냥 휘두르는
2: 드잡이죠.
3: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속으로 분노하고 있을까. 그 분노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그냥 무한 X를 날리잖아요.
2: 그렇죠.
3: 그 자체도 국민 입장에서는 참 보기가 딱해요. 지금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 지금 내부의 진영 내부의 투쟁에 완전히 지금 몰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2: 그렇죠.
3: 이렇게 되면은 국정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당장 대북 지뢰와 관련한 대응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는데 계속 김지용 거기다가 뭐라 그랬지? 무국파?
2: 아, 무국파?
3: 무국파 이제 좌하하게 이어서 무국파 계속해서
2: 무책임한
3: 아니 뭐 세종대왕에 도전하실 예정인가? 계속 무슨 용어를 만들어내셔? 그만 해도 되는데
2: 예.
3: 우리말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 우리말인데
2: 예, 자 여기서 이제 지켜보는 이번에 청와대 평화외교특보로 가셨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화가 많이 나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4: 오늘은 밥 안 먹으러 갑니다.
2: 예.
4: 대통령이 인사권을 뺏겠다는 건 뭡니까? 이게 임명도 하기 전에 이게 설치고 앉아 있어가지고 추가 검증까지 했는데 또 예. 대통령을 흔든 사람 누굽니까? 추미애 경기도정이나 신경 쓰라고 경기도정이나 왜 또 나서가지고 이 모양 입구를 만듭니까? 대통령이 지금 나서야겠어요?
2: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비판 메시지를 하자 추미애에서도 바로 또 이제 반박하는 SNS 올리고 막
4: 뭘
2: 그런 상황이죠.
4: 합니까? 그 사람 이상한
2: 예. 또 이문정 전 검사장 이분이 이제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됐는데
0: 네.
2: 이분도 김지웅 후보자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아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된다 공기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 지방 중수청장이 본인의 상관이 될 수 있는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서 또 저격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무슨 상황이에요?
0: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 네, 간단하게.
0: 이문정 청장 같은 경우에 나름의 서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2: 네,
0: 그러니까
2: 네.
0: 저는 여권은 이문정 청장에 대한 이 정도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었느냐라고 사실 되묻고 싶어요.
2: 네.
0: 왜냐하면 이문정 청장의 이 발언이 어떻게 관리되느냐를 기자들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어요. 이문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라는 것을 보면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이문정 청장을 청장으로 앉혔을 때 이 조직이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관들 대안들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이 임명을 했던 임명권자가 대안이 있었느냐 보관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2: 자, 장 변호사님.
5: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2: 이럴 때가
5: 진짜
2: 아니에요.
5: 내부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2: 예.
5: 다 자중해야 돼요.
2: 예.
5: 오늘도 이 정도니까 이 추천위원회 통해 가지고 나왔던 네 명 중에 사실 아무개는 누구를 밀고 아무개는 딴 사람을 밀어서 그거에 대한 비토의 연장선상 아니냐라고까지 직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2: 각자 미시는 분이 있어요?
5: 그랬단 거예요.
2: 아.
5: 이러면 내부 갈등은 저희가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비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지고 있어요. 지금 중수청이란 얼마나 역사적 의미를 뗐는지는 민주당이 잘 알 거 아니에요.
2: 예.
5: 거기에 대해서 국민 불안이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2: 예.
5: 실제로 완벽한 형태를 갖춰서 발족되지 않았잖아요.
2: 예.
5: 60%밖에 안 찼고 지금 내부 시스템도 정비가 더 돼야 되고 사건 14만 건, 16만 건 검찰에서 받아야 되는데 당장 지체 없이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물론 뭐 주말에 비상근무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불안감을 불식시켜드려야 돼요. 국민의힘이 왜 뒷짐지고 있겠어요. 내심으로는 우리 김지용 반대야 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도 잘 내지 않아요. 그냥

0: 이상 어차피 대안을 내고 이럴 책무는 없잖아요. 국민의힘에. 네.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든 내부 싸움을 지켜보겠다.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겠다는 거에 왜 빌미를 줍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니 이제 이미 수사 개시가 안 된 사건들 공소청에서 중수청으로 이관을 해야 돼요. 빨리 그 중요한 형사 사건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빨리 수사 개시해서 영장 청구할까 영장 청구하고 증거는 빨리 확보해야 될 사건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한 건도 지금 공소청에서 중수청을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2: 있고, 공소시효도 있고.
1: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2: 당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발을 동동 구를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김지용 청장 후보가 친윤이 아니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과정은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게 전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정치의 세력별로 친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이냐 아니냐가 본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체성 정치가 시작됐고 예. 김지용을 친윤이라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본인이 간 것 같아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일정을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1: 친윤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아무 힘을 못 쓰잖아요.
2: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어떤 않아요. 영향력이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1: 중요하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레테르가 붙냐 아니냐.
3: 친윤이라야 네. 되는 거지.
2: 그렇죠.
3: 실제로 아니라도,
1: 예. 아니라도
3: 친윤이라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1: 아 근데 대통령이 굉장히 좀 답답한가 봐요.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근거 없는 선동은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튿날에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센 말 아니에요?
2: 무시무시한 말.
1: 무시무시한 말 아니에요?
2: 무시무시한 이거? 말이고 사실은 이것을 두고 이제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네. 저는 자신감도 읽혀요. 근데 자신감이 넘치면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그렇지만 자신감이 넘치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고 무리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국정동력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느냐를 좀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네. 도전을 하고 있지만 네. 어쨌거나 지금 여권에서는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고 예. 과정을 진행하는 것밖에 방법은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국민의힘도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3: 지금 네. 다른 걸로 바쁘니까
4: 여러 진짜 바빠
3: 바쁘기는 열심히는 해요.
1: 바빠요.
3: 열심히는 하는데 네. 이 저기 뭐야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지 네. 무슨 이유에선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어프로치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렇다고 김지용을 반대하면은 결국은 강경파하고 비슷해지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 사람 검사 출신으로 수사가 중요하다 하면 마치 또 대통령하고 한 배를 탄 것 같은 그러니까 어디 굿이나 보고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야당도 야당으로서의 입장을 내야 되고 인사청문회에 굉장히 성실한 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예. 예. 네. 아 이게 지금 사법 시스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가 많으시잖아요.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저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박연차와의 돈 문제 등 부정부패 문제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저를 보고 김어준 씨는 뭐 꼰대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과 대한국민만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자 이제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화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해서 거기서 이 정치적 이득을 받던 세력들을 비판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이 큰 명제에 대해서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단순히 검찰개혁의 정당성이라든가 이것이 온당하게 역사의 흐름을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노무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서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프레임을 잡으면서 예. 두 가지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본인이 검찰개혁의 일종의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검찰 수사의 부작용.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1: 특수부 수사.
2: 그렇죠. 이것에 대한 거대한 프레임 전환.

0: 인식 전환을 노리는 거 하나하고 예. 또 하나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진보 진영에 있어서는 예. 일종의 뭐 성역이라고 한동훈 의원이나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예.
0: 자, 이 성역에 나는 도전한다. 단기 필마로 도전하겠다라는 어떤 본인의 또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두 가지가 본인은 기회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예.
2: 그렇군요.
0: 예.
2: 정 의원님.
3: 저도 좀 유사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결집하는 데 있어서
1: 예.
3: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은
1: 예.
3: 지금 보수 결집,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는 6.24 생가를 가고
1: 그렇죠.
3: 지금 한동훈 의원은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1: 예.
3: 보수의 입장에서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또 그분의 어떤 그런 그 치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1: 예.
3: 그 상황 당시에 그 사망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터부시 됐는데 그 터부를 깼다라는 하나의 이제 그 그런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찰 개혁의 어떤 그 명분 내지 빌미는 윤석열 한동훈 콤비네이션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또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1: 예.
3: 결국 이거의 상자를 열면 다른 상자도 다 열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향후에 그거는 본인이 일단 자기 책임하에 지금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를 우리가 지켜볼 뿐이고 단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수청 공소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검찰청으로 지금 복귀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국민의힘의 압도적 다수로 총선에서 네. 승리해야 돼요.
1: 예.
3: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으면 적어도 이 상황에서 중수청장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향후 중수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민생과 그다음에 잠재적 범죄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2: 예. 이제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한동훈 의원을 언급하시는 분이 또 홍준표 전 시장인데 잠깐 나와주세요.
4: 방금 네. 한 얘기는 내 얘기입니다. 저 사건을 내가 허용하지 않겠어요. 윤석열 한동훈의 작폐로 인해서 검찰청이 문을 닫은 거죠. 그래서 단태에 신고해 보면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배신입니다. 배신한 자를 갖다가 또다시 레밍처럼 부른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 봅니다.
2: 야, 어휴, 대단합니다.
4: 네. 두 번이나 개멸당했어요. 아,
2: 예, 어휴, 다 애드립이에요.
5: 기계가, 애드립이에요.
2: 예, 놀랍습니다. 예, 실력자. 저는 이제
0: A4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빈종입니다.
2: 아, 빈종이
4: 빈종. 그 무지몽매에서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야비하게 또 A4용지 훔쳐보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예.
3: 방자하다.
2: 자, 지금 아까 이제 정 의원님의 장동윤 대표님 유영수 여사 생가를 찾았고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계속 소환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보수 주도권 쟁탈 총선을 앞두고 내 28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큰 틀에서의.
0: 그러니까 이걸 양자 구도로 보는데 네. 뭐 전쟁 맞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정치 부기자도 그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2: 아,
0: 왜냐하면 이미 장동윤 대표는 큰 성 그것도 고지 위에 있는 성에 있어요.
2: 아, 네,
0: 그리고
2: 당.
0: 예. 아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단기 필마입니다. 예, 단기 필마이기 때문에 보통은 저는 이제 이런 고지전이라는 전쟁 비유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만
1: 예.
0: 그렇게 비유해서 물어보신다면
1: 예.
0: 실제로 이 국방과 관련된 이론에서는 공성전에서
1: 예.
0: 이 방어하는 곳보다 예. 공격하는 곳이 3배 이상의 전력이 있어야 돼요.
2: 아.
0: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어찌 보면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2: 아.
0: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여유가 보입니다.
2: 개천절 야외 집회할 때 굉장히 표정이 좋았어요.
0: 북치는 모습 보세요.
2: 아.
0: 그리고 유경수 여사 생가 가서도 발언하는 모습이
2: 예.
0: 예전에 조급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2: 조급하지 않아요.
0: 예, 조급하지 않고 본인은 올해 초부터 있었던 사퇴설. 사퇴설.
2: 사퇴
0: 지금,
2: 요구.
0: 예, 사퇴 요구. 사퇴설을 지금 세 번 계절을 바꿨거든요.
2: 아.
0: 봄, 여름, 가을까지 왔어요.
2: 아.
0: 앞으로도 세 번 바꾸고 나면 이제 연임입니다.
2: 야.
0: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10월부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의 최장기 장대표가 이미 됐어요.
2: 1년 넘었고.
1: 예, 그거는 역대급입니다. 안정화되고 있어요. 지금 광화문에 국민의힘이

0: 의원분들 몇 명 나갔습니까? 65% 나갔어요. 71명 나갔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얼굴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장동익 대표가 소환하고 호출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1: 100여 명.
0: 예, 저는 여기서 정말 108명. 위기를 봅니다. 예. 장도혁 대표가 표상하고 있는 정치 진영은 극우예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고 안착해가고 있고.

0: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판단하냐 했더니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공소권 없음 사건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이 얘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의 싸움에 크게 막 도움을 주지 않아요. 사실. 예.
1: 권영진 의원은 예. 그 계엄 선포해가지고 탄핵되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한 친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맞아요. 변화무쌍한 모습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0: 예?
1: 본인은 아마 이제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
0: 예?
1: 워낙에 친한 게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알기로는 예, 권영진 의원은 굉장히 예. 누구나 정치인의 영혼은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저는 뭐 이분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요.
0: 예.
1: 단지 이제 그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의 싸움에서 한동훈이 뭔가 승기를 잡으려면
0: 예.
1: 다윗이 돼야 되겠지. 지금 이 군 조직처럼 돼가지고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아요. 단지 이제 대선 지지율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높이 나오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러면 상대방의 급소가 어딘지 그럼 본인이 어떤 비대칭적 살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걸 봐야 그 조직도 중요하고요. 권영진 의원이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은데.
0: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도 어영부영 아주 재밌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2부에서는 국민의힘 류영원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좋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참고로 누리호 5차 발사가 예정된 전남 고흥 지역도 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며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는데요.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까지 대부분 지방에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나타내며 서울은 10도의 최저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중부지방은 한 자릿수대의 기온으로 시작한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역시 아침에는 오늘만큼 쌀쌀하겠고 낮에는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10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24도를 보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은 2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3: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3도, 1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박종현 판송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아,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고 내일은 국회 국방위 감사가 시작됩니다. 최근 발생한 DMZ 지뢰폭발 사고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공방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 국방위 소속이세요.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활약이 많으십니다.
1: 뭐 활약이라기보다 하여튼 좀 바삐 지냅니다. 이게 사실 제가 바쁘면 원래 이제 국방위 의원이나 군사전문 기자가 바쁘면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0: 예.
1: 국가안보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무슨 큰 안보 관련 사건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0: 예.
1: 하여튼 뭐 최근에 좀 그런 아시다시피 그런 일들이 있어서
0: 예. 그 의원님이 30년 넘게 이제 조선일보 네. 군사전문 기자로 활동하셨는데
1: 네.
0: 그 경력이 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1: 하여튼 도움은 됩니다.
0: 도움 되시죠?
1: 예, 예. 연관되는 부분도 많고요.
0: 예, 예,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좀 소프트하게 아시안 게임에서 일부 선수들이 군면제 관련 발언이 좀 논란이 되면서 이게 네. 이제 혜택은 주되 관련 제도를 좀 새롭게 좀 손질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1: 네.
0: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그 우리가 이제 안보에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예. 이제 안보 최근에 뭐 북한의 이제 DMZ 지뢰 도발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서도
0: 예.
1: 여야 간에 좀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0: 예예.
1: 이 예체능 특례를에 대해서 크게 손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적어도 국방위 내에서는 여야 간에
0: 예.
1: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예.
1: 이미 작년 재작년 국감에서도 좀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0: 예.
1: 이 제도가 1973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벌써 53년이나 지났습니다.
0: 아, 굉장히 오래됐네요.
1: 그런데 아시다시피 1970년대는 우리가 사실 잘 못 살고
0: 국위선양.
1: 세계적인 위상도 낮았죠. 그러다 예. 보니까 무슨 아시안게임 올림픽은 물론이고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따거나 우승하거나 하면 정말 국가적인 영웅 대접받고
0: 퍼레이드 네. 했잖아요.
1: 그다음에 카프레이드 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때 만든 제도란 말이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뭐 그동안 우리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0: 예.
1: 여러 환경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절벽에 따라서 병력이 지금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네. 전반적인 이제 병역 특례 제도 전반적으로 전체가 사실은 크게 없어지거나 이제 줄어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이 벌어진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예체능
0: 예.
1: 특례는 단계적으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데.
0: 아하.
1: 아주 가까운 시일에 한꺼번에 갑자기 없으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0: 예, 예.
1: 이제 축소, 축소의 단계를 거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축소라면은 이를테면 이제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 혹은 올림픽 동메달이면 원샷으로 예. 막 면제되는 게 아니라
1: 예.
0: 일각에서는 포인트로 하자.
1: 예.
0: 세계 선수권 대회는 그럼 왜 그 편화돼야 되냐라는
1: 예.
0: 얘기가 있어서.
1: 예.
0: 각 대회별로 좀 포인트별로 점수제에서 일정 네. 점수가 쌓이면 면제되는 방식으로 하자 이런 제안도
1: 네.
0: 있더군요.
1: 네, 그래서 그런 방안들 포함해서
0: 예.
1: 국방위에서 이번에 다양하게 좀 뭐 의견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0: 예, 아무튼 어린 선수들이
1: 네.
0: 여러 가지 이제 메달 획득한 이후에 기쁨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선호가
1: 네.
0: 있었는데
1: 네.
0: 손볼 제도는 있어 보입니다. 자, DMZ 지뢰 폭발 사고 아무래도 이번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제 합참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한 것으로 최종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맞습니다. 네. 이제 합참에서 북한

0: 의도적으로 매수를 한 7회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 폭발한 거는 두 발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사고 당시에 그 들어갔던 조사단이 이제 발견했던 지뢰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이제 사고 조사 며칠 뒤에 이 사고 조사를 위해서 합참하고 유엔사 조사단이 들어가서 발견한 지뢰가 있습니다. 총 네 발의 지뢰가 있었던 건데 그 중에 두 발은 폭발했고 두 발이 남아 있었던 건데 이제 거기를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폭파된 제거된 거는 수발 몇 발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의지를 보였다 그런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1: 예.
0: 아직도 군사본부에서 남쪽에 매설돼 있는 북한 지뢰들이 수백 발 이상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고.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1: 그러니까 어제 우리 군이 이제 직접 지뢰를 제거했는데
0: 네.
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 작전에 대해서는 DMZ 역사상 처음이고 단호한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제거를 그러니까 뽑아낸 겁니까 아니면 폭발을 시킨 거예요?
0: 그러니까 뽑아내려면
1: 네.
0: 거기 또 사람이
1: 그러니까
0: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1: 곤란도가 들어가
0: 위험이 그렇죠?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폭파시켜서 없애버린 겁니다.
1: 아하, 네.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그 폭파하는 장면 보시고
1: 네.
0: 어떤 분들은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네. 무력화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1: 예.
0: 참고로 수발
1: 예.
0: 몇 발 정도 하고 이제 사고가 생겼던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그 지점에 한해서 제거 작업이 이루어진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사실은 이제 다 폭발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0: 네.
1: 실제 DMZ에서 그 폭발음이 들리면 북한에게도 네. 그 소리 자체가 위협이 될 수도 있다,
0: 네.
1: 긴장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하셨는데
0: 네.
1: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었을까요?
0: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이미 유엔사를 통해 통보가 됐기 때문에
1: 예, 예.
0: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 아,
0: 북한에서
1: 한다.
0: 우리 폭발 작업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남아 있는 지뢰, 예를 들어 25사단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게 한 6곳쯤 되는데
1: 예.
0: 지뢰 북한 지뢰는 보통 한 2, 3미터 간격으로 매설합니다. 그래서 그 추정되는 지뢰 매설 지역 면적이라든지 이걸 감안하면
1: 예.
0: 몇백 발 이상이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제거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일단 하여튼 MDL 이남은 우리 일종의 영토 아닙니까?
1: 예.
0: 우리 영토를 침범해서 있는 거니까 우리 영토 회복 차원에서 없애야 되는
1: 예.
0: 측면이 있고요.
1: 예.
0: 두 번째로는 군 작전 측면에서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 그러니까요.
0: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게 지뢰 매설 의심 지역에 접근하기 통로를 만들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란 말이죠.
1: 예.
0: 폭발 사고가.
1: 예.
0: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그 MDL 근처, MDL은 우린 넘어갈 일은 없지만
1: 예, 예.
0: 가까이 가서 확인하거나 뭐 이럴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이제 제대로 북한 지뢰가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1: 예.
0: 실제로 이번에 사고 조사단이 들어갈 때
1: 예.
0: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사고 현장
1: 예, 예.
0: 근처 갈 때 이 신형 지뢰 탐지기가 있는데 신형 지뢰 탐지기는 이런 목함 지뢰라든지 플라스틱 지뢰도 원래 탐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1: 예.
0: 이번에 탐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화에서 보면
1: 예.
0: 뭐 대검이라든지 탐침, 미침 같은 걸로 이게 땅 일일이 찔러 보면서 나가는 거 있죠. 지뢰지들을
1: 찔러다가 예. 딱 눌러지면 있으면 예. 멈추고
0: 이제 그걸 파내고 예. 이제 그런 작업인데
1: 목함지를 갖고 오셨죠?
0: 예시
1: 모형이 예. 모형입니다, 예. 여러분.
0: 예.
1: 긴장하지 마시고 좀 더
0: 예.
1: 높이 들어오시면 카메라로 잡힐 수 있습니다.
0: 예. 예. 이렇게 들으면 될까요?
1: 예. 예. 예. 본 물품은 이제 모형입니다. 예.
0: 이거는 이제
1: 목함지레.
0: 북한의
1: 요 정도 크기군요.
0: 목함지레고 이거 보시다시피 재질이 나무인데요.
1: 예.
0: 이번에 이제 북한이 사용한 지뢰는 수지 반보병 지뢰라고
1: 예.
0: 형태는 어제 합참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1: 예.
0: 형태는 이건 거의 똑같고요. 크기도 그렇고 재질만 플라스틱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래서 저도 뭐 군사 전문기 30년 넘게 했지만 수지 반보병 지뢰는 사실 처음 봤어요. 주로 목함 지뢰만 제가 봤는데
1: 예.
0: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고 났을 때
1: 예.
0: 우리 장병들이 진술한 게 목함 지뢰를 봤다 이런 진술이 있었던 게
1: 예예.
0: 이제 그 형태가 이제 목함 지뢰와 거의 같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여기서 말씀드리면 일일이 그런 식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작전이 어려운 거죠.
1: 예.
0: 그래서 이미 실제로 전방 지역 주의관들 얘기 들어보면
1: 예.

0: 그 북한 특히 쥐레메술 의심 지역 근처의 부대는 DMZ 안에서 우리 군이 좀 수색 및 매복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답니다.
1: 제한적이네요.
0: 예, 그래서 이 합참에서 인정했어요. 이거는 우리 군 작전을 위해서도 작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데 폭파 방식은 그리고 사람이 가서 심어야 되는데 위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차를 차체를 개조해서 이 쥐레지대를 개척하는 통로를 열수 있는 이 쥐레지대 개척 전차, 장애물 개척 전차라는 걸 만들었어요. 별명이 이제 코뿔소인데
1: 그러니까 그 코뿔소
0: 그거
1: 전차가 지나가면
0: 예.
1: 폭발시키면서 지나가는 거죠.
0: 일부는 이제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1: 밀어버리는 거 땅을.
0: 불도저처럼 삼날이 있어서 이렇게 그 옆으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쟁기처럼 생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일부는 이제 폭발시키기도 하고 일부는 아예 옆으로 밀어가지고 옆으로 이제 옮겨놓는 그래서 통로를 여는 이런 형태의 그 장비도 있는데 이제 그런 장비를 쓰는 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웬만한 전차 차체를 개조한 거여서 사물을 겨냥한 대인지뢰나 아니면 전차를 겨냥한 대전차 지뢰 폭발로부터도 이 차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필요한 면이 있고요. 대신에 이거는 이제 험준한 산악지형은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평지나 아니면 25사단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장갑차를 통해서 좀 빨리 MDL에 우리 작전 지역 도로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네요.
0: 그래서 이건 이제 유엔사의 이제 협의도 필요합니다. 유엔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유엔사도 이번에 북한 지뢰가 MDL 남쪽에 있다는 것을 공식 확인했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군에서 국방부가 추가적으로 북한의 이제 원상 복구, 북한이 이제 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그러니까요.
0: 너네가 제거하라고 일단 요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겠습니까?
1: 북한의 군들이 어디 심었다고 심었다는 표시 해놓나요? 자기들이? 자기들 또
0: 보통
1: 갈아야 되니 가야 되니까.
0: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매서라는 사람들은 그 지도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필요할 경우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을 고려해서 그 기록을 보통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그게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낮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1: 그렇군요. 저도 25년 전에 이제 공군 장교로 군에 근무를 할때 옆에 군이 육군 부대였는데 당시에 홍수가 났었어요. 그리고 홍수 때문에 유실된 지뢰가 와가지고 옆에 부대에 그 포대장님이 지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그 부대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진짜 우리 군이 책임지고 뭔가 추가 조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지뢰가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무기 아닙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도 상당히 이런 면에서도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는 이제 이른바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가성비 있는 무기로 아직까지 이제 활용되는 거죠.
1: 지금 매설 시기가 최소 12개월 이상 된 걸로 지금 유엔사랑 우리 군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12개월 동안 이제 수백 발 심었다고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몰랐을까?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제지할 수 없는 건가요? MDL 지역이니까?
0: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사각지대, 우리 감시
1: 없는,
0: 장비로 잘안 보이는 데고. 근데 25사단 지역의 다른 지역 중에는 우리 감시 장비로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지뢰매설 징후가 있다는 걸 처음 안게 작년 9월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북한군이 MDL 내려와서 묻으려면 땅 파고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걸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경고사격도 하고 그랬는데 북한군이 처음에는 이제 경고사격하면 좀 움찔하기도 하고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기도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는 경고사격을 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경고사격도 불구하고 작업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아쉬운 게 그러면 원래 경고사격 다음에 계속 MDL 넘어서 우리 쪽 오면 조준사격까지 할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1: 공포타임 수준이
0: 규정상
1: 아니라
0: 실제로. 근데 실제로 이제 조준사격을 해서 북한군을 사상하게 되면 확전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꼭 조준사격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국방부 합참에 다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 그러면 국방부 합참 차원에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어야죠. 너네가 이렇게 MDL 넘어와서 지뢰까지

0: 20년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했는데
1: 쏜다,
0: 우리 항의한다. 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강력 항의하고
1: 항의한다.
0: 이게 재발할 시는 좌시하지 않겠다. 아하. 이런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내일부터 국감 할 때도 다시 한번 이제 군수 내부들께 좀 따져 물으려고 하는데
1: 예.
0: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오해라면 오해랄까 사는 거죠. 어떤 뭐 정부 차원에서
1: 예.
0: 뭐 대통령께서도 북한과의 대화 뭐 이런 예. 차원에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1: 그렇죠.
0: 예. 뭐 그런 통일바장 간다고 그런 제스처를 하시는데
1: 맞아요.
0: 정치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적어도 군은 예.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연의 임무와의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 본연의 임무를 지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는 강한 메시지라도 내는 게 군의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소홀히 한 거의 이제 직무유기에 가까운
1: 그러니까요.
0: 그런 행동을 한 의심이 상당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번 국감에서 좀 상당히 따져야 될 거고 저는 이걸 문제 삼아야 되는 게 결국 그때 그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살라미 전술 아시죠?
1: 맞아요. 네.
0: 북한이 우리 소위 물 대응에 따라서 우습게 보고 야금야금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지뢰까지 심고 일부는 뭐 철책상에도 구조물도 설치하는
1: 예.
0: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이에 따라서 우리 장병들이 이 아까운 대대장을 포함해서 중사님 뭐 이런 몇 분이 세 분이 중경상을 입는
1: 예.
0: 불행한 사태가 생긴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 예.
0: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
1: 북한 외무성에 지금 예. 속보 발표가 있는데
0: 네.
1: DMZ 북한지뢰 우리군 발표가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0: 네.
1: 영토 1mm라도 침범을 하면 즉시적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1: 이게 좀 뭐랄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0: 네.
1: 너 이게 이제 속보를 항상 북한의 외무성이나 김여정 부장의 담화나 이게 즉시적으로 계속 강하게 네. 귀에 꽂히다 보니까
0: 네.
1: 우리는 얼마나 지금 북한에 대해서 네.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이런 의구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0: 네. 그런데 네. 그런 걸 떠나서라도 네. 북한은 원래 이제 계속 그렇게 왔죠.
1: 그렇게 하고 있긴
0: 네.
1: 했죠.
0: 그렇게 네. 왔죠. 근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거에 예를 들어 북한이 100이라는 메시지를 냈으면
1: 네.
0: 우리는 50이라는 메시지도
1: 냈어야
0: 50 정도 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제로거나 10 수준이거나 이제
1: 네.
0: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1: 예.
0: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1: 예.
0: 북한의 지금 이런 반응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이미 며칠 전에
1: 맞습니다.
0: 예, 얘기했잖아요.
1: 예.
0: 예. 그러면서
1: 자작극이다.
0: 자작극 그다음에 21사단 얘기도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21사단 경우는 특히 집중적으로 북한이 MDA를 최근에만 그 30여 차례 이달 지난달에만 30차례 침범을 하면서 아예 남쪽으로 순찰로를 만들어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예.
0: 그래서 거기에 경고사격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도발한다고 김여정이 지난번에
1: 예.
0: 이제 그런 이제 협박 아니 협박을 했던 거고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제 우리 액션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반응이 있을 걸로 봤는데 일단은 말로 이렇게 좀 세게 했던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 야당의 반응이 왜 이렇게 이제 우리 반응 약하냐. 그리고
0: 네.
1: 빨리 진상조사 이제 사고는 22일경 있었는데 7일 만에 진상조사 했다면서 굉장히 그 사이에
0: 네.
1: 시간차가 많다 비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0: 네.
1: 막 이제 야당 의원은 소리 지르시고 막 이러는데
0: 네.
1: 근데 의원님은 소리 안 지르시고 차근차근 네.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좀 안정이 되면서 네. 좀 잘 접근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럼 우리 군이 제대로 시간을 지연한 거 맞습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 입장은
0: 네.
1: 이게 조사 자체가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네. 때문에
0: 네.
1: 사실은 지뢰 폭발한 당시에도 나온 게 아니라 기어서 나왔거든요.
0: 네.
1: 우리 장병들이 그 네.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0: 네.
1: 근데 현장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네. 이렇게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아가지고 의원이 네. 입장 어떠신지. 네.
0: 그러니까 지금 그 장병들 그 세 분이 중경상을
1: 그러니까.
0: 입었기 때문에
1: 네.
0: 장병들이 현장에 갔던 장병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군에서 얘기한 게 지연되는 이유로 얘기한 게 그 해당 장병들이 그 안내를 해야 되는데
1: 예.
0: 그분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설명을 좀 했었고요.
1: 예.
0: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안전 문제죠.
1: 그래서 안전.
0: 예. 근데 그 안전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를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예. 그 사고가 난 다음에 군에서 한 조치들이 의혹을 자초한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사고조사

0: 위원회 구성입니다.
1: 아.
0: 우리가 육군에서
1: 예.
0: 그 총기 사고 같은 게 나도 사고 당일날 참모차장 3스타를
1: 예.
0: 위원장 사고조사위가 구성이 되고요. 공군에 계셨다니까 공군에 예. 전투기 떨어지면 바로 공군 참모차장
1: 예.
0: 위원장으로 사고조사위 구성되지 않습니까?
1: 예.
0: 당일날 몇 시간 뒤에 구성이 됩니다. 이번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그런데 합참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조사위가 사흘 뒤에 구성이 됐어요.
1: 예.
0: 그리고 그 뒤에 물론 이제 그 참모차장이 그 해당 부대에 가서 그 상황 파악 이런 주의는 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그 실제 움직임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마침 그 직후에 이 대통령의 유엔연설이 예. 있으셨잖아요.
1: 예.
0: 그때 대북 관련 무슨 이제 유화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것 때문에 군 수뇌부가 어떤 그런
1: 정부적
0: 의식을
1: 판단.
0: 의식을 해서 정부적 판단을 해서
1: 아.
0: 늦춘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했던 거고 이제 정황상 보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1: 그러니까
0: 상황이 컸던 거죠.
1: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네. 말씀 다 이제 의원님들 하시는데 네. 이제 너무 단호한 대응하다 보면 얘기를 네. 저도 이제 여야 간에 같이 맞을 나눠 보면
0: 네.
1: 이제 여당에서 그럼 싸우자는 거냐?
0: 네 맞습니다. 그죠 뭐 전쟁하자는 거냐?
1: 전쟁하자는 거 이렇게 네.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단호함의 수위와 방식은 어떻게 정밀하게 가져야 할 것이 지혜도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의원님.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예를 들면 확성기 방송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1: 예, 예.
0: 확성기 방송도 2015년 목함질의 사건 때는 좀 통했죠.
1: 예.
0: 그래서 북한이 결국 대응 포격했는데 고사기관총 76mm 포수니 쐈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큰 155mm 포를 29발이나 쐈어요.
1: 예, 예.
0: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이제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1: 예.
0: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이제 사실은 확성기 방송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그때 뭔 문제가 생겼냐면 북한이 막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쁜 그 기괴한
1: 예.
0: 소리,
1: 예.
0: 소음을 밤새도록 우리 이제 접경지역
1: 대북 접경지역 주민들
0: 그래서 예, 뭐래서 그 강원도라든지 예. 강화도라든지 이런 쪽 주민들께서 많이 이제 고통을 겪으셨죠.
1: 예.
0: 그래서 그 실제로 할 경우 이제 북한이 비슷한 방식을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1: 예.
0: 저는 일단 확성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없애지 않아서 철거하지 않아서
1: 예.
0: 그래서 설치까지는 우리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좀 하고
1: 예.
0: 대신 실제 방송을 하는 부분은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다음에
1: 아하,
0: 여론 수렴을 하고
1: 예,
0: 예. 그런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보면 다루하게 하고 강하게 하면 전쟁하자는 거냐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1: 네.
0: 아주 역사적인 사례들, 팩트들을 중심으로 보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대응했을 때 사실은 북한이 그 항복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거의 항복 그 손 들고 우리한테 굴복을 하거나
1: 예.
0: 양보를 하거나 더 이상의 추가 도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실제로.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1: 그래서 좀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는 이제 군사분계선 얘기입니다.
0: 네.
1: 지금 북한 그리고 우리 유엔사가 생각하는 군사분계 제각각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이게 우리 땅이다. 넘어오지 마. 이게 좀 다른 기준선이 다르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이거 어떻게 통일할 수 있습니까?
0: 네.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는
1: 네.
0: 그 남북한 유엔사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 예.
0: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주로 진보정부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정부에서도 다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 예.
0: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말로 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날 수 있는 건데
1: 그죠.
0: 저쪽 북한에서 과거에도 응하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더 과거보다 응할 가능성이
1: 더 없죠.
0: 낮아지고 있는 게 네,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1: 네.
0: 적대적 두국가로 선언한 다음에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금 한창 진행을 하고 있고
1: 예.
0: 그 국경선 요새화 작업 때문에 이번 사실은 사건도 생긴 건데
1: 예.
0: 얼마 전에 김여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적대적 두국가 국경선 요새에 따라서 남한에서 남조선에 뭐라고 하든 우리 상대 안 할 거다.
1: 예.
0: 너네가 뭐라고 그래도 우린 거들떠도 안 볼 거니까 우리하고 뭐 대화하고 뭐 꿈도 꾸지 마라.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갈 거다.
1: 예.
0: 그게 이제 지난번 그 선언 담화 핵심이죠.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일단은 만나서 그걸 다시 논의하는 건 실제로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1: 장성급 회담도 그다음, 어렵다.
0: 예, 예. 예.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우리하고 유엔사도 이제 여러 해 전에 기준선을 다시 한번 MDL 기준선을 정했는데

0: 우리 과하고 좀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유엔사가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보니까 아하. 그러니까 우리하고 유엔사 간에 먼저
1: 통일을 하자.
0: 네, 예, 협의해서 통일하는 게 일단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예, 1분 남았는데요. 예. 얼마 전에 또 북한이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 미사일을 쐈다. 그런데 예. 우리가 탐지 못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사실인가요?
0: 네, 예. 저는 그 가능성이 많다. 북한 아니 높다. 그러니까 북한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이 고도가 굉장히 낮아요. 한 30에서 50km 정도 비행 후반 부분에 그렇게 비행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상시적으로 봐도 고도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힘들겠죠.
1: 예.
0: 그리고 이게 보통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포물 성계도 그러는데 이거는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서 예.
1: 그냥 AI 기능
0: 그다음 지그재그 예. 또는 이제 선의 비행을 하는데 예. 지그재그가 가장 힘듭니다. 이거는 뭐 미국 중국 수준이고요.
1: 예.
0: 아, 중국 수준이 중국 러시아 수준인데 예. 북한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1: 마무리가 될 것
0: 선의
1: 같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변칙 비행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탐지면 요격이 어렵다. 그게 저는 획득에 가깝다고 봅니다.
1: 예, 우리 군이 더 지혜에 또 여야간의 한 목소리로 또 국방 문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6: 예, 한판 승부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십시오. 내일 뵙죠. 한판 승부.
7: CBS
8: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과학놀이 했어.
7: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일의 희망이 되는 곳, 여유로운 출퇴근길, 푸른 대청호와 스타트업의 활기가 공존하는 도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선물하는 도시, 청춘의 내일이 더 빛나는 대전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살수록 매력적인 대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9: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9: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1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9: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10: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9: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0: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0: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2: 권나무의 어릴 때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 가득히 저마다 맘속에 레미레레 노래 부르는, 솔직히 말하기가 그 어떤 것들보다 쉬운 꿈만 같던 어린 시절에. 싱어송라이터 권나무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쉬운 언어로 쉬운 노래를 씁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맘속에 도레미 레미레레 멜로디를 품고 살던 어린 시절, 그때로 돌아가는 게 어디 쉬울까요? 하지만 오늘만은 도레미 레미렐레 노래를 불러봐요. 노래만은 결코 늙지 않았잖아요. 노래에 위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네 번째 페이지, 창경원과 자연농원을 모두 겪어본 역사의 산증인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서울의 궁궐 창경궁 이야기인데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고궁으로 익숙한 창경궁보다는 이제 불과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동물원, 식물원, 놀이시설의 역할을 했던 창경원의 역사에 대해서 들려주신다고요.
2: 네. 1983년에 창경궁으로 이름이 환원이 되었고, 일반인들이 창경궁이라는 이름으로 관람을 하기 시작한 게 198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이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창경궁은 그 창덕궁과 더불어서 동궐이라고 불렀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궁궐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기에 이제 창경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제 세종이 왕위에 올라갔는데 당시 살아있었던 아버지였던 상왕, 태종을 위해서 그분이 머물 공간으로 수강궁이라는 궁궐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의 창경궁의 효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성종이 왕위에 올라갔는데 왕실 어른들이 여러 분 계신 거예요. 여성분들이. 예. 예를 들어서 뭐 정유왕후라든지 안순왕후라든지 생모이면서 이제 나중에 덕종의 왕비가 됐던 소혜왕후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예전에 태종이 살던 수강궁 쪽으로 모셔다 드리고.
1: 다 모셔요?
2: 네. 그리고 전각을 좀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름을 바꾼 게 창경궁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창덕궁과 함께 이제 중요한 궁궐의 하나가 되었고. 네. 그래서 이제 창경궁은 효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고, 다른 궁궐과 다르게 정치를 하는 공간보다는 왕실 사람들의 생활을 하는 공간이 조금 많은 편이라는 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정식 궁궐이기 때문에 이제 명정전이라고 하는 정전이 있었고, 광해군 때 다시 명정전을 복구를 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궁궐 안에 이제 중심 정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전만 놓고 보면은 명정전이 궁궐 안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광해군 때 지었으니까.
1: 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요?
2: 네.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궁궐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1: 사도세자 뒤주가 있던데도 창경궁이죠?
2: 문정전 마당.
1: 맞아요. 맞아요.
2: 네. 그래서 거기서 1762년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있다가 죽음을 맞았던 곳이기도 하죠.
1: 예. 자, 이런 역사를 가진 공간이 이제 창경궁인데요. 그렇다면 창경궁은 어쩌다가 창경원이라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2: 네. 갑자기 창경궁에서 창경원으로 바뀌진 않았고, 약간 이제 중간 단계는 거치기는 하지만, 이제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국권을 빼앗기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일본의 관여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07년 정미년에 이제 고종 황제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순종이 황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순종의 거소, 그러니까 머물 장소로 창덕궁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덕수궁에는 이전 왕이었던 태성왕이었던 고종이, 그 다음에 창덕궁에는 이제 순종이 머물게 되니까.
1: 고종은 명성황후 실 사건 이후에 경복궁을 애초에 떠나 있었고.
2: 그렇죠.
1: 덕수궁으로 가 있던 거죠.
2: 그렇죠.
1: 경운궁.
2: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덕수궁이라고 부르는 경운궁으로 가 있었는데. 네네네. 이때 그 당시 통감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1: 아, 이토 히로부미.
2: 이 예. 이토 히로부미가 무슨 이제 생각을 전하냐면은 네. 순종 황제가 심심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그 옆에다가 조그만 공원을 하나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1: 이토의 생각이구나.
2: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0: 근대의 산물인데 여기 뭐 동물원 식물원도 있고 과학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예. 이런 것들을 우리 일본이 여러 부분에서 정보를 줄 테니까 이 왕실에서 한번 이 왕가에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거를 뭐 준비했던 인물이 당시 국내부 차관이라고 하지만 당시 이제 통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토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대상지가 바로 어디냐면은 창덕궁과 붙어 있었던
1: 창경궁
0: 궁을 이제 공원으로 바꿀 계획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동물원, 식물원 그리고 이제 과학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1: 과학관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는.
0: 과학관 있었어요.
1: 있었구나.
0: 그래서 이제 명정전 남쪽에는 동물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임금님이 직접 농사 시범을 보이는 내농포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는 큰 연못과 식물원을 만들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대비가 머물렀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자경전 터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박물관 역할하는 일본식 건물인 장서각을 지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명정전 앞에 이렇게 박석 같은 게 다 깔려 있고 풍계석 같은 게 있잖아요.
1: 풍계석.
0: 네, 예. 이런 거 다 꺼내고 거기에다가 아. 모란을 심어서
1: 모란을
0: 모란 밭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네. 이제 궁궐의 의미 권위는 완전히 상실되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일본 특히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정말로 순종을 위해서 오로지 순종을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0: 일단은 순종을 위한다라는 의미는 표면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래야 이제 궁궐 내부에 손을 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제 아마 공원이 될 만한 공간들을 좀 찾아봤을 텐데 거기를 이제 창경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네. 또 한편으로 당시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이런 것들은 근대 대중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물원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선 그리고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논의도 많이 있긴 하지만 당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한제국의 힘으로 만들지 못할 텐데 우리 일본이 도와준다면 통감부가 돕는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과시욕 더불어서 네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식민지 지배 정책 과정에서 어떤 한국인들에게 뭔가 그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거를 이제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위한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나중에 이제 식물원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왕이면 거창하게 만들어라 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설계자였던 일본인 후쿠바 하야토라는 인물이 자서전을 보면은 이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제안을 했다라고 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 모든 일의 뒤에는 그러니까 1906년부터 만들어졌던 통감부가 주도했구나 네. 그리고 일본이 대한제국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하나의 시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공원 공간이 조성되고 나서 곧바로 일반 사람들에게도 공개가 된 건가요?
0: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가 되는 과정들을 약간 중간 단계를 거쳤는데 예. 이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이름이 바뀌는 건 1911년입니다.
1: 좀 텀이 있네요.
0: 그렇죠. 예. 그런데 공원으로서 모습이 완성된 건 1909년이거든요. 예예. 그런데 이제 이 1909년에 그러니까 이제 곧 개방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당시로서는 어원 그러니까 임금님이 보는 공원이라는 뜻으로서 이름을 붙여놓았고요. 그래서 어원 관람 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 어원 관람 규칙이 있다는 것은
0: 대중에게 공개한다라는 예. 거죠.
1: 어원인데.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원 관람자, 그러니까 어원을 관람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은 이제 창경궁 정문이 홍화문이지만 그때는 선인문이라고 그 옆에 남쪽에 문이 있거든요. 네. 그 선인문에서 표를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매표서를 거기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보호자 없는 7세 미만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매표는 1매당 10전.
1: 1매당 10전이고 8살부터는 혼자 가도 된다는 거네요.
0: 그리고 8살부터 네. 15살은 반액.
1: 아, 그 디스카운트.
0: 네. 그리고 예. 두 번째 관람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물론 계절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의사항이 좀 흥미로운데 누추한 옷을 입고 와서는 안 되고 정숙해야 하며 담배 음식은 휴게소에서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피울 수는 있는데 담배를 피울 수는 있는데 휴게소에서 피워라.
1: 휴게 공간이 있구나. 예.
0: 그리고 가축을 끌고 와서는 안 되며.
1: 가축을 또 끌고 올 수도 있죠. 또.
0: 끌고 예. 오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예. 그리고 차마와 가마는 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네.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한 거는 11월 1일부터.

0: 던데요.
1: 예.
0: 1909년 10월 30날 순종과 황후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이 열립니다. 근데 저는 이 날짜도 조금 의미심장한 게
1: 네.
0: 이 4일 전에
1: 네.
0: 하얼빈에서
1: 안중근 의사.
0: 의사가 이토를 저격. 사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공원을 만들고 가장 어떻게 보면 보고 싶어 했던 인물이 이토일 텐데
1: 네.
0: 이토는 이 창경원이 만들어지기 4일 전에.
1: 아, 지금 연도도 같은 거죠?
0: 그래, 1909년.
1: 아, 그러네?
0: 네.
1: 오,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어쨌든 이토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개원식이 열리게 되고요.
1: 이야, 신기하네.
0: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1일부터 이제 일반인에게 이제 공개가 됩니다. 보통의 한국 사람들에게 궁궐은 들어갈 수 없는 곳, 관료가 되기 전까지는.
1: 그렇죠. 엄청 신기, 믿기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와. 제 느낌은 네. 동물원, 식물원, 과학관도 궁금하지만
1: 예.
0: 한편으로는 궁궐에 돈을 내면 들어갈 수가 있어?
1: 그러니까.
0: 이 생각이 당시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흥미를 일으켰을 걸로 보여져요.
1: 지금 먼저 갈 수 있는 경복궁을 지금 가도 우리가 기분이 신기한데.
0: 그러니까요.
1: 네. 그때는 뭐.
0: 그리고 그때는 황제가 있던 시기잖아요.
1: 그럼요.
0: 네. 네. 그러니까 네. 첫날은 한 100명 정도 들어가도 되나 말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한 3일 정도가 지났을 때는 1580명까지.
1: 야, 입소문 탔네요.
0: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결국은 이제 1910년은 이 국내부가 이제 이왕직으로 관청 이름이 이제 격하가 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직 관할로 됐다가 1911년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름 창경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경궁 어원 창경원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조선 왕실의 공간이 정말 뭐 빠른 시간 안에 문화와 유희를 위한 공간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건데요. 어쨌든 이때 궁궐안을 구경하는 방식 자체도 달라졌다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0: 보통 이제 창경궁 답사를 가면은 제일 먼저 홍화문 지나면은 이제 명정문, 명정전 이렇게 해서 바로 중심 정각을 보고 그 옆에 문정전을 보든지 아니면 통명전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때는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동선을 빼서 먼저 동물들이 있는 곳을 보게 합니다.
1: 아.
0: 그다음에 중간쯤에 어디로 오냐면 명정전하고 아까 자경전령에게 장서광 만들었다고 했는데
1: 네.
0: 그쪽 가서 과학관을 보고
1: 예.
0: 그리고 거기서 쭉 넘어가면은 원래 그 왕이 농사시범을 보이던 곳에 굉장히 큰 연못을 만들고 뱃놀이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1: 아,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게?
0: 네, 뱃놀이를 할 수 있게.
1: 예.
0: 그리고 겨울이 되면 거기에 스케이트장.
1: 스케이트장 그때 만들었어요?
0: 창경궁. 창경원 스케이트장이 일제강점기 굉장히 유명합니다.
1: 예.
0: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뒤쪽에 식물원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의 성균관대학교 쪽에.
1: 네.
0: 그래서 그쪽까지 보는 것을 쭉 일목요연하게 동선으로 만들어 놓은 안내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매표 과정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예, 예. 아, 그러네요. 진짜 뭐 종합 뭔가 놀이 유원지 코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0: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궁궐 안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동물원, 식물원을 추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정원 하나하나를 꾸밀 때도 일본식으로 꾸면서
1: 아.
0: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창경원을 소개할 때
1: 네.
0: 여기는 일본의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는 곳이다.
1: 라고
0: 소개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궁궐이 일반적인 정원으로 바뀌는 것을 넘어서서 일본식 정원, 일본식 놀이시설로 바뀌었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한다면 그때 이제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어느 정도 그러네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의 전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여의도 윤중로 그때 벚꽃놀이 역사 할 때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원래 이제 창경원이 벚꽃놀이가 특히 유명했다고 말씀하셨죠?
0: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핀 벚꽃을 찾아가다 보니까 우이동도 가고 그렇게 했지만 1909년부터 11년 사이에 창경원이 조성되니까 그들 생각에는 여기에 벚나무를 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벚나무를 1000가루 또는 나중에 2000가루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 벚나무를 심은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나야 이제 벚꽃이 제대로
1: 아.
0: 감상할 수 있는 뭔가 즐길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1920년대 이후에 우리의 밤벚꽃 놀이 장소라고 하면은 전부 다 창경원.
1: 아하.
0: 심지어는 전차도 창경원 선이 뚫리게 되면서
1: 아하.
0: 많은 사람들이 창경원에 쉽게 놀러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그래서 1930년대 창경원 안내 문구를 보면은 경성 부민, 그러니까 경성 서울 시민 유일의 오락지.
1: 유일의 어디, 오락지.
0: 어디냐?
1: 창경원이다.
0: 여기 가면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창경원에서 여러 박람회를 열어요.
1: 아.
0: 그러니까 기존 공원에서 박람회까지 열리니까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참

0: 환경원을 찾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옛 궁궐의 기억은 사라지고 네. 새로운 문물과 함께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선전하고 홍보하는 장소로서 창경원이 쓰이게 되는 거죠.
1: 예. 어쨌든 창경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뭐 근대식 동물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창경원의 역사를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동물들의 순환사를 알게 된다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0: 저도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창경궁 하면은 뭐 전각의 파괴 그래서 그걸 복구하는 과정 이런 것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동물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나중에 70년대 얘기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창경원에 있었던 동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예요?
0: 일제강점기 한 번, 그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한 번.
1: 어떤 내용인가요?
0: 첫 번째는 이제 1945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1945년 7월 달에 이왕직
1: 광복 책임. 광복 직전이네요?
0: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전이죠. 7월 달에 이왕직 담당자, 그러니까 지금 창경원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일본 정부로부터 훈령을 받습니다.
1: 네.
0: 바로 뭐냐면 창경원의 동물들을 죽여라.
1: 왜요?
0: 이게 예. 당시 일종의 매뉴얼이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전쟁이 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동물원을 그냥 둔 상황에서 폭격을 받으면
1: 예.
0: 그 안에 코끼리나 하마가 뛰쳐나오면
1: 밖으로 나온다고?
0: 나오면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튀어나오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1: 예.
0: 거기에 그러니까 폭격의 위험이 있거나 할 때는 그 안에 동물을 죽이는 게 일종의 매뉴얼이었던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이제 일본 본토가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폭격을 받으니까
1: 그렇죠. 예.
0: 그 한반도에 있는 동물원에도 그 명령을 하달을 한 겁니다.
1: 그래서 이행을 하나요?
0: 네, 그래서 예. 실제로 독극물이 섞인 사료가 이제 배포가 되었고요.
1: 그래요?
0: 여기에 따라서 코끼리, 사자, 호랑이, 곰 등 21종류의 38마리가 밥을 먹고
1: 약간 덩치 크고 맹수 위주로 그랬나 보다.
0: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급 네. 위험 동물이 그 큰 초식 동물, 그다음에 육식 동물 중에서 덩치가 큰 맹수류
1: 네.
0: 이렇게 되는데 이들 동물들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뭐 청산가리 등을 이용해서
1: 네.
0: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창경원 일제 강점기에 사람들이 보고 즐겼던 이 동물들이 그때 모두 목숨을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예.
0: 실제로 이제 창경원의 폭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웠다.
1: 네, 안 했어도 될 일이었는데.
0: 네, 좀 비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광복 이후에 다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 네.
0: 창경궁으로 복구되지 않고 창경원으로서 그냥 유지가 됩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다시 부랴부랴 이제 몇 마리의 이제 동물들을 다시 이제 모아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경원으로서 동물원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1: 네네.
0: 6.25가 터졌을 때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 그러게요.
0: 예, 어떡하지? 한 100일 동안 네. 인민군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들은 돌아갈 때 동물들을 그냥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복 이후에 이제 동물원을 다시 살피고 수의사들이 와서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런데 바로 몇 달 뒤에 일사후퇴가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일사후퇴가 끝나고 다시 서울에 들어와 봤더니 창경원에 있었던 살아있는 동물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1: 어떻게 된 거죠?
0: 그러니까 아마 중공군이 지나가면서 어떤 동물은 잡아먹거나 또 어떤 동물은 위험하다고 죽이거나 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폐허가 된 동물원이 있는 창경원을
1: 네.
0: 이제 그분들이 보고 굉장히 참혹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1: 예. 동물들에게도 크나큰 순환기였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신 게 왜 광복 이후에 창경궁으로 바로 안 돌려놓았을까요? 돌려놓을 법도 한데.
0: 네, 당연히 이제 그 1945년은 약간 그 광복이 되면서 이 광복 이후에 약간 혁명의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잔재를 없애야 된다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절입니다.
1: 그랬겠죠. 예.
0: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1948년 정부가 수립했기 때문에 당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이 창경원을 포함한 궁궐과 관련해서 이제 담화를 발표합니다.
1: 네.
0: 그래서 궁궐과 사찰에서 유흥이나 연회 운동을 그만다. 여기는 우리 문화유산이 전통 문화유산이니까
1: 예.
0: 여기서 이제 예의를 지키고 앞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1: 네.
0: 창경궁을 비롯해 경복궁 독수궁을 원래 모습으로 만들겠다.
1: 그래요.
0: 라는 뜻을 밝히기도 하지만 경복궁을 원래 모습으로 만들려면 조선 총독부를
1: 아, 그러네요.
0: 헐어야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앞이 지금 가로막고
0: 맞습니다.
1: 있죠.
0: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덕수궁은 이미 공원이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궁궐로 다시 복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요원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그래도 그런

0: 뜻을 밝혀서 이제 창경원도 창경궁이 되는가 싶었는데 네. 문제는 아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계획은 이제 무산되었다라고 아. 볼 수가 있는 게 결국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1953년이 됐을 때 서울 안에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전쟁의 상흔이 약간 가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뭔가 좀 쉴 곳이 필요하고 네. 또 즐길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눈에 들어왔던 게 공원,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전부 다 시선을 어디로 향하냐면 창경원으로 창경원. 예. 기억이 향하는 있으니까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동물원도 없는 건데 이거마저 없앤다고 하는 분위기를 아. 조금 극복하기는 어려웠을 걸로 예. 보여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폐해진 곳이 뭐 식물원은 뭐 다시 이제 뭐 식물들을 키우고 온실 자체가 남아 있으니까 네.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동물원이 문제였거든요.
1: 동물원 동물이 필요하죠.
0: 그런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때가 엄청 가난할 때잖아요.
1: 그럼요.
0: 동물을 사올 수가
1: 동물
0: 없어요.
1: 그거 수입하려면 이국적인 동물은 엄청 비싸죠.
0: 그러니까 네. 이제 이때 이제 정부가 네. 주요 그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손을 내밉니다.
1: 아, 그 당시에요?
0: 기증을 좀
1: 동물 기증하라고
0: 해주면 어떨까?
1: 뭐 기업당 할당 마리가 있나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제일 재당은 인도 코끼리 한 쌍. 지금은 이제 다른 은행이 되어버린 조은은행 같은 경우는 예. 얼룩말 한 쌍. 예, 한국은행은 통 크게 사자 한 쌍.
1: 아, 사자 어려운 거 했네.
0: 을 수입해서 예. 기증을 합니다.
1: 야.
0: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창경원을 없애는 게 이 당시 정서로서는 네.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창경원을 부활시켜서 서울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금기시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은 벚꽃놀이예요.
1: 벚꽃놀이.
0: 왜냐하면은 벚나무는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심었잖아요.
1: 예, 예.
0: 그런데 결국은 1958년에 창경궁 밤벚꽃놀이가 재개됩니다.
1: 재개됩니까? 근데 그 전란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좀 간절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런 시간이. 예,
0: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예. 이제 어린이 놀이 시설인 비행기, 케이블카. 아.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는 관람차를 허니문카라고 불렀대요.
1: 아, 관람차도 있었어요? 관람차 있네.
0: 관람차 있어요.
1: 오, 크게 있네.
0: 네. 그러면서 창경원은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을 넘어서서 예. 놀이공원이
1: 예.
0: 되게 되면서 이제는 네. 어른들 뿐만 아니라
1: 네.
0: 어린이까지 놀러 가는 곳이면 어디를 떠올리냐면 창경원.
1: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공간이었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정부 행사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했고 각 방송국들도 여기에서 뭔가 공연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1: 공개방송
0: 예, 공개방송 그래서 CBS 들어오다 보면은 CBS도 창경원에서
1: 맞다 그거 창경원이다 맞다
0: 네
1: 맞다
0: 창경원 공간에서
1: 아,
0: 한 겁니다.
1: 그러네.
0: 그러니까 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 창경원은 그러니까 비교가 불가능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1: 네.
0: 그걸 이제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소수 의견에 그칠
1: 그렇겠네요.
0: 수밖에
1: 예.
0: 없었는데
1: 분위기가 언제부터 바뀐 건가요?
0: 그런데 이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게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능동의 1973년 어린이 대공원이 생깁니다.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그거 그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1981년에 창경궁의 원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80년쯤이 이제 민족문화, 문화유산, 국가에 대한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1: 네.
0: 이제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대상이
1: 창경궁으로
0: 이제 모이게 됩니다.
1: 네.
0: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창경원은 자연스럽게 창경궁으로 복구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1983년 일반 관람을 중지하고 창경원이 아니라 이제는 창경궁으로 이름 바꾼다를 먼저 선포를 합니다.
1: 선포하고
0: 그리고 예. 1984년에 동물원 사육시설을 폐쇄를 하고요. 그리고 1986년 창경궁으로서 이름을 바꾼 채 관람객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1: 예.
0: 이 1986년 창경궁으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1: 아, 이때도 또 창경궁이 또 궁금하니까.
0: 궁이 궁금한 거예요. 아. 이제는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궁궐을 못 봤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지금 궁궐을 왜 못 보냐면요. 네. 경희궁 없죠.
1: 아, 예. 예.
0: 그 다음에 창덕궁은 제한관람이에요.
1: 예.
0: 당시에.
1: 예.
0: 그러니까 제한관람이고 경복궁은
1: 경복궁.
0: 뒤에 요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근정전만.
1: 당시에.
0: 중앙청이 있으니까.
1: 아, 또 그런 추억과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정말 공간적 성격이 정말 휙휙휙휙 크게 바뀌어왔던 창경궁의 역사였는데요. 지금 이제 창경원이라는 이름이 다시 점점

0: 낯설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마치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제 창경원이 다시 창경호로 바뀐 지 그리고 이제 관람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나면서 거꾸로 이제는 창경원에 대한 기억이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창경궁을 구경을 하다가 옛 창경원 시절에 만들어 놓은 식물

0: 지금 창경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네. 역설적으로 창경원이었던 시간을 알아야지 그러니, 제대로 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창경원의 역사 또 창경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실의 궁궐이 식민지식의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됐다가 다시 그거를 이제 원래대로 찾는 자리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문화유산들이 대체로 겪었던 경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들을 이해하신다면은 더불어서 이제 역사적인 공간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네. 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1: 우리에게 뭐 분명히 좀 아픈 역사와 또 흑역사적인 면모가 있는 창경원이라는 공간이지만 또 우리가 창경원을 이해해야 지금의 창경궁이라는 곳도 이제 연속적인 시간상에서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창경원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박광일 선생님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1: 지금은 동물원에서 늑구 같은 친구 한 마리만 나와도 인공수로의 북항이 같은 친구 한 마리만 맴돌고 있어도 온 국민이 걱정을 해주지만 이제 동물복지와 사육기술 수준이 한참 부족했던 창경원 시대에는 정말 온갖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1935년엔 아무르 표범 한 마리가 1956년엔 반달곰 한 마리가 사육사를 습격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1961년엔 누군가 꽃사슴 우리에 침입해서 수컷 사슴 한 마리의 목을 잘라가는 엽기적인 일도 발생했습니다. 65년엔 비단뱀 한 마리가 탈출해서 끝내 찾지 못했고요. 76년엔 호랑이 두 마리가 술에 취한 관람객을 공격했고요. 81년엔 상공을 지나던 제트기의 폭음에 아시아 코끼리 한 마리가 쓰러지는 사고도 있었다고 하니까 사람 피해자도 안타깝지만 이래저래 여러 동물들에게도 창경원이라는 공간은 흑역사로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5: CBS
6: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8: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9: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9: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9: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0: 세포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고에너지 뉴트리노 관측에 크게 기여한 벨기에 물리학자 프란시스 할전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할전이 아이스큐브 뉴트리노 관측소 구축과 천체 물리학적 기원의 고에너지 뉴트리노 발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할전은 올해 물리학상 단독 수상자로 선정돼 상금 1,2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억 1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와 자잔, 나지란 등 주요 공항과 라빅 정유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 부상자와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라빅 정유시설은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 인력 숙소에서 약 6, 7km 떨어진 곳으로 현대차 측은 직원과 건설 현장에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이번 공격이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예멘 공습과 홍해 입구 거점 탈환에 대한 대응이라며 사우디 영공 대부분이 작전 범위에 들어간다고 경고했습니다. AMD 리사 수 회장이 한국 방문에 앞서 대만을 찾아 TSMC와 폭스콘 등 주요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 회장은 CPU와 GPU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다며 내년 공급을 크게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MD는 대만에 대한 100억 달러 규모의 공급망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며 수 회장은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AMD 행사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분을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특례기간을 2에서 3년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천이나 도로로 이용되는 농지와 임야화된 농지 등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지목 변경하고 농지 임대차 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질할 방침입니다. 특조법은 다음 달 초 국회 발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법도 내년 상반기 개정할 계획이지만 유휴 농지의 태양광 활용과 투기 농지 처리 방식을 두고는 이견도 제기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시스템을 대상으로 AI를 이용한 해킹 시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정부망이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돼 있으며 외부에 공개된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해킹 시도가 있지만 AI를 활용한 공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18년부터 방치한 취약 프로그램이 해킹에 악용돼 최근 웹메일 데이터 6GB가 탈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들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내십니다.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8.1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3: CBS
4: 파리의 어두운 다락방, 꺼진 촛불 아래 닿은 두 손, 가난하지만 눈부시게 빛났던 청춘들의 시리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가을밤을 수놓을 푸치니 최고의 걸작 오페라 라보엠, 거장 마우리치오 코라잔티의 지휘와 유럽 최정상의 성악가들이 전하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오페라의 선율, 10월 10일과 11일 저녁 롯데 콘서트홀에서 눈을 감으면 파리의 거리가 펼쳐지는 환상적인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을 만나보세요. 공연 문의는 02-1650-7480입니다.
1: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 내 나름대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 새로움을 발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구자원 고결 대표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구자원 대표는 성공을 갈망했습니다. 남들보다 멋지게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들른 작은 도시에서 버려진 대장간의 대들보를 보며 비로소 본인만의 가치를 찾는 방법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광고 듣고 구자원 대표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이스 호텔이라는 호텔 브랜드를 알고 계신가요? 여행이나 호텔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글로벌 호텔 체인 브랜드입니다. 에이스 호텔의 공간을 만드는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최근에 오픈한 교토의 에이스 호텔을 예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현재 교토에서 매우 힙한 호텔입니다. 전통과 현대적인 감성이 어울려서 많은 여행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 안팎으로 고풍스러우면서도 동시에 현대적인 느낌이 공존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이곳이 멋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100년도 넘은 유서 깊은 건물인데요.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교토 중앙전화국을 건축가와 50명의 장인들이 함께 이 공간을 재해석해서 호텔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이 축적된 건물을 활용해서 공간과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정말 멋진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희 고결은 우리 지역의 상황에 맞게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경북 문경의 지역문화

스테이라는 프로젝트로 지역을 담은 숙박시설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공간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드릴까요? 저희는 재작년에 문경에서 빈집으로 있었던 옛 대장간을 발견했습니다. 시골에 가시면 이런 건물들 많이 보실 수 있죠. 많이들 익숙하신 빈집의 모습일 것입니다. 흔해 보이는 이 빈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역에 많은 이야기가 녹아 있었습니다. 과거 문경은 대규모 탄광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동력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대장간도 탄광기구나 생활기구를 제작하며 마을의 활력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광산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만 명이나 되던 마을 주민들도 3천 명으로 줄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대장간도 그 기능을 잃고 20년간 빈집으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폐가인 상태로 오랫동안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마을 주민분들께서도 매우 불편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젊은 세대들이 보았을 때는 이게 마냥 가치 없는 폐가로만 보이진 않았어요. 그때 그 시절의 대들보와 나무 기둥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문경의 삶과 이야기가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을 지역의 이야기를 담는 지역문화 스테이로 반드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 공간의 지역문화를 담기 위해서 저희는 20여 명의 지역문화 장인, 작가, 브랜드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도 문경을 알기 전까지는 문경 세제밖에 몰랐습니다. 문경에 관심을 갖고 깊게 들여다보니 곳곳에 장인 정신으로 작품과 제품을 만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문경 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경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선정된 한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경 한지는 최근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루브르 박물관의 복원지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한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예전에는 창호지나 벽지와 같은 건축 재료로도 많이 쓰였는데 지금 현재는 그 쓰임새를 많이 잃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지를 처음 실물로 접했을 때 그 은은한 빛깔을 보면서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그 한지가 말이죠. 우리가 그 가치를 잠시 잊고 살고 있지만 한지 장인께서는 묵묵히 전통 방식으로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 한지로 문경의 아름다움을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호문, 조명, 가구들을 만들어서 문경 한지 고유의 빛이 감도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경에는 한지 장인처럼 묵묵하게 지역의 가치를 밝히고 계신 도예가, 패션 디자이너, 조경가, 다혜사와 같은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이러한 분들과 협업해 문경을 담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 공간의 사진인데요. 다혜사님께서 아침에 저희 공간에 오셔서 투숙객분에게 차 문화와 함께 지역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하룻밤의 휴식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 이야기를 담고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최근 오픈을 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로부터 참신하다, 새롭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하나금융그룹, 하나소셜벤처유니버시티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에 대한 좋은 평가와 함께 지지와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도시 빈집, 한지 도자기, 정말 새로운 것들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것들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익숙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주변에 있던 가치를 저희는 깨닫고 재조명을 했을 뿐입니다. 익숙한 것들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새로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고결이 시작되기 전 문경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지역 소도시에 무관심한 사람이었고 학창시절부터 직장까지 대부분의 생활을 서울권에서 했었습니다.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건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였습니다. 아마 건축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하셨을 질문일 것 같아요. 값비싼 마감재를 써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 유명 커피숍을 입점시켜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소품 발품을 팔면서 내가 찾는 답을 얻기 위해서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필요한 자격증도 땄어요. 그렇게 하고도 모르겠어서 해외의 많은 국가들을 다니면서 답사도 많이 다녔습니다.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것, 나에게서 점점 더 먼 곳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답을 모르겠으니까 나중에는 해외유학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까지 나더라고요. 네, 저는 그 답을 정말 멀리서, 저에게서 멀리서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역의 조그만 도시들을 여행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여행 전까지만 해도 소도시는 거의 즐길 거리가 없지 않나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제가 관심 있게 이 소도시를 들여다보니 오래된 교회, 폐기차역, 폐교와 같은 유서깊어 보이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건물들을 보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막혀있던 답에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오래된 건물이 갖는 시간의 가치를 지역의 다양한 가치와 엮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회사 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찾던 답은 멀리가 아닌 관심으로 바라본 제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성장에 대한 조급함 다들 느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에 매우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막연한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멋지게 살아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앞서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제 제 나이도 한두 살 더 먹어갔는데 누구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더 높은 연봉으로 이직을 하고 그리고 유명한 학교에 해외 유학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혼자 정체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은 나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의구심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이 소용돌이를 치게 되었고 결국 마음의 병이 생기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했던 제가 누구와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됐었고 마치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알던 나를 조금 더 자세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였어요. 나의 불안감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진정 성취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결을 갖고 있는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모두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내 마음을 새로운 관심과 애정으로 바라보니 파도치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멀리 있는 남과 비교하면서 불안하고 부족하고 쫓기듯 했던 나의 모습에서 오래됐던 나의 꿈, 열정을 확인하고 더 단단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자신과 그 안에 오랜 꿈 그리고 이야기들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깊게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새로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익숙함을 벗어내고 새로움을 만나라 라는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성장하려는 사람들에게 익숙함은 절대로 곁에 두어선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새에 새로움을 강요받고 새로운 것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압박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나와 익숙했던 인간관계, 익숙하던 나의 꿈보다는 새로운 나,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꿈이 훨씬 더 빛나게 보이게 말이죠. 이게 서로 반대되어야 되는 개념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익숙함과 새로움의 조화를 만드시길 제안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 그동안 익숙했던 나와 내 주변들을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면 그곳에서도 새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쓸모를 잃어가던 오래된 건축물이 재조명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고결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을 소개드리면 이름 정말 예쁘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단어 의미 그대로 깨끗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주변의 고유한 가치 속에서 찾은 새로운 결, 익숙함에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지역, 빈집, 한지, 지역 문화라는 가치에 관심을 갖고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익숙했던 나와 내 주변에서 새로운 나의 결을 만들어 가시기를, 고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내 나름대로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새로움을 발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구자원 대표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이현실, 김영균이 부른 그대 루시드 폴이 부른 보이나요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 원하는 삶을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 지구별 노마드의 김재희 씨 강연 준비했는데요. 노마드 마케터 김재희 씨는 30개월 동안 전 세계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비법 궁금하시나요? 그건 바로 숫자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김재희 씨가 숫자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된 사연과 그 방법을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노마드 인생 속에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었던 열정의 스토리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나라에서 모조리 살아보고 일하는 노마드 마케터 김재희입니다. 30, 6, 200, 3000. 저는 30개월 동안 멕시코, 미국, 태국, 네팔, 한국 등등 6개 나라에서 살아보며 온라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무대에서 발표를 할 때면 기본 자질이 없어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꾸준히 연습해서 200번의 마케팅 강의를 진행했고요. 약 3천여 개 브랜드

컨설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제 뱃속의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는 155일 차고요. 제 몸속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단한 일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 장하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숫자로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적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를 숫자로 표현해보세요 하면은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아직 대단한 결과는. 이런 건 잘 나가는 사람만 적는 거 아닌가요? 저는 별거 없는데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우주 아래 결코 별거 아닌 시간이 없다는 걸요. 뱃속의 아기가 이제 하루하루 커가는 시간을 온전히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실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평범하다고 말한 그 시간들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고 들어보면 아 맞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지, 내 앞으로도 저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내가 몰라주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남들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멋지다는 걸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경험과 시간을 숫자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릴게요. 저는 생각도 상상도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되려 이걸 막 짓눌려가지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살고 싶은 나라에서 살아본다고? 아, 뭔 소리냐. 이나 하자. 헛소리 막 현실로 돌아가자. 근데 왜 나는 남들처럼 적응 못할까? 괴로워하고 스스로 위로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위로도 아니고 제게 더 한계를 긋고 그 선 뒤로 이렇게 좀 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에 있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마케팅 프로젝트를 합니다. 네팔에서 요가 수련을 하다가도 줌으로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제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저희 시아버지가 미국에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미국에 갈 수도 없고 누군가 한국에 데려올 수도 없었어요. 결국은 몇 달을 창고에 계시다가 화장재가 되어서 택배로 보내졌습니다. 아, 이게 참 현관 앞에 택배를 드는데 죽음이라는 게 정말 가볍더라고요. 그 가벼움이 너무 무섭습니다. 남편과 함께 잘해보자, 우리 잘 살아보자는 이유로 밤 9시까지 일을 하고 또 일어나면 얼굴도 못 보고 출근하고 이런 게 저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여행길에서 만났던 우리는 아 그래 언젠가 다시 여행하고 살자 그렇게 해보자 말만 하면서 오늘을 또 죽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 이렇게 딱 드는 순간은 도저히 이거를 무서워서 감당을 할 수가 없었고 사실 저는 그냥 바로 한 달 안에 퇴사를 하고 도망을 쳐버렸죠. 일단 미국에서 3개월 지낸다 생각하고 중고차 하나 사고 매트를 깔았습니다. 근데 생각이 막 금방 막 숭덩숭덩 나가더라고요. 아,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다시 일을 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한국 가야 되나? 그럼 난 뭐야? 또 도망치는 건가? 너무 불안해져서 그 마인드 코칭이라는 걸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코치님과 만나는 날 첫 질문이 코치님, 제 강점과 약점은 뭐예요? 이거였어요. 30년을 넘게 살아도 제 자신을 설명을 못하고 이걸 또 남한테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코치님께서 아 그럼 킴제이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관심사 뭐 있었는지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적어봤죠. 뭐 글쓰기, 마케팅, 뭐 만드는 거, 회사 일이었던 마케팅 뭐 이래이래 써보니까 12개를 제가 적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 내 관심사가 12개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워지고 머리에 명확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해봤으니까 그걸로 뭐라도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적었죠. 일단 200권의 마케팅 강의를 통해 3,000개의 브랜드 컨설팅을 한 킴제이 이렇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아, 왠지 뭐 민망했지만 저 진짜 솔직히 너무 잘하고 싶어서 직접 강의하고 싶다고 막 코엑스랑 막 킨텍스에 전화하고 자리를 만들었었거든요. 발표를 제가 못하고 맨날 망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아 그래도 200번? 어찌됐든 해봤네. 아 고생했다. 그때가 처음으로 저를 알아봐 주기 시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마케팅 실패 사례, 성공 사례 뭐 안 해봤어도 나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상상의 제안서들을 전부 정리해서 소개 자료를 만들었어요. 아 이제 다 만들었죠. 준비가 됐다. 근데 사람들은 저를 찾아주지 않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으니까.

아, 저는 어떻게 해요? 직접 이제 팔아야죠. 친구들에게 막 톡을 보냈습니다. 야, 주변에 마케팅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 연결해 주라. 내가 못하면은 남들 잘한 사람 내가 무조건 연결해 줄게. 하루에 3명에게 무조건 연락했습니다. 3주가 지나니까 연락 하나가 오더라고요. 아는 대표님이 마케터 찾는데 소개 좀 해줘. 그래서 바로 소개해 드렸죠. 아, 그게 나야. 네. 그 대표님께서 자료를 보시고는, 그래도 3,000개 마케팅 컨설팅 했으면 적어도 다른 업체 사람은 많이 알겠네요. 뭐, 짧게 한번 해보실까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적은 경험의 숫자가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붙어서 이젠 좀더 크게 업체 연락처를 막쫙 찾아가지고 100곳에 제안서를 보냈어요. 100곳을 연락하면 한 98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정도가 관심을 보일랑 말랑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 거절 어떻습니까? 뭐제 존재가 거절당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타이밍과 아이디어가 그저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좀더 매력적일 필요가 있다. 수치들을 대해서 이제 매력적으로 더 보일 수 있도록 연구를 했습니다. 회원수 유입 3배. 요런 것들을 300%라고 적고요. 여러분, 3과 300, 300이 더커 보이죠? 글 3개를 썼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글 3개의 조회수를 다 더해봤더니 3,000이더라. 3,000여 명의 사람들을 끌어온 글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진 숫자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니까 색다른 매력이 있죠? 이렇게 저와 일하고 싶다는 곳이 두 곳에서 다섯 곳, 열 곳,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온라인 줌 미팅을 통해서 했어요. 일을 하면서 하와이, 멕시코에서 살았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숫자로 적었더니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몇몇 분들을 모았어요. 한 분은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아, 나는 이걸로 뭐 사업이든 컨텐츠든 뭐든 하고 싶은데 경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전 세계 여행을 했는데 독도가 아름다워서 나는 아, 네 번이나 갔다. 사람들이 막 독도는 막꼭 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독도 이야기를 하는데 막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정리했죠. 3년 동안 32개국 세계 여행. 그런데 독도만 네번간 이유는? 여러분, 벌써부터 이분의 독도 여행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이분이 독도 여행 글을 쓰거나 쓰면은 무조건 클릭하고 패키지 만들었다가 아, 무조건 따라갑니다. 요런 분도 계셨고요. 또한 분은 이제 회사 다닌 지가 1년밖에 안 돼서는 아, 나는 그걸로 뭐쓸게 없다. 뭐 잽도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뷰티 회사인데요. 제안서랑 이메일만 막 엄청 쓴대요. 그럼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를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 누굴까요? 맞아요. 3개월 차 인턴, 취준생이 있죠. 우리가 작다고 느끼는 시간도 누구한테는 이게 기밀 정보입니다. 처음에는 제안서 하나 쓰는 데는 막한달 걸렸대요, 이분이. 근데 이제 막 계속 쓰다 보니까 한 달에 4개 정도는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신입 1년 차 제안서 속도 4배 올리는 방법. 좀더 이제 다양한 시각으로 풍성하게 숫자를 다듬어 볼까요? 1년은 365일, 8,760시간입니다. 8,760시간 동안 미친 듯이 쓴 30개의 제안서. 제안서를 잘 쓰는 노하우 지금 3개 푼다. 이거를 이제 듣는 순간 이제 3개월 인턴들은 막 달려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점점 나의 경험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한지 감 이제 슬슬 오시죠? 네. 친한 친구는 이제 10년 동안 6번 퇴사한 자기를 어디서는 한심하게 볼 거야. 난 맨날 이게 뭐 좀만 하면 퇴사하나 봐 이렇게 보겠지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듣고, 야, 남들한테 말해봐. 2년마다 회사 옮기는데 최종년같이 너가 쫙쫙 붙어? 야,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그거 궁금해해. 근데 그걸 듣고 막 친구가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고로웠던 시간, 애썼던 시간 이런 것도 너무 몰라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나만의 경험, 경력, 또막 애썼던 시간을 다 끌어가지고 한번 써봅시다. 눈앞에서 실질적인 실체가 되어서 정리가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나의 관심사 12개부터 적어봤잖아요. 그러니까 12개, 200개, 3000개의 브랜드. 이렇게 실체가 되니까 정리가 돼서 명료합니다. 내 고생과 애씀을 이제서야 내가 알아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도 숫자로 말해야 됩니다.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이것보다는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출퇴근 지하철 20분 짜투리 시간 동안 1년간 몇 권의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말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매력적인가요? 나와 상대가 알고 있는 그 기호, 숫자로 명확히 전달되는 순간 소통이 이렇게 명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이거 좋아해요. 이거 잘해요. 뭐 이런 거는 기준이 달라서 서로 이해하는 게 다르거든요. 저 뭐 킴제이 마케팅 합니다. 맡겨주세요. 이러면 옵니까? 만국공통어인 숫자로 매력을 똑똑히 우리가 보여줘버리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인스타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소개할 때는 이제 숫자를 넣어봐서 말해봅니다. 이제 뭐 누가 뭐래도 내가 살아온 경험의 숫자니까 이제 말할수록 조금씩 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상대도 이해가 빨라서 많은 기회들이 저에게 전해졌어요. 그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라는 사업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에서도 아, 저는 솔직히 뭐 MOU 특허 이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테스트를 해서 30명한테 뭘 해보고 몇 명한테 강의를 해봤어요. 이렇게 숫자로 보여줬더니 사업을 더 공부하라고 1,000만 원 산 걸 주시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치앙마이에서는 제가 거절했던 이제 숫자를 다 적었죠. 뭐 100명 중에 98명이 막 거절했어. 나중엔 뭐 몇 명이 더 나한테 요청하더라. 이런 숫자를 보여주면서도 영어 강연 해보는 것도 도전해봤습니다. 네, 3년 동안 노마드 막 마케터로 살아보면서 배웁니다. 아, 이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구체적인 숫자로 기록되는 순간 나의 시간이 결국 꿈의 증빙이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많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아직 준비가 근데 혹시 작년에도 같은 말 하고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을 또 미루고 맙니다. 아, 우리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데, 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세바시 15분 듣기에서 오셨잖아요. 나는 하루에 15분만큼은 나를 위해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인 만 5년이라면 근로시간 총 만 920시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고 깨져보고 욕을 먹어봤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죠. 하루 평균 우리가 500보만 걸어도 지난 10년 동안 걸었던 걸음은 183만 보. 이거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명상가이자 사업가인 마이클 싱어는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실제로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아, 이 글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직접 미국에서 찾아뵙기도 했어요. 예, 손에 잡히지 않은 한계, 오늘도 걔 막 우리가 막 짜부 될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숫자로 기록하면서 우리를 좀 알아가자고요. 마음을 열고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시간을 감히 살아봅시다.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코팡안이라는 태국의 섬으로 떠납니다. 이제는 예전의 불안함도 오늘의 설레임이라는 걸 압니다. 아마 한계는 존재하지도 않으니까요. 제 시간을 기록하고 알아봐주면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결국 잘 될 사람들, 나 알아봐주고 소중히 기록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내 나름대로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새로움을 발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구자원 대표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원하는 삶을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 노마드 마케터 김제이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Voices That Care가 부른 Voices That Care, 무디 블루스의 Voice, 더트 밴드가 부른 아메리칸 드림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 경기 전반 6분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A매치 통산 59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골로 차범근 전 감독의 58골을 넘어 우리나라 남자 선수

0: 선수 A매치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 51경기에서 59골을 기록했고 프로팀과 대표팀을 합친 공식전 통산 득점도 301골로 늘렸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이라는 우리 군의 발표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이 지뢰 제거 과정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토를 1mm라도 침범할 경우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군사분계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 측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군사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주권 영역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발사를 앞두고 발사대 설치와 엄빌리컬 연결, 기밀 점검 등 준비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강풍으로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발사체 신호와 자세 제역의 점검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내일 오전 8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한 뒤 내일 오전 8시 45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동북아 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들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연구위원들은 세 기관의 설립 목적과 연구 분야가 다른 데다 통합될 경우 독도와 역사, 영토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정책 대응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협의회와 한국고대사학회 등 국내외 85개 학회 연구소도 통합 계획에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프로야구 KT위즈 최원준이 키움과의 경기에서 2루타를 기록하며 올 시즌 가장 먼저 200안타를 달성했습니다. 국내 선수가 한 시즌 200안타를 넘긴 것은 2014년 서건창 이후 12년 만으로 KBO 리그 전체로는 역대 세 번째 기록입니다. 최원준은 정규 시즌 4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2024년 빅터 레이에스가 세운 한 시즌 최다 202안타 기록 경신에도 도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내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공소청장, 중수청장 직무대행에게 엄정한 법질서 집행과 권한 행사의 절제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7.4도, 습도는 59%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내게 언제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5: 어느 쪽이 진지할까요? 목소리만으로는 흉내낼 수 없도록 가족끼리 서로 확인할 말을 미리 정해두세요. 미국 FBI도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알림 기능을 살펴봐 주시고 알림 기능을 켜드리세요.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6: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5: 두 번째 목소리가 AI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7: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을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복음 전하러 간 선교지에서 터져 나온 회개, 김삼 교수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얄팍한 신앙으로는 난 이 사람들의 고난을 고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했을 때 사역은 모두 다 접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위선적으로 사역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항상 오직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서 그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을 아 뭐 언어를 잘하는 거 뭐 능력을 행하는 것 하는 뭔가 복음 전하는 걸 잘하는 그런 능력으로만 항상 이해했었는데 그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건 그 능력은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애통, 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네. 나의 연민이나 나의 동정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애통함이 임할 때까지 정말 주님 앞에 머무르고 결국 주님의 마음이 임했을 때야 사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됐죠.
2: 네. 네. 참 많이 마음 아픈 현장을 직접 다 보셨으니까 네. 직접 체험하셨는데 이제 용서.
1: 네.
2: 뭐 용서할 상대가 뭐 우리가 한두 명이 아닐 텐데요. 네. 살면서 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1: 아, 저는 당시에 그 요르단에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 국제팀이었는데 네네. 국제팀 리더를 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저의 리더십 밑에 미국 남자 리더와 영국 남자 리더, 독일 남자 리더, 그다음에 그 네덜란드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그 혼혈인 자매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민족의 그래서 총 9개 민족의 다양한 그 팀이었는데 아무래도 리더가 평상시에는 말할 곳이 별로 없지만 이제 파트너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첫 저희 지역의 첫 아시아 여성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가 자신들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저를 리더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어려워하셨고 더군다나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 아 당신 왜 이거 어겼습니까? 뭐 이런 식의 접근이니까
2: 네.
1: 그분들이 이제 자신들을 변호하느라고 그 막 논리 있게 막 영어로 이제 자신들의 언어로 막 그렇게 하는데 아 저는 정말 단순하게밖에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것도 많았고 너무 속이 상한 것도 많아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야 내가 이걸 계속하다가는 정말 병에 걸리지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속을 너무 많이 끓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그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일도 있었고 또 막 이렇게 좀 병적인 그런 예민하신 분은 뭐 막 저에게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죠.
2: 네. 네.
3: 근데 어떻게 용서가 되셨어요?
1: 아,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2: 네.
1: 저는 그래서 정말 용서는 했어요. 혼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다 용서는 했지만 그래도 뭐 별로 그분들을 만나고 싶지는 않죠. 만나거나 교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은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를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2015년 뭐 그때쯤에 저희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모여지는 일주일 동안 모여지는 이제 수련회 같은 리트릿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네.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감정이 있는 모든 분들을 다 같이 한 자리에 네, 네. 모아놓고 삼시세끼를 같이 먹으면서 일주일 그 자리에 네. 있게 만드는 거니까 저는 완전히 정말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머리채를 붙들려서 그곳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2: 네.
1: 너무 가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리더를 구실을 찾아봤으나 찾을 수는 리더였으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 거죠. 네. 또 그런데 주님이 가기 전에 그 이사야 말씀을 주시면서 찢기를 제거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찢기는 왜 우리가 보통 제거하기가 힘들잖아요. 완전히 박박 긁어야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정말 박박 긁어야 나와야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 마침 가보니까 그 리트릿의 주제가 용서와 화해였어요. 아~ 너무 기분 나빴어요. 아~ 네, 저는 예. 너무 기분 나쁘고 그 메인 강사가 저를 되게 속을 상하게 했던 또 분이 메인 강사였어요. 아침 더 기분 나빴어요. 네.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진짜 당신이나 그 말을 네. 실천하고 살라고 네, 그 생각이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생각이 막 저절로 나와서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침 설교를 듣고 또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 그 공간 안에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건 못하겠어서 사실은 재빨리 점심을 먹고 거기에 약간 24시간 기도방처럼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계속 기도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사단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던 가운데 주님이 저한테 그거를 물으셨어요. 너가 내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했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 뭐라 그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너는 너를 위해서 용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항상 그래 리더인 내가 참아야지. 아 먼저 믿음 뭐 내가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항상 내가 사실은 그 주요 원인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떤 저의 상황을 잘 아는 분이 저한테 아 이제 다 잊어요 다 잊고 뭐 용서하고 이제 그런 일들은 다 잊어요 하는데 네. 제 안에서 정말 분노가 일어났거든요. 아니 네. 그걸 어떻게 잊어. 그런데 주님이 그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했구나 주님을 위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했구나라는 것도 깨달아지지만 동시에 주님을 잡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얘기했듯이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푯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 내가 예수를 잡기 위해서 내 뒤에 있는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용서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결국에 주님이 저에게 네가 상처를 붙잡겠느냐 나를 붙잡겠느냐 네가 그 사람을 붙잡겠느냐 나를 붙잡겠느냐 네가 너의 자존심을 붙잡겠느냐 나를 붙잡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도전으로 들렸어요. 네.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죠.
3: 와 이제 그럼 진정한 용서가 시작되었습니까?
1: 아 근데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랑 진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게 되고 네 관계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저에게 내가 팀을 위해서 뭘 할까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네 정말 주님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2: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를 내 눈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안 보니까 아 용서했어 우리가 안 보니까 근데 보면 화가 다시 원시대로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0: 있거든요.
1: 네, 맞아요.
0: 지금 교수처럼 웃으면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네. 이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닐까 네, 싶어요.
2: 맞아요.
0: 나를 때렸던 돌아가신 아버지 용서했어요. 그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맞아요. 된 거지. 눈앞에 나타나면 다시 훅 올라오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진정한 용서는 그 상대를 보고 내가 웃으면서 대할 수 있을 때가 네. 진정한 용서인 것 같아요. 네.
2: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또 그게 안 되죠.
0: 사람이로 안 되죠.
1: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0: 안 되죠.
1: 네.
0: 다음은 이제 자녀 문제예요. 네. 뭐 자녀야 뭐 어느 부모든지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1: 아, 자녀 문제는 뭐 성장하는 과정에 일생을 같이 하는 거니까.
0: 돌아가신
1: 뭐.
0: 이병철 회장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자녀로 뽑았잖아요. 네. 골프와 자녀와 뭐 저기 조미료와 이렇게 세 가지를 네. 얘기했잖아요. 네.
1: 네. 그 뭐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뭐 아이들 문제라기보다도 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일단은 제일 처음 아이들 문제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크게 도전하셨던 것은 아이들을 이제 홈스쿨링 시키는 문제였어요. 지금은 네. 홈스쿨링 시키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당시에는 홈스쿨링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었고 네. 저희는 이제 그 시골로 내려가면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홈스쿨링을 시켜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아, 이상하게도 당시에 홈스쿨링을 시키는 게 꼭 아이들을 뭐랄까 아이들의 미래와 장래를 그냥 방치하는 것 네. 같은 이제 홈스쿨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당시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있던 다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아이를 그 본인의 사역에 희생시킬 수 있냐고 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다른 분들이 대부분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수도에 머물러 계셨고 거의 저희가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아,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사역을 대단하게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저도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수도에서 아이들을 그래도 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학교도 못 보내게 하시나 그런 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서 거의 뭐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수준으로 네. 완전히 뭐 눈물 콧물 뭐 이삭을 바칩니다 뭐 완전 쇼를 했죠.
0: 네.
1: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내려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홈스쿨링 하는 거.
0: 네. 네네 그렇죠. 뭐
1: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면서 얼마나 웃기셨을까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홈스쿨링이 저에게 낯설었지만 제가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있었어요. 네. 그렇게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네. 아이들을 막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한 아이들의 미래가 엉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당시에 제 생각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일평생 동안 부족한 적이 있었더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막 울면서 아니요 하나님은 제 평생에 언제나 늘 넘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너의 아들 윤태현과 윤도연의 하나님임을 믿느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질문에 이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죠. 네.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이들의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하나님으로 내 자녀를 보살피시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하나님으로 그 아이를 보살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질문에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네.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러고서는 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네.
0: 잘 공부했고
1: 네, 잘 공부했고 네, 네. 잘 이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있습니다.
0: 잘 컸죠?
1: 네, 잘 컸어요.
0: 좋은 데 갔죠?
2: 좋은 데 갔죠.
1: 네.
2: 좋은 데 갔습니다.
0: 좋은 데 나와서 좋은 데 갔 좋은 회사 또 잘 됐죠, 결론.
1: 아, 네, 잘 됐습니다만 네. 뭐 그것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 선교사 애들은 잘 된다고 하는데
2: 그러니까.
1: 저희 아이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소리소리 지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네. 꼭 그렇게 잘 되고 못 되고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가시는 과정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다시 학교로 좀 돌아가 볼게요. 에즈베리 네. 대학 이제 그 이후에 네. 그런 부흥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학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0: 학교는 일단은 저희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는 네. 다른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네. 알려지지 않았어도 작게 크게 저희 안에 그런 부흥의 사역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헌신하는 선교에 헌신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그 한 예로 저희가 이제 매년 50명 정도의 학생을 매 학기마다 세러파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리트릿을 수련회 같은 걸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강사님이 이사야 말씀을 누가 뭐 나를 위하여 갈고라는 그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그 강사가 계속 누가 나를 위하여 중동을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중동을 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여섯 번을 듣고 자기가 속으로 주님 제가 갈게요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 그렇게 강사님이 자꾸 누가 나를 위하여 중동으로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중동으로 갈고 해서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서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두들 다 한 번도 누가 나를 위하여 중동으로 갈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 강사님은.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육성으로 그 음성을 자기는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도 중동으로 가겠다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가르치는 이제 인터컬처럴 스터디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가르치는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학생들 모두가 거의 100%가 해외 선교사로 헌신한 학생들이에요.
1: 대단하다.
0: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거죠. 거부할 수 없는 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들이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저도 이번에 5월 달에 학생들과 함께 요르단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아이들 다 중동을 사랑하는 마음 네 가질 수 있었죠.
1: 요르단은 어때요? 계속 갔던가요? 좀 변화가 생겼나요?
0: 네, 갔기는 하지만 지금 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사태 전쟁, 때문에 네 저가 갔을 때는 마침 이란에서 미사일을 이렇게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요르단 공항이 폐쇄되고 그랬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실 저는 무슬림 사역에 계속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3년 동안을 계속해서 다음 사역으로 이동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서 다시 선교의 현장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실지 정말 생각이 없었는데 네. 결국에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고 아이들을 훈련시키게 되고 또 이번에 이제 요르단에 같이 아이들을 가면서 7년 만에 간 거였는데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1: 그러네요. 네. 아버지 언제 돌아가세요?
0: 저는 이번 주일에 돌아가요.
1: 예, 주일에 네. 돌아가시는군요. 네. 가서 또 이제 학교에서 또 많은 학생들과 함께 네. 그 체험하신 성령의 그 불길이 다시 꺼지지 않도록 네. 예, 그곳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미국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들을 많이 가르치고 키우는 네. 일에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일 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저는 교수님 말씀에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난민 부분에서 그렇고 그리고 용서 그리고 자녀의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결국에는 모든 순간이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질 때 네. 모든 일들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의 길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다른 그런 스텝들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수지자매?
3: 사실 그 미국에 대해서는 요즘 최근에 들은 얘기들이 막 마약 문제나 네, 아무도 이제 요즘 교회를 잘 안 간다던가 막 이런 네. 얘기를 듣다가 이 부흥 사건을 들었을 때 좀 많이 놀랬고요. 네. 심지어 이 사건이 코로나 때
0: 네, 코로나
3: 있다고
0: 네,
3: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막혀 있을 때 더 네. 하나님이 거기를 빵 떠뜨리시고 네. 하나님이 한번 살아 계시다는 거 확신

0: 다 알렸잖아요. 맞아요. 미국 네, 땅에서. 네. 아, 정말 나는 계획적이라고 좀 보이는 아, 느낌이 네. 있었어요. 네. 미국을 지금 선교지 아니고 뭐 좀 이 신앙의 죽은 땅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 거기도 살아계시고 네. 중동도 돌보시고 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에 이루어지길 저도 동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네, 부흥은 그냥 온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미 그전부터 부흥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1907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부흥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부흥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었죠.
1: 그렇겠죠. 네. 교수님, 뭐 저희 뭐 이 도시 계획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재건축 문제인데 낡아빠진 오래된 아파트와 네. 건물들을 새로 세우잖아요. 설레이고 깨끗해지고. 저는 교회야말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될 것이 맞아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너무나 못 살던 시절에 열심히 십자가가 곳곳에 전국 방방 곳곳에 있던 십자가 어느 날 다 사라지면서 덥고 큰 교회로 몰리면서 큰 교회는 세워졌지만 복음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매일 새벽 기도를 가던 우리 동네의 할머니들은 어디로 가셨으며 우리가 성탄절마다 울려 퍼지던 캐롤 하나님의 찬양은 어디 갔으며 예전에 우리 이 땅에 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또 그 성령의 기도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어느 날 김빠지듯이 빠져버려서 네. 이제 높은 건물만 남아버린 것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역시 교회가 쓰러지고 복음이 쓰러지자 그곳에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종말론적인 네.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대학에서 있었던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 부흥의 바람 성령의 임재가 대한민국 땅에도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어서 네. 그런 부흥의 바람이 다시 일어서 다시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 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올려야 된다. 그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멀리 켄터키에 사시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2: 네,
1: 앞으로도 우리 함께 중동을 위해서 네. 중동을 품고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올림 멀리 와주셔서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3: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후에 계속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7장 말씀의 시작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그러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나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쉽게 통과할 것만 같았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시작으로 하늘 높이 솟아오를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0: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 성에서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 여리고성의 것에 일체 손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즉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리 큰 문제도 아닙니다. 전쟁 중에 약탈은 이 시대에는 하나의 비즈니스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자가 패자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성의 물건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실 가나안 전쟁에서 전리품에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신 곳은 여리고성 한 곳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성 주위를 매일 돌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고 7일째 7번째 돌고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 부를 때 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은 가나안의 첫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전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리고 같은 큰 성도 점령했으니 아이성 같은 작은 성은 우습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 후에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다시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도 실패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공 이후가 중요하듯이 실패 이후도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로 살아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원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네, 오늘은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의도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인도해 내었고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끔찍이 사랑하시고 챙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죠.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맺어진 약속 때문입니다. 거기서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으면 포기하거나 버리는 일이 없으시죠. 죄를 졌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끝내는 품어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표현하기를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소중하게 회심시킵니다. 약속을 지켜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를 말아라. 이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표현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가나안에 가서 바로 서서 걷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소망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그리고 그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이죠. 가나안에 가는 이유가 예배 때문에 갔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땅은 공기 자체가 우상의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거기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굳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라도 가나안에 가게 하셨어요. 가서 예배를 드려라. 만인 앞에서 당당하게 예배 생활을 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예배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압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해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참 중요한 거죠.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갑니다. 가나안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자유롭고 풍부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자유하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이고 평안한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자유롭고 풍부하고 아쉬움이 없는 삶은 하자가 있어요. 그 하자가 뭐냐면 과거를 빨리 잊어버려요. 은혜를 빨리 줘버리는 거예요. 배고픈 시절 그때 겸손했던 마음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부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그 과거를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게 부의 위험성이에요. 성경은 부한 자들에게 자꾸 경고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그러나

바로 시작을 해요. 이 그러나라는 부사는 지적하고자 할때 그러나가 나와요. 너 옛날에 참 성실했어. 그런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살아갑니다. 그 삶은 노예의 생활이었고 품위를 잃은 종살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갑니다. 그래서 너무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사는 거죠.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배부름, 평안함, 형통이 어떤 부작용을 가졌냐면은 하나님을 곧 잊어버리는 부작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걸? 여러분, 애굽 생활에서 그 고달팠을 때 생각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더군다나,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얼마나 요란스럽게 출애굽합니까? 열 가지 재앙이 내려오는데, 그열 가지 재앙 때문에 바로를 비롯해서 유대인, 그 애굽 사람들 얼마나 쩔쩔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털끝 하나 건드리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가나안을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맞닥뜨려요. 홍해를 건너는 장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어? 여러분 그거 감동 스토리잖아요. 더군다나 광야에서 목이 가랄 때 물을 내서 배가 고플 때 만나를 통해서. 낮에 햇빛 속에서 피곤할 때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춥고 어두울 때불 기둥으로. 이런 대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대우가 어디 있어요? 이걸 어떻게 빨리 잊어버려요? 가난한 생활이 좀 편안하다고, 배부르다고, 형통한다고, 어떻게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린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가난에 가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비추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이 타락되어 있어요. 불성실한 백성이에요. 아주 배은망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이 타락되어 있다,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오늘에 맞게 한번 재해석을 해볼게요. 이 본문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오늘의 상황에 적용을 하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누구를 지적하고자 말씀하신 거예요? 들여다보면 그게 나의 이야기거든.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들의 삶,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 육신의 삶, 무지의 삶. 그저 가난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삶. 그런 삶을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누굴 찾아갔냐면은 무당을 찾아갔고 점쟁이를 찾아갔어. 그들은 의심 없이 구슬하라고 그래. 그래,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 생활을 어둠 속에서 그대로 질질 끌려가면서 운명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었어. 그때 당신은 죽음, 그거로 끝났어.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어. 그게 애굽 생활 아닙니까? 그게 애굽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알고 눈을 뜨게 됐고,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좀 깊이 들여다가 보니까
이

세상이 신비한 세상이고 그 육신의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눈을 확 뜨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다짐을 했어요. 이제 오직 예수,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우리 그렇게 감동으로 신앙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모두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어요. 그럼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옛날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남아있어요 지금? 그때 흘렸던 눈물이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때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탁 놓고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던 일 다 놓고 오늘 되돌아봐야 되돌아보면 나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 겹쳐져서 보여요. 메말라 빠진 내 자신, 그리고 길에서 너무 이탈해 있는 내 자신, 그리고 형식화되어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마모되고 무감각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안에는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부정하려는 욕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볼까 하는 욕망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가인의 DNA이고 탕자의 DNA이고 요나의 DNA예요. 그래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밖으로 나가 아버지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의 결론은 뻔해요. 내가 신나게 놀다가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돼지 우리로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묘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 떨어져서 돼지 우리에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를 발견해요. 그 발견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집이 최고구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최고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입고 먹고 누리며 살아가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최고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신앙인의 영적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생활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워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네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내 자녀야.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해. 내가 책임질 거야. 이 관계가 이게 형성이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계가 느슨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어. 그러니까 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대대로 불평불만을 냈어. 이스라엘의 타락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 오늘 이런 신앙이 많잖아요. 이거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려. 운명의 어떤 조건들이 내 앞에 오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생활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돼. 나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판단으로 가야 돼.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면 지금을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고 이득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을 떠나 내일을 보시고 멀리 보시고 마지막 결론을 보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달라.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가는 길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삶의 원리야. 예를 들면 열두 제자를 몇 명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어쩌면 골라도 그런 사람만 골라서 제자로 삼았어. 그 시대에도 엘리트 수제자들이 많을 텐데 어쩌면 그런 사람만 모집을 했어.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 판단이야. 우리는 이 시각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친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분별을 사니까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신 것이 얼마나 자격증이 많으냐, 인류냐, 그리고 얼마나 엘리트냐를 따진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냐를 따졌어.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람의 중심에 성령을 갖다 부어. 그러니까 그들이 능력자가 된 거야. 엘리트들 그리고 수제자들이 갈 수 없는 길을 그 제자들이 갔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희생과 순교를 각오하고 갔어요. 오늘 우상이 성공인 시대예요. 최고의 우상은 성공이에요.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인류에도 없고 자격증에도 없고 스펙에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사람들이. 입시를 앞에 놓고 전공을 선택할 때 10년 후에 어떤 분야가 뜰까를 연구를 해서 그 방면으로 가요.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그 방면으로 갔는데 거의 떴냐?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근데 성경은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 내 안에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일을 보는 안목을 미치시고 영감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는 능력을 주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요. 이것들이 모이고 그 영향의 결정체가 결국 나의 앞길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고 내 가는 길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참 묘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방법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돼. 하나님의 판단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긍정 모드예요.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을 가만히 보면 항상 삶이 어두워요.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불평을 많이 해. 더군다나 세계관이 좁아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해. 이기려고만 해.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생각이 따뜻해요. 밝아요. 항상 함께 더불어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인은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어려움이 탁 당해요. 그러면 신앙인들의 안목이 그때 작동이 돼요. 근데 뭐라고 작동하냐면 그 상황을 놓고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요.

0: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꽉 잡고 있을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기적이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에 가야 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큰 제1의 원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성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오늘 낮에 파란 가을 하늘 보다가 저절로 참 좋다 말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어에 토브라는 말이 있는데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좋음이 바로 토브입니다.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빛 하나에도 하나님의 좋으심, 즉 토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감사함으로 조금 더 아끼고 소중히 지켜가는 마음을 되새겨보는 것 좋겠습니다.

소리엘 좋았더라. 여러 찬양사역자들이 함께 불러서 목소리 맞추는 재미도 있습니다. 가끔은 여기에 세 번째 이분 목소리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이런 퀴즈. 네, 내볼까요? 오늘 어제 못한 숙제가 있었죠. 바로 빵빵한 퀴즈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진지하게 찬양 들으며 갑자기 울컥 감동이 와서 선선한 바람에 또 이곳을 한번 좀 방문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진지하게 퀴즈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빵빵한 퀴즈 오늘 마련되어 있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CCN 캠프입니다. 오늘 재빠른 손놀림과 또 뱅글뱅글 잘 돌아가는 머리 가지고 오셔도 좋고요. 퀴즈는 퀴즈대로 나는 나대로 편안하게 찬양에 귀를 기울여도 좋겠다 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오늘 들려드린 찬양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곡 늘 기다리고 있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육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오프닝에 토브라는 히브리어 말씀을 드렸는데 토브 워십이 있습니다. 토브 워십에 참 아름다워라.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찬송가죠. 그리고 오늘 바람 이야기가 라디오 방송을 쭉 듣고 있다 보니까 DJ 여러분들이 바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오늘 조금 늦은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저도 오랜만에 청취자가 되어서 저녁 스케치를 들은 거예요. 지금 김용신 아나운서가 이제 새 DJ로 6월부터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 그 바람에 대해서 간이 딱 맞는 바람이라고 표현을 해서 너무 이 표현이 훔치고 싶은 거예요. 나 언제 한번 써야지 했는데 오늘 지금 허락도 안 받고 오늘은 정말 간이 딱 맞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체감 온도는 좀 다르겠지만 오늘 바람이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 그런 계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요. 다들 목 관리 잘 하시고 저 역시 열심히 따뜻한 물도 많이 먹고 예, 조심조심 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이어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녹음 방송으로 3일간의 연휴 이삭줍기로 꾸며드린 시간이어서 월요일이지만 빵빵한 퀴즈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화요일에 진행을 하겠다.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라고 하시며 빵빵한 퀴즈 지금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빵빵한 퀴즈는 정말 조금 진지하게 문제를 준비했어요.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 한국에 바치리라. 미국 선교사였던 루비 캔드릭의 비문에 적힌 글인데요. 이분은 한국에 머물렀던 기간이 1년도 채 못 됩니다. 개성의 여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1908년 8월 15일 25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죠. 오늘 빵빵한 퀴즈 문제는 이분 외에도 헤론, 헐버트, 아펜젤러, 언더우드, 로제타 홀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분들의 묘지가 있는 장소인데요. 들려드리는 찬양을 힌트로 이곳에 정확한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곡의 찬양이라 시간 여유 있습니다. 살짝 찾아보시고 정답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대신 오늘은 비공개로 정답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하니까요. 유료 문자 샵 1212 1212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올리실 때는 비공개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 빵빵한 선물은 춘천 감자밭 감자빵 2분, 강릉 팡파미유 6종 마늘빵 2분, 강릉 초당 커피빵 2분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입니다.

빵빵한 퀴즈 많은 분들이 도전해주고 계세요. 제가 정확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곳의 전체 명칭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 명뿐 아니라 제가 찬양의 힌트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검색해 보시면 또 정확하게 무려 11글자입니다. 잘 도전해 주세요.

강명식의 묘지 대화 그리고 앞서 사라의 홍대와 양화진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빵빵한 퀴즈 좀 진지하게 준비를 해봤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난 여름에 정말 비가 엄청 많이 올 때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 바로 옆에 찬양사역자연합회 사무실이 있어요. 송정민 사모님 또 작가님 만나러 갔었다가 그곳의 그 분위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니까 또 뭔가 그런데 오늘 또 갑자기 만났던 접했던 이 루비 캔드릭의 비문에 갑자기 좀 이것을 통해서 오늘 빵빵한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봐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전해드렸어요. 25살 꽃다운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 한국에 바친다는 한국을 너무나 사랑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함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100년의 세월을 넘어서 지금도 선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확한 제목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었습니다. 묘지라고 여기까지는 제가 86년도 즈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4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곳에 적혀져 있는 수많은 비문들, 비석들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들의 그런 묘지까지 만나다 보면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을 또 받을 수가 있죠.

있죠. 자,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정말 많으셨고 먼저 양화진이라고 정답을 쓰셨다가 제가 무려 11글자가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시금 재도전을 해주셨어요. 재도전하신 분들 중에서 정답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양화진의 마음이 성급하셔서 근데 제가 홍대와 양화진을 들려드렸는데 양화진만 이렇게 보내주시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양화진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정확한 정답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여섯 분께 빵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빨리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 살짝 먼저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제가 먼저 춘천 감자밭 감자빵 두 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정확하게 써주신 주님의 공주님 당첨되셨고요. 또 기선님 채택되셨습니다. 선교사 묘역 그리고 양화진 이렇게 쓰셨다가 다시 정확하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써주셨어요. 잘하셨고요. 자 그리고 강릉 팡파미유 육족 마늘빵 받으실 두 분은 아 비공개하는 방법까지 이번에 배우셨나 봅니다. 홍해다방님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아주 여러 번 도전을 잘하셨어요. 홍해다방님 채택되셨고요. 그리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오아시스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강릉 초당 커피빵 두 분은 풀네임으로 다시 도전 얼른 보내주신 늦은 퇴근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신 8604님 당첨되셨고요. 그리고 자 끝으로 서울 가면 꼭 들르는 곳 중 하나인데 숙연해지고 부끄럽기 그지없고 잠시라도 기도하게 되는 이곳. 요즘에 시설이 그나마 좋아졌더라고요.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하신 예소랑지기님 당첨되셨어요. 오! 자, 이 여섯 분은 비공개로 역시 주소 보내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확인이 돼야지 되니까요. 전화번호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선물이 배송이 안 되니까요. 비공개로 꼭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전해 주신 많은 분들 자, 매주 월요일에 빵빵한 퀴즈가 마련이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빵 선물도 있고 가끔 과자 선물도 드리고요. 건강한 선물도 드리고 그때그때 선물은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련이 되니까 도전 부탁드려요. 지금 준비한 곡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선교사, 축복의 사람 언더우드의 기도. 오늘 진지한 빵빵한 퀴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찬양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축복의 사람의 박요한 목사님, 이번에 저희 이제 새롭게 가을 개편과 함께 Joy for You DJ로, 제가 박요한 목사님 DJ 하시는 거는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새롭게 하소서의 또 패널로 함께 MC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워낙 다양하게 그 멋진 얼굴을 또 좋은 목소리를 다 보여주고 계신데, 이번에 이제 Joy for You 새 DJ로 함께 하십니다.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는 우리 박요한 목사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사람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한 분 한 분 DJ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표준 FM과 음악 FM을 오고 가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까 바람에 간이 딱 적당하다, 이거 김용신 아나운서가 했던 말인데 제가 지금 허락받지 않고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왕서방님께서 오늘 유지수 부장님께서 바람 얘기하셨고 또 김용신 아나운서가 바람 이야기하셨다고, 우리 유지수 아나운서가 부장님인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말 너무 큰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왕서방님께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랑 또 감자밭 감자빵을 선물 협찬을 받으면서, 우리 이번에 또 막내 아나운서 우리 프로그램의 목소리로 방송 안내를 해주는 송인찬 아나운서가 지금 열심히 어떤 가요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항상 하는 멘트가 한 뼘뿐인 선물 창고가 넉넉해질 때까지, 이런 멘트를 하길래 제가 저희 협찬 받을 때 거기에도 같이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듣다 보시면 어떤 가요에도 감자빵과 스페인 퀼리 과자가 선물 협찬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 주파수를 잘 맞추시고 텔레파시해서 숫자도 맞추시고 열심히 참여하시면 그곳에서도 같은 선물을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송인찬 막내 아나운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뼘뿐인 선물 창고 넉넉해질 때까지, 네, 이렇게 선배님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 끝곡을, 일부 끝곡이니까요, 힐송 뮤직 그룹의 스틸 흐르고 있습니다. 2부는 조금 차분하게 진지하게 가을바람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CBS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전국 69개 노회가 오늘부터 가을 정기노회를 시작했습니다. 예장통합 가을 정기노회는 서울 강남과 충주, 대구 동, 경서, 영주노회 등 5개 노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지난달 111회기 총회에서 통과한 헌법 개정안 수의 절차 진행과 노회 임원을 선출합니다. 한편 임원단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소송으로 정기노회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총회에 총대들을 보내지 못한 서울 강서노회는 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교단들을 향해 사회와 단절된 채 기득권 유지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지난 9월 한 달간 각 교단총회를 참관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성명을 내고 교인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목회자 정년 연장 논의가 반복됐으며 여성 총대 확대 등 교회 내 대표성과 참여의 문제는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감한 안건이나 특정 목회자의 징계를 다룰 때면 비공개로 전환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는 교회의 남은 자정 능력마저 포기한 선언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기후위기 등 사회적 과제엔 침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개혁연대는 세습과 정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여성과 청년 총대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등 교단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는 동시에 교단 중심의 폐쇄성을 넘어 거룩한 공교회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여전

0: 한반도의 전국연합회가 오늘 제44회 선교대회를 열고 복음으로 세상의 여성들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의 선교의 열정을 이어주자고 다짐했습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이난숙 회장은 100주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단순히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선교의 100년을 믿음으로 열어가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며 72개 지연합회와 130만 선교 여성들이 한마음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 선교 지경을 넓혀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는 이번 선교대회에서 국내외 선교는 물론 자립대상교회 선교와 군선교, 특수선교, 학원선교, 문서선교 현황을 보고하고 창립 100주년을 앞둔 여전도회가 세계교회와 연대해 다음 세대의 여성 지도력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소그룹 등을 통한 전도 양육 시스템으로 건강한 교회 성장을 도모하는 스파크 목회 세미나가 최근 일본 동경에 있는 동명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주다산교회 권순욱 목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일본 현지 목회자와 한국 선교사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순욱 목사는 소그룹을 통한 양육과 다음 세대와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건강한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일본 현지 상황에 맞게 목회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일본인 목회자들은 소그룹을 통한 전도 양육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좋았다며 스파크 목회를 통해 일본 교회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2: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준희비님께서 누가 별을 만들었을까 맞나요? 이 찬양 듣고 싶다고. 오늘은 심희서 조찬미가 부른 보사노바 버전의 누가 별을 놓았지 먼저 들으셨고요. 크록스의 오 마이 갓 이 곡은 신청하신 분 또 계셔서 이어봤습니다. 신청곡 또 열심히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2부에서 시간이 조금 적지만 열심히 찾아볼 테니까요. 보내주세요. 크룩스 오마이갓은 유리정은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여행지기님께서 지난 10월 4일 천사데이 저희 짝꿍이자 예준, 예성, 지안이 삼형제 엄마인 사랑하는 아내 수길. 수구리의 생일이었답니다. 애칭으로 수구리라고 부르시나 봐요. 생일은 처가에서 보내고 10월 5일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외식을 했어요. 돈은 많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맛있다고 좋아하는 모습 보니 이게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10월 17일 음력 9월 7일 제 생일입니다. 사랑하는 수기라 이틀 지나긴 했지만 생일 축하하고 늘 우리 가족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건강하고 행복하자. 신청곡 축복하노라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아내 생일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선물 드려야죠. 우리 아내분께 좋은 화장품 선물,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곡도 트루바의 축복하노라도 준비하고 있어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영환이님께서 영환이님의 이름 밝혀도 되겠죠. 퀴즈도 참여하셨는데 나영환님이세요. 가끔 저희 방송에 찬양을 소개를 해드리면 어머 제 곡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찬양 사역자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을 때가 있는데 아니시겠죠? 그래도 너무 좋아요. 나영환님 와주셔서 결국엔 주님이셨네를 신청곡 써주셨어요. 이 곡은 박지현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아린님께서 써주셨는데 오늘은 위클레시아 찬양 버전으로 전해드릴게요. 4210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한 가을 들녘입니다 하시며 그 셀카를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 외국에 셀피라고.

한다면서요? 잘 몰라서. 셀카, 우린 셀카잖아요. 배경을 가을 들녘 이렇게 풍요로움이 느껴지고 정말 그 농부의 모습으로 웃음 가득, 미소 가득 그런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시며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필요한 계절이라고 보이지 않는 손 신청곡도 써주셨는데 하나님의 손길 만나워십 나요한 유은성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만나 워십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어요. 앞서 위클레이시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접속곡이었고요. 박지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 트루바이 축복하노라 모두 신청곡으로 한 곡씩 이어봤습니다. 이수영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계시죠. 이번에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제키리 님도 역시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이수영 님 위해서 그리고 또 스페셜 DJ 최선아 아나운서 위해서 응원하면서 기도 부탁드리신다고 이수영 씨가 부르는 CCM이 여러 곡 있죠. 그 중에 한 곡 오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수영의 찬양 우리 함께 하려고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영환이님 이름이 찬양사역자 나영환 씨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나영환님이신가요?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본인도 바로 보내주셨어요. 저 찬양사역자 아니고요. 찬양을 좋아하는 집사입니다. 하셨어요. 자, 그래도 우리 나영환 씨 찬양 좋은 곡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불 방혼 오늘 또 이 깊은 밤 이 시간에 잘 어울리는 곡이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 오불방혼 줄여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0초19님도 와주셨는데요. 김민경님이세요. 제가 요즘에 그 개그우먼 김민경 씨가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 뭐랄까요? 그 유튜브로 그 여러 국가대표급 선수분들과 근육과 힘을 파워를 자랑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김민경님 오셔가지고 왠지 오늘은 이름에서 너무 그 친숙한 잘 알려진 그런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다음에 오실 때 제가 굉장히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려요. 찬양 두 곡 이수영의 우리 나영환의 오불방혼

조수진의 음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또 앞서 나영환 오불 방혼 이수영 우리 잔잔한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끝곡은 해외 CCM으로 도니 맥컬킨 목사님이신데요. 많은 상을 또 수상하신 CCM 가수시죠. 조안 로사리오와 함께하는 발음이 잘 모르겠어요. 사시암의 세뇨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찬양 전해드리면서 오늘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My soul faints after you, seeking your presence. My soul faints after you, seeking your power. My soul faints after you, seeking your glory. So satisfy my soul with your love, Joanne Fossati.

0: 입학 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 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큰 벌꿀 길잡이 새. 이 새의 특징은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새가 먹는 거는 벌집의 밀랍인데요. 스스로 벌집을 열기 어려운 새는 벌집을 발견하면 사람을 찾아가서 울음소리로 벌집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인간은 새를 따라가서 꿀을 따고 벌집은 새를 위해서 남겨두죠. 그야말로 공생,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건 서로의 길을 알려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길을 또 인도해주고 내가 가질 수도 있었던 걸 기꺼이 나누는 것. 큰 벌집 길잡이 새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네요. 서로 배려하며 공생하는 한 주가 되길 기대하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0: 공생.
1: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푼의 앨범에서 함께 가자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 끝나니까 또 연휴가 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로 여유도 있고 반면에 바쁘기도 하고 그런 한 주인 것 같아요. 뉴뉴 엄마님 오셨고요. 보리님은 지금 공원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그 커피 드시는데 저도 옆에 앉고 싶네요. 이거 같이 들을까요?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유리상자 앨범에서 들었고요. 날 이끄시네 아침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서미영님 어서 오세요. 은희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반갑고요. 남궁님도 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마하나임님의 신청곡 주의 사랑을 입어 부제가 있죠.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라는 부제를 가진 예라머시베곡 이어집니다.

주의 사랑을 입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임당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이 곡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제이어스 앨범에 있는 곡은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오늘 특별히 아끼는 권사님과의 데이트 있으시다고. 아, 예쁜 데이트 하시고요. 플라리스님은 다낭에 계세요. 비가 살짝 오면서 흐립니다. 요즘 뭐 외국을 부러워할 필요 없는 우리의 가을 날씨긴 하지만 그래도 부럽네요. 좋은 여행길, 행복한 여행길, 안전한 여행길로 다녀오시고요. 섬김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삼남매 아빠께서 이번 주 쉬는 날이 많아 그런지 마음이 한결 가볍고 신나고 그런데 또 마음 한켠으로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감이 없어서 그런지 또 일이 없으니까 주머니도 좀 가벼워지고요. 이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문제인 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충분히 다 해주고 싶은데 그걸 자꾸 참게 되고 아끼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좀 아프달까? 미안하달까? 그런 마음이 드신다고요. 아닙니다.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아이들도 이런 걸 알아야 아빠의 고생, 수고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더 성숙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함도 알아야 하니까. 무엇보다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심. 예.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김영미의 괜찮다다 괜찮다 신청하신 곡 좀 응원도 해드리고 싶고 사람이 부할 때가 있으면 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굴곡이 있는 게 인생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충분히 쉬고 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에스프레소님도 오셨는데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인용해 주신 시편 말씀 듣고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He is eyes on the sparrow. 시편 84편 3절과 4절인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히자의 존더스파로우를 오늘은 빅마마가 부릅니다.

빅마마 휘자이저 언더스페로 이어서 송정미의 목소리로 You Needed Me까지 함께 했습니다. 마라나타 선삼선레이님께서 산책을 신청하셨는데 가을 하늘에 이 파란 하늘 있죠. 그리고 흰 구름 너무 예쁩니다. 걷기에 딱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김도현이 불렀고요. 배진이의 산책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생각 그 마음이 예, 막 번져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또 자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날씨에 의한 마음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이런 날은 왠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좀 뻥 뚫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오늘을 누리십시오. 은하수 구수록님. 주아랑님도 찬양도 좋고 근무 중에 듣고 계시군요. 어르신과 햇살 가득 샤워합니다. 옆집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아, 주약돌 사랑님은 마늘밭에 계시네요. 예, 은혜로운 시간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1부 끝곡은 위러브 앨범에 있는 오직 주의 은혜만.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전시안 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모든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죠. 그분은 신실합니다. 진실합니다. 모든 게 괜찮을 겁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데니 고키, 또 에반 크래프트가 함께 부른 Be Alright. 표고님의 신청곡으로 2부 첫 곡 열었습니다. 해바라기 거북이님께서 매일매일 잘 듣고 있어요. 출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딸기 바구니님께서 메리 맥도날드의 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청하셨어요. 예, 이 곡을 우리 가수 유턴이 번안해서 불렀는데요. 이 곡 들려드리고요. 리빈님께서 바닷길 신청하신 곡까지 이어갑니다.

강찬 주님만이 그리고 장윤영 바닷길 그 전에 들으셨고요. 마음의 합한자님 저는 곧 전도하러 나갑니다. 조금 듣다가 갈게요. 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주안의 별빛 은정님도 오셨어요. 보험회사에 다니게 됐어요. 교육 두 달 받고 1일부터 정식 출근했는데 잘 해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주안의 별빛 은정님께 담대함을 주시고 말의 지혜와 또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길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내가 가야 할 길 주께서 더 잘 아시니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천관웅의 목소리로 이 바람, 이 기도 함께 드리면서 내 길 더 잘 아시니 들려드려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유효림이 불렀고요. 내 길도 잘 아시니 천관웅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사랑님께서 문드라 머리 들어라를 김종찬의 목소리로 신청하셨네요. 이어지는 곡으로 들을까요?

김종찬 문드라 머리 들어라 였습니다. 의순이 님께서 저희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1년 전부터 저를 따라서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속상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의순이 님, 기도가 답입니다. 저는 때가 되면 만나주시리라 믿거든요. 일단 발걸음을 하게 하셨잖아요. 사랑하시기에 발걸음을 움직이신 거라 믿고요. 의순이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가장 맞는 때, 하나님의 때에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아! 라고 남편분이 이거구나, 하나님 이거군요 라고 고백할 날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같이 듣고 싶어서 걸어놨어요. 김정석, 김구슬이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노아 티네이저 앨범에서 나로부터 시작들이 이 곡은 구름맘님의 글을 보고 생각이 나서 들려드렸는데요. 화창한 날 초등학교 운동회 보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함성 지르는 것이 참 사랑스럽고 이쁘고요. 공부와 게임에 사로잡힌 우리 세대들이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요. 게임에 뭐또 AI에 막 이런 기계와 컴퓨터 관련된 얘기들만 주변에서 막 맴도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성경책과 말씀과 또 찬양을 대신 놓기를 바라면서 LFP님이 산이 정원이라는 곳에 가셨대요. 해남에 있는데 바다를 메운 간척지 위에서 이 나무와 야생화들이 자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넓은 잔디도 있대요. 그래서 공연, 결혼식,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와, LFP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꼭 가봐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가을에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고, 이번 연휴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지라고 고민이 되시면 여기 한번 참고해 주세요. 산이정원입니다. 해남이라 조금 멀 수도 있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갈수 있어. 예,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을 그리고 겨울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기도 제목 나눌까요? 애인이 김미라님. 인천 온누리 감리교회 섬기시는데 이번 주일, 그러니까 11일부터 8주간 뉴 라이프 새로운 삶 섬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게스트 성도님들을 50여 분 모시게 되는데, 우리 애니 김미라님이 헬퍼로 리더를 도우면서 함께 한대요. 8주간 잘이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의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연님, 허리 통증이 있으십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했는데요.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리 통증, 나을 수 있도록, 예, 나아서 주님 섬기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할 때, 허리 통증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아름다운 예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미국의 제레미아 랭킨 목사가 작사했습니다. 평소 찬송시를 많이 써 찬송가 작가로 인정받고 있던 랭킨 목사는 자신의 고별 예배를 위한 찬송을 찾다 실패하자 자신이 직접 찬송시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고별 설교를 준비하기로 하고 설교에 합당한 제목을 사전을 뒤적이며 찾았습니다. 그때 랭킨 목사는 사전에 표기된 고별 인사들 가운데 아듀라는 말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인사로 흔하게 하는 굿바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마디의 인사말을 앞에 둔 랭킨 목사에게 설교 내용보다 찬송시가 먼저 영감으로 떠올랐고 그는 순식간에 작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 말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찬송가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랭킨 목사는 이 찬송시를 당시 뉴저지주 카펜턴스빌 음악교사였던 윌리엄 골드 토머에게 보냈습니다. 토머는 즉시 아름다운 선율을 붙였고 이 찬송은 랭킨 목사 고별 예배 때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불렸습니다. 이후 이 찬송은 미국 전역에 알려졌고 전 세계 교회에서 고별 찬송으로 애창되고 있습니다. 고별 찬송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

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0: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소서.

0: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것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손해에 속상해하며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하루의 마음을 맡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좋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의 작은 무게가 눌릴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며 잠깐의 생명 너머에 영원한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조금 더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아질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영원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되 그 작은 일에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기지는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자리교회 김은등 목사였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무인이 부르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손재석의 찬양 십자가 그늘 밑에 이어서 LA 남성합창단이 부릅니다. 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80절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응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갑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여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한밤중에라도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0: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뎌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율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1: 성경 낭독 시편 119편 41절에서 80절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버플로우가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국립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541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윤상은의 찬양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본문으로 예수 믿고 손해본 거 있나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복도에서 만난 한 성도님의 넋두리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부부싸움이 생기면 이겨야 직성이 풀렸는데 예수 믿고 나니 말싸움 이겨도 괴롭고 아니 부부싸움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거슬리고 괴롭습니다. 과거는 정말 거칠게 운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늦더라도 교통질서를 지켜야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물건도 조금만 하자 있어도 양심상 팔지 못하겠고 세금도 훨씬 정직하게 더 많이 내고 하여간 목사님 예수 믿고 손해예요 손해. 그런데 표정은 밝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 칭찬해 달라는 뜻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칭찬 또 칭찬해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손해인데 생각해보면 사실 손해도 아닙니다. 원래 부부싸움은 꼭 이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교통질서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 물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자 있으면 팔면 안 되는 것이고 세금도 양심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원래 시민으로서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손해라고 할까요? 모두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살고자 하니 손해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라고 하기도 안 하기도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손해라고요. 맞습니다. 예수 믿고 양심이 살아나고 이성이 살아나고 시민의식, 공동체의식이 살아나면서 마땅히 치르는 거룩한 손해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런 거룩한 손해에 동참하고 계셔서 비슷한 넋두리를 가지신 분 계신가요? 똑같습니다. 칭찬 또 칭찬해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천국 티켓 발급받아 대합실에서 천국행 기차를 기다리는 관광객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길고도 긴 일상의 삶에서 벌어지는 대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주일 아침 예배를 위해 늦잠도 포기해야 됩니다. 손해입니다. 가정 보험료도 겨우겨우 내는데 더 큰 돈 11조도 내야 하고 손해입니다. 성질대로 살고 싶은데 자주 참거나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니 손해보는 기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초신자에게만 나타나는 기분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 마음에 이런 억울함이 조용히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유롭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모든 자원을 쓰는데 우리는 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고 희생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청자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손해만 보고 빼앗기고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것은 전혀 다른 영적 삶이 열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즉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상상해 봅시다. 여기 등장하는 두 주인공은 자기 일생일대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압도적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의무감이나 희생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전부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처분할 때

0: 억지로 눈물을 머금고 아까워하며 팔지 않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기뻐하며 돌아가서 다 팔았다고 증언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 최고의 가치를 만나면 기꺼이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손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거룩한 투자인 셈입니다. 사실 이런 손해는 우리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죄와 삼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기로 작정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손해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압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아까워하시면서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어거지로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거룩한 손해를 보신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전부이신 아들을 희생 손해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언제 철이 듭니까? 바로 한없는 부모님의 손해봄을 깨달을 때입니다. 성도가 언제 영적으로 철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한없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손해보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손해보는 것이 생길 때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정말 손해일까요? 그게 끝일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때 나의 이익, 재능, 시간, 물질들은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며 때때로 내가 드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못할 더 크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만큼 최고의 보아야라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가장 값진 진주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클래식 화이어가 부르는 은혜 아니면 브라운 월십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AJ 월십이 전하는 빛나고 높은 보좌와 들으면서 10월 7일 수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전국 69개 노회가 어제부터 가

0: 가을 정기노회를 시작했습니다. 예장통합 가을 정기노회는 서울 강남과 충주, 대구동, 경서, 영주노회 등 5개 노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지난달 111회기 총회에서 통과한 헌법 개정안 수의 절차 진행과 노회 임원을 선출합니다. 한편 임원단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소송으로 정기노회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총회에 총대들을 보내지 못한 서울 강서노회는 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교단들을 향해 사회와 단절된 채 기득권 유지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지난 9월 한 달간 각 교단총회를 참관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성명을 내고 교인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목회자 정년 연장 논의가 반복됐으며 여성 총대 확대 등 교회 내 대표성과 참여의 문제는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세습과 정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여성과 청년 총대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등 교단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는 동시에 교단 중심의 폐쇄성을 넘어 거룩한 공교회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어제 제44회 선교대회를 열고 복음으로 세상의 여성들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의 선교의 열정을 이어주자고 다짐했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이번 선교대회에서 국내외 선교는 물론 자립대상교회 선교와 군선교, 특수선교, 학원선교, 문서선교 현황을 보고하고 창립 100주년을 앞둔 여전도회가 세계교회와 연대해 다음 세대의 여성 지도력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소그룹 등을 통한 전도 양육 시스템으로 건강한 교회 성장을 도모하는 스파크 목회 세미나가 최근 일본 동경에 있는 동명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주다선교회 권순욱 목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일본 현지 목회자와 한국 선교사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순욱 목사는 소그룹을 통한 양육과 다음 세대와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건강한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일본 현지 상황에 맞게 목회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0: 곁에 CBS 라디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새 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1: 오늘이 출애굽기 27번째 설교라 돼 있더라고요. 27번째라면 적어도 반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설교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면 거의 4분의 3 정도의 시간을 1년의 시간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한 내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본다면 현재 여러분의 삶과 생활의 발걸음을 묶고 있고 얽매어 놓고 있는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출애굽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애굽이거든요. 중독이거든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출애굽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출애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여러분과 제가 귀담아 두어야 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생명을 건지게 된 일에는 모세가 작동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히브리 모든 남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의 생명을 건져낸 사람들은 히브리 산파였습니다. 히브리 산파는 누구였냐면 왕의 명령보다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그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에게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가도록 명령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능력이 많긴 하지만 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하나의 중독에 빠지면 인생을 망치지 않고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요즘 얘기 하나 할까요? 요즘 AI 참 많이 말하더라고요. 번역하면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여러분, 인공지능의 특징은요,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 안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연산도 하고 그리고 있는 자료를 모아서 분석해서 내주는 겁니다. 이게 AI입니다. 근데 지금은 AI보다 더 발전된 단계로 왔습니다. 그게 AGI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범용 인공지능이라 그럽니다. Artificial General 하다, 일반적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는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이제는 이 AI가 받지 않은 정보들도 이전의 정보를 가지고 추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인간처럼 배우지 않았는데도 아, 이런 상황에는 이제껏 경험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추론을 한 단계에 온 것이 AGI입니다. 근데요,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 하면 ASI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초인공지능이라 그럽니다. Super Intelligence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얼마나 이들의 추론이 놀라운지 개발한 인간이 인공지능의 생각을 간파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는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명령을 하면 인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는데, 이 초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이 아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추론을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인간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가 앞으로 인간의 멸망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은행에 자꾸 해킹한다 그러죠. 누가 해킹해요? AI가 해킹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너 저 은행에 해킹해 그래서 한 게 아니고요, 지네들끼리 막 하다가 들어가서 해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만큼 탁월한 인간의 능력이었는데, 이 인간이 개발해 놓은 이 AGAASI의 생각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개발한 건 인간인데 그것을 다스릴 힘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저 인간의 능력 믿습니다. 탁월하다는 거 압니다. 근데요,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이름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등장한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는 이것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 엘로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히브리어는 엘샤다이 그럽니다. 전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한 존재를 내가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애굽의 역사는요 누가 써야 맞느냐 하면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쓰려고 하면 하나의 뭔가 딱 끌리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다다가도요 하나만 딱 끌리면 안 풀리잖아요. 이게 인간이라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드디어 돛을 달고 출항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모세가 일단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다 왔습니다. 드디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가리라,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기로 결정한 것이 변곡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나머지 남은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제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막상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야 합니다. 백성을 만나려고 하니까 모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또 뭐였냐면 난 말을 못하는데 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했어요? 아론 있잖냐, 아론. 사실 너 입을 치은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건데 그래도 두렵다면 아론 말 잘하는 내 형을 붙여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말씀은 아론을 만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27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려면
하나님이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냥 야 출애굽하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하여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히브리 산파도 준비해 놓으시고요,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도 준비해 놓으시고요, 지팡이를 뱀이 되기도 하는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도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이죠. 근데 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이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 다음에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인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등장한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등장한 이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장작까지 다 뗐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물을 올려야 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바칠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발견하고 나중에 그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 출애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다 준비합니다. 말 못한다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시고, 능력이 없다면 손에 나병이 들기도 하시고, 손을 품에 넣기만 하면 낫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 물을 떠다가 강물을 떠다가 놓으면 핏물이 되는 그런 기적까지 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오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된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아론을 만나는 이야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 갑자기 세월이 40년을 지났습니다. 40년도 더 되었을 법하죠. 40년을 넘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론은 어디에 머물러 살고 있나요? 애굽이요. 모세는 어디 있나요? 미디안 광야요. 떨어진 세월이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야, 모세 만나러 가, 그러는 겁니다. 그럼 전화가 있나요? 메시지 보낼 때 있나요? 아니, 어디서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근데요, 가라고 말씀하신 아론 명령을 따라 갑니다. 근데 우연찮게 또 모세도 갑니다. 가서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헤어진 형과 동생, 서로가 살아 있을지 아닐지도 알 수도 없는 상태인데 가서 만나래요. 가서 만나래. 가보니까 그곳에서 서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요, 하나님이 하나 둘씩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아론이 죽었는지 모세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가면 만나는 겁니다. 출애굽이요, 어떤 거냐 하면 도대체 뭐가 될까?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알 수 없어도요 믿음의 닻을 올리고 가면요 뭐요? 출애굽이 이루어져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에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랬어요. 모세를 맞으라, 그런 이 맞는다는 단어는요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독특하게 히브리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생각이 그들에게 있느냐 하면 어떤 것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의식이 있었대요. 요 단어, 내가 누구를 만나? 오늘 권사님을 만나. 그러면요 이 만남이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셔서 만나게 된 거다.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원 의미가 뭐냐면 만난다, 마주친다, 그런 건데 이 단어에는 만나게 됐을 때 아, 그렇지, 이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야, 내가 만나는 거지, 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라는 분이 막 일하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아론이 광야로 갑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잖아요. 너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럴 때 맞으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어? 이거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건데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팅의 전문가거든요. 테이블 세팅하는 거 있죠? 탁 세팅하는 거. 잘하는 사람은요, 탁 벌써 여기에 뭘 넣고 저기에 뭘 넣고 그럼 예쁘게 정돈이 쫙 돼요. 이게 세팅이에요. 하나님은 세팅의 전문가예요. 모세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오게 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세팅에 따라서 다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야,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 아니, 내가 출애굽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할까? 아무것도 몰라도요,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다 세팅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런 구절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차려주셨대요? 상을 차려주셨대. 옛날에 상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상을 차렸다는 건 뭐예요? 테이블을 세팅했다는 거예요. 세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멋지게 차려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제목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닻을 올리고요 출발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31절에서 드디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는 이곳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두려웠고요. 또 누가 두려웠어요?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고요. 그 백성들이 지금 마음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론과 모세가 와서 백성들 앞에 말을 했더니 갑자기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믿었대. 그리고 뭐라고요?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대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머리를 숙여 뭐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벌써 출애굽이 시작된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다 지금 막 움직이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우연히 호렙산에 가서 그를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연히 이 아론과 모세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뭐 했다고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 삶에 우연이 없지. 그리고 그 모든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지? 세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알 수 없다고, 두렵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러 군데서 막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시듯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너무 그러지 말아요. 없다고 너무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어떤 곳에서 뭐라고 계셔요? 테이블을 뭐하고 계셔요? 세팅하고 계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가슴 터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하고 계심을, 어디에 양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연히 생긴 것처럼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이미 주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것들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닻을 올리고 순종하여 나가면, 그분이 바다를 갈라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리를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CBS
1: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2: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3: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은 망하는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알려면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하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겁니다. 마귀의 자식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악으로 가득 쌓였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 자신이 성질 나면 악한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질 내도 악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난 독사의 자식이 되기 싫으니까.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말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고 말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이고 말이 천박하면 천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했다 해서 내 인격이 상대방한테 보이는 겁니다. 망하는 성품을 가지면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악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상대하기 싫어서 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미움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왜? 내 성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 싫어할까? 내 성품이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내 성품이 좋으면 사람들이 다 날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한다. 내 성품이 나쁜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 이런 망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또 친구가 생겨도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만 옆에 있어요.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고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이는 거죠. 이익이 떨어지면 서로 배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망하는 성품을 깨닫고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생활에서 인정받고 진정한 친구가 생깁니다. 첫째, 망하는 성품을 가지면 모든 일에 실패합니다. 자신의 망하는 성품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또 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가 악한 말을 하면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의로운 말, 선한 말을 하면 너는 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악한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생각도 삐뚤어져 있어서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혐오감을 줍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실패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두 한번 경험하면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자신의 나쁜 성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망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평생 망합니다. 가까운 사이도 멀어집니다. 내가 무심코 한 한마디 말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거나 끊어집니다. 생각 없이 뱉은 악독한 말, 욕, 저주, 교만한 말이 등을 돌리게 합니다. 부부관계도 깨져요. 부부간에도 성질 났을 때 악독한 말, 욕, 저주, 교만하고 배우자를 막 무시한 말을 해봐요. 다 깨집니다. 같이 부부로 살아도 남남입니다. 불행한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런 말 하면 다 관계가 깨집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도 이런 말 사용하면 다 관계가 깨져요. 나는 왜 주변에 다 관계가 깨졌지? 내가 이런 말들을 한 것입니다. 교인 사이도 다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깨집니다. 말에는 꼭 결과가 따릅니다. 내가 말하면 아무런 결과가 없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꼭 결과가 따라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이 뭐예요? 참되고 바르다. 참되고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이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평상시 한 말, 집에서 한 말, 혼자 골방에서 한 말, 말이 바깥으로 딱 나오는 순간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입에서 우리는 말을 해요. 입의 열매가 뭐냐? 말이에요. 말.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로 악한 말을 했어. 당연히 손도 행함이죠. 행함. 행함도 악하죠. 입에서 의로운 말, 선한 말을 했어요. 그럼 단도 반드시 손도 의롭고 선한 행동을 하죠. 같이 가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런 걸 가르쳐주는 책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잠언서 32장 2절도 사람이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앞에와 똑같은 말이죠.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네가 복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심판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에 나오는 이 말이 나를,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자신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속 저주받을 말을 막 해대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에는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범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 것들이 다 저렇게 나쁘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 나쁘다고 그러고, 그건 잘못 말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선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리지 않고 교회를 모독했어요. 목회자들을 모독했어요. 이렇게 해서 막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불질러버릴 거야, 교회를 싹 없애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벌을 받아서 계속 악한 말과 행동을 하다가 영벌을 받는 것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대요. 공산주의가 세상에 생겼어요.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 폐쇄시켜버렸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를 겉으로 놔둬도 통치를 딱 해서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영교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역사적으로 독재자, 악한 사람, 그리고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 갔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도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도 어떤 분들은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교회 나오기 전에 자기 자녀나 부인이 교회 다닐 때 심하게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인들을 모독한 말을 하신 분들, 교회 나와도 은혜 못 받습니다. 졸려요, 설교 시간에. 지금 조시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영벌

지옥 가게 합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딱 살 길이 성경에 하나 있어요. 성경에 그분들이 살 길을 딱 하나 있어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과거에 무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무지해서 교인들을 욕했습니다. 목회자를 욕했습니다. 교회를 불질러버린다 했습니다. 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남은 세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이렇게 와서 예배만 들어갖고는 절대 성경을 깨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영벌 받는 곳으로 가십니다. 나는 정직하게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린 겁니다.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회개하고,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하고 그런 것을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 망하는 성품은 이런 것들이에요. 망하는 성품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 많은 사람 성품이 망합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돈 욕심, 명예 욕심, 높아지고 싶은 욕심,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욕심, 잘난 체 하고 싶은 욕심, 막 이런 욕심. 에?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성품이에요.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다 압니다. 옆에 사람은 다 알아요. 자, 제 욕심 엄청 많네. 이런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갑니다. 디모데서 6장 9절입니다.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잖아요. 그래서 다 망합니다. 망한 사람들 자기 그릇이 1억 정도밖에 관리할 수밖에 없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욕심이 생겨갖고 나도 10억 만들어봐야지 하고 돈을 다 빌려가지고 사업을 크게 확장했어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망해버리면 9억 빚져가지고 평생 빚 갚으면서 사십니다. 망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 그릇 이상의 욕심을 부린 거예요. 이걸 성경에 비유는 그릇으로 나와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다 만들었다. 그런데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사람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욕심부리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내가 이렇게 설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또 사고를 쳐요. 그래서 평생 가난 속에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도 들어도 몰라요.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은 들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깨달은 은혜를 주질 않아요. 디모데서 3장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가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있는 건 너 욕심 때문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네가 욕심부리다가 너 다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 욕심이라는 이 성품 때문에 내 주변에 보면 망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네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에?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욕심이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므로 네 마음의 욕심을 줄이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형편에 맞게 사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몇 달 벌어가지고 그 돈 갖고 외국 여행 나가고 떨어지면 또 다른 데 가서 알바하고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천만 원도 못 모은 사람들이 많다는구만.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결혼할 때 배우자 될 사람이 천만 원도 못 모았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왜? 평생 가난하게 산다고. 그게 형편에 맞지 않게 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망한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욕심 부리고 자기 그릇은 100명, 200명 교인밖에 못할 건데 1000명 만들려고 크게 지어서 감당 못해가지고 부도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욕심이 망하게 합니다. 그 다음, 거짓된 성품이 망하게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착취하는 것, 거짓말로 모함하고 거짓말로 남을 해하는 성품은 악한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그의 아비가 마귀래요. 너는 마귀 새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해석하면 너는 마귀 새끼야. 너 욕심 많지?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 참되고 바른 것이 없는 거래요. 마귀는 처음부터 참되고 바른 것이 없고 그 속에 없으므로 참되고 바른 것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말할 때마다 옳은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성경 더 볼까요? 요한계시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명시해놨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느 죄로 차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와 똑같이 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이 그 죄로 여기고 활활 타오르는 지옥 불 속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도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어요. 돈주머니를 맡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자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까?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1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저렇게 비싼 것을 발에다 다 허비하게 만들어? 이리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주머니에서 항상 돈을 훔쳐갑니다. 300데나리온 들으면 돈을 또 좀 훔쳐갈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더 훔쳐가려는데 못하게 됐으니까 그 말을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말한 거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갔잖아요. 인생 망했잖아요. 천국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갑니다. 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0: 거짓말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알았으면 이제 나를 고쳐야 됩니다. 이 망하는 성품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배반하는 사람.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입맞춰서 여기다 뿌리다가 입맞추면서 속은 팔아버려야지. 배신하는 거죠. 절대 이런 성품 가진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어도 배신하고 가족끼리도 배신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9장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라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내가 모함해서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들통났어. 그럼 그 죽이려는 것을 그 모함한 사람을 대신 받게 하라. 죽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유 없이 잘못도 없는데 막 분노, 성기를 부리는 그런 사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욕이에요. 욕. 욕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899-9185에서 6번입니다.
2: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예청자 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10월에는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시작과 나라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날이지요. 우리는 나라를 생각할 때에 경제를 생각하기도 하고 정치와 국방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한 나라가 진정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나라를 높이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 나라를 진정으로 높이는 것은 그물의 높이만이 아닙니다. 경제의 규모만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약한 이들을 돌보며 서로를 존중하고 정의와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는 때때로 인색합니다. 정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회의 갈등을 걱정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까운 사람과 화해

0: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모여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대한민국을 위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나라는 좋은 시민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약한 사람을 돌아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우리의 사회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며 내가 먼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목부총장 강인환 목사였습니다.
1: CBS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내려진 이슬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닙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워진 풀잎에 맺힌 작은 물방울인데요. 그러니까 없던 물이 생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이슬처럼 누군가의 수고도 그렇고요. 또 무심히 받았던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죠. 이런 숨어있는 고마움을 하나씩 발견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네요.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할로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기다리고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잘 살고 있습니다. 원숭이 제주꾼님. 닉네임이 재밌어요.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불같이. 아, 그러게요. 할로가 내일인데 오늘 방송을 열며 이슬 이야기로 시작을 했네요. 뭔가 연휴가 있다 없다 해서 그런지 제가 요일 감각이 무너진 건지 아니면 시간이 빨리빨리 흘렀으면 좋겠는 건지. 어여쁜 자연님, 찬양 들으면서 두부 새우젓찌개와 또 소시지 볶음 하면서 듣습니다. 어머나, 아침부터 맛있는 걸 많이 하시네요. 지금 여기님 고향집 2층 창가에서 먼 동 트는 하늘을 보며 함께합니다. 조금 후에 알밤 주러 나갑니다. 예, 요새 떨어진 밤 줍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우리 애청자분들의 아침 풍경이 궁금합니다. 이쪽에서 이야기 나눠주시겠어요?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Have that.

가을 아침에 듣는 단조풍의 찬양이 굉장히 힘있고 단단하게 또 한편으로는 그윽하게 귀에 들어오네요. 커피로 따진다면 달디단 설탕 커피는 아닌 것 같고요. 진한 에스프레소 같습니다. 방금 흐른 두 곡은 If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너

하나님께 이끌려. 그리고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였습니다. 아, 7515번으로 오셨는데 굉장히 이 문자를 받고 반가웠어요. 아, 찬양 사역하는 크룩스 멤버라고 하셨어요.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원어 찬송을 선곡하는 프로라서 우리말 찬양은 틀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크룩스 찬양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애청자라고 이렇게 직접 참여도 해주셔서 굉장히 반갑고 마음이 서로서로 통하고 있던 거구나.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힘 있는 찬양 신청하신 분 포미님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청해 주셨는데 우리 CBS 음악 FM의 가족이죠. 가수 이수영님을 위하여 신청하셨네요. 12시에 만납시다. 이수영님의 아드님 쾌차를 위하여 십자가 군병들을 동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쵸. 이미 기사가 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음악 FM의 아이고 목이 잠겼네요. 우리 12시에 만납시다 인기 프로그램 DJ 이수영 씨가 이제 힘든 일이 있어서 잠시 방송을 쉬게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싣는 곡으로 이 찬송 함께 하죠.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둘째 이음이가 어릴 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던 말이었습니다. 귀엽기도 하고 아이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기도 했죠. 하루는 잠들기 전에 아이 옆에 누워서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친절하게 말하지 않으면 이음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이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헬라어 크레스튜에타이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친절한 마음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선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아내와 이 이야기를 나눈 뒤에 이음이가 형에게 함부로 말할 때면 우리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음아, 친절하게 말해줘. 아이도 머쓱한지 씩 웃곤 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엇을 말했는지만큼 어떻게 말했는가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랑 없이 건네지면 사랑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날 아이에게 배운 사랑의 언어는 단순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더세움교회 정통영 목사님의 사랑의 언어.

0: great you are.
1: 오늘은 아침 기온이 쌀쌀하게 느껴지네요. 계절의 흐름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서 살아요. 빗자리 2500번으로 오셨어요. 최낙기님, 바람이 잠잠하니 어제 이 시간보다는 덜 춥게 느껴져요.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 얼른 일어나시고 모두 환절기, 독감,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좋은 계절 우리가 일일 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들어야 한다. 매일 들어야 할 것 같고 이 곡을 매일 들어도 좋습니다. 좀 전 묵상 시간에 이어진 곡은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Von Guten Mächten, 선한 능력으로였습니다. 내 사랑 꿍이님, 뒤늦게 어플 설치하고 듣고 있어요. 환영해 주세요. 오늘 하루 무탈하게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하루를 잘 견뎌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사랑 꿍이님께 따뜻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릴게요. 예, 사연도 좋아요. 무탈하게라는 말 마음에 듭니다. 최고의 하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만세 야호를 외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저 조용히 잠잠한 하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일부를 닫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좋은 팝송, 인생의 힘이 되는 친구를 주제로 하고 있는 곡들이 많다. 어제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린 You've Got a Friend가 친구 1탄이었다면 오늘 노래는 친구 2탄이 되겠어요. That's what friends are for. 디온 워윅과 친구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친구란 그런 거지.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영원히 내 편이 돼주는 사람. 친구란 그런 거지. 네, 이 곡 남기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아요. 2부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입니다.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박성태의 뉴스쇼
1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상을 깨고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읽었는데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재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윤석열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욕을 느낀다고 반박했는데요 어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여당 법사위원으로 참석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만나보고요 잠시 후 일부 뉴스연구소에서 국정감사의 주요 장면들을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현장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 후일담을 들을 수 있는 코너죠 뉴스 디테일 오늘은 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기자들의 눈으로 짚어보겠고요 최근 빈도가 잦아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행보도 그 뒤에 숨겨진 맥락을 3명의 기자들과 분석해보겠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0: 민주당이 오전질의 동안 쭉 앉아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예고된 모습이었어요. 그랬는데 예.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조 대법원장이 예상 외로 선택적으로 원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심하고 입장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 주요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1: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2: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2: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또
3: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2: 슬픈 일입니다.
0: 순서대로 처음에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선서를 하는 목소리를 들으셨고
4: 예.
0: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국회나 대통령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손설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 대법원장이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다 이렇게 답변한 걸 들으셨습니다.
4: 그러니까 보면은 나는 대법원이라는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인사말을 하고 앉아있는 거지 증인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인하는 건 안, 증언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네요.
0: 맞습니다.
4: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는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 그냥 답변을 했고 이건 증언이 아니라 답변을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0: 네, 그 조 대법원장이 원하는 걸 이제 답변을 했다. 대신 이제 증인은 아니다.
4: 예.
0: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장면들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인사말에서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된 거 죄송하고 국민 불편을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을 요구하는 거는 사법 독립 원칙,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 즉 증언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인 선서를 실제로 거부를 했거든요.
4: 뭐 예.
0: 노경필 처장을 포함해가지고 이 법원 관계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선서를 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은 채 이제 정면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사진으로 보도가 많이 됐고요. 저희도
4: 예.
0: 지금 유튜브에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대법원장이 이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입을 뗐는데 그 김기표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이냐?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기싸움에 사로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4: 예.
0: 답변을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재킷에서 A4 용지 종이를 꺼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4: 예.
0: 그리고 나서 했던 얘기는
4: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우측에 보이는 문서 파란 글씨로 헌법이 적혀 있고 이걸 보고 읽은 거군요.
0: 맞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했던 얘기는 아까도 한번 이제 들려드렸는데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대법원장이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이제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간섭하는 거는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4: 예.
0: 어제 위헌이라는 표현을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서 총 6번을 썼습니다.
4: 위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 건 조 대법원장이 내가 하는 행동은 헌법에 근거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0: 맞습니다.
4: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여당에서 제기했던 여러 의혹, 그러니까 비상겸 때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답을 했죠.
0: 네. 총 6번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아까 처음에 들으셨던 그러니까 소위 정치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4: 예.
0: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모욕적이고 서글프다고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불법 계엄 때 대법원이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대법원이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4: 예.
0: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계엄사에서 인원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절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 협조한 바가 없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4: 예.
0: 그리고 조 대법원장이 또 여권에서 비판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 그 난동 사태 때 대처가 좀 미온적이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장이 먼저 현장 가서 성명을 발표했고 자신도 가려고 했는데 좀 수습이 된 다음에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걸 수용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관계자들한테 얘기도 들었고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해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 추진비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4: 예.
0: 의혹이 제기돼 있거든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 와인을 많이 샀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돼 있거든요.

0: 산부 요인이 직접 술을 사진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1: 예.
0: 그리고 뭐 오마카세, 뭐 한정식집, 그다음에 호텔 레스토랑 이런 곳에서 이제 고액이 결제가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식사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2만 원, 3만 원짜리로 자주 모이면은 좋은데 법관이나 직원들이 육아 문제나 이런 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한 번씩 만나되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의 소망이다. 그렇지만 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1: 예, 어제 대법원 국감 장면을 박순문 기자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6분 정도 읽었더라고요. 6분 좀 넘게.
1: 예.
2: 그러니까 준비한 전 뭐 전혀 다른 영역인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 이재명 이제 민주당 야당 대표가 A4 준비해가지고
1: 정상,
2: 이렇게
1: 양자회담 때
2: 양자회담 때 그때 이제 읽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이제 작심하고 준비해서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이 답변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 예.
2: 저는 이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진영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할 텐데 대법원장이 한 얘기에 제가 듣기에는 틀린 얘기는 없었어요.
1: 예.
2: 재청권을 이를테면 국회나 뭐 이를테면 행정부 뭐 대통령이나 간섭할 수 없죠. 그것도 맞고요. 독립적으로 이제 다 권한을 행사하는 거 맞는데.
1: 재청권은 대법원장이 있고 국회는 동의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2: 예. 그런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은 옳은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이 이제 꼬이고 꼬이고 꼬여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1: 예.
2: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그건 대법관,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도 이제 입장이 나왔어요. 제재청을 또 요구를 했어요. 대법관 공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빨리 신속하게 해달라. 입장이 안 바뀌었잖아요.
1: 예.
2: 아, 그러면 내년 6월 조희대 퇴임 때까지는 그럼 대법관 없이 가겠구나.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이 4천 건이거든요.
1: 예.
2: 이게 이제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 부실하게 이제 심사가 될 테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출구는 없어요. 그냥 알았어. 나는 내 길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대통령이 무리하게 특정인을 사실상 찍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임명하려고 아니냐는 비판도 저는 뭐 타당하다 보는데 그냥 자존심 싸움만 지금 기관장들이 남았고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태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 예.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사법권 독립에 따른 것이고 그건 헌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말은 옳지만 자 각자의 주장이 각자의 권리가 옳다라고 대통령 국회 다만 할 거면 대법관 공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2: 예, 솔루션이 없어요. 그냥 출구가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가겠다. 그거 참 답답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답답하다는데 하원기 대변인
3: 저도 답답하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되거나 나온 입장들과 하나도 진척된 게 없어가지고
1: 예.
3: 우리가 보통 사법부의 독립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인사와 행정의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판의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그 권리 그걸 지켜주자는 얘기인데
1: 예.
3: 이를테면 법원 행정처장이 국감장이나 국회 현안질의에 나오고 대법원장이 안 나오는 건 법원 행정처장이 재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대법원장을 굳이 이 소환을 한 건 그러니까 그 증인 출석을 시킨 건 재판에 관해서 모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에 관해서 모르려고 하는 것이고
1: 예.
3: 그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교착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여태까지 봐온 게 있으니 대법원장의 입으로 한번 들어보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장이 그 모든 전말을 알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1: 예.
3: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냥 동호 반복이에요. 나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고 뭐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도 임명 안 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헌법적 권한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대법관들 공백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 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만 침해되는 건데
1: 예.
3: 바로 그런 식으로 서로 거부권을 쥐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국회 뭐 대통령, 대법원장이 서로 인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쥐고 있는 구조니까 이제까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좀 해결하는

0: 관행이 만들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면 계속 교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트랙을 밟을 수밖에 없어지는 건데 그게 별로 적절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 트랙이라는 건 국회로 보내가지고 거부를 하는 거죠.
1: 예. 이재용 의원님.
2: 국회로 보내면 되죠. 그러면. 보내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재지청권을 요구를 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어제 그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이 얘기한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 정치권이 이 사법부를 정치화시켰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조희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1: 예.
2: 지금만큼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지키고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 것 같아요. 여기서 본인도 타협을 하고 본인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나한테 주어진 권한과 나한테 부여된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1: 예.
2: 것을 전 어제 그 발언을 보면서 느꼈고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뭐 청와대도 그렇지만 관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행이라는 게 좋죠. 평시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한테 대한 존중과 예의를 지킬 때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뭐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난 8월이었던가요? 노처장이 국회 사법 저기 뭐 법사위에 나와서 우리가 서면 제청하기 전에 청와대하고 뭐 저 논의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1: 예.
2: 받아주질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얘기를 안 하고 인사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해주는데 그걸 거부한 청와대에 대해서는 왜 비난을 안 하죠?
1: 예.
2: 왜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 있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한 청와대나 여당에 대해서 왜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1: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대법관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이전에 협의를 해왔는데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재용 의원님 말씀은 대통령도 협의를 안 한 것이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책임이 없냐라는 얘기였습니다.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수문 기자.
3: 법원 쪽에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은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을 위해서 사법부 전체를 희생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이 좀 내부에 있다. 이렇게
1: 법원 구성원들은 판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군요.
3: 이런 이제 너무 강하게 나서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는 있는데 예.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다만 그 사법부 전체 수장에 대해서 국감 증인을 요구한 거는 좀 과하고 그다음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거는 또 당연하다. 이거는 좀 대체적인 의견이다.
1: 예. 그러니까
3: 비판적인 의견 좀 있고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거. 그러나 대응 자체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제2의 윤석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치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근무해봤던 그 법조계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하면서 그럴 분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과는 다른 분입니다. 정무 감각이 너무 부족해서 오히려 탈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뭐
3: 그런 의도는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다.
1: 앞서 이제 좀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대법원장이 정무감각을 좀 발휘하지 못해서 상황을 좀 조금 더 거칠게 나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겠군요, 그러면.
3: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그 국회로 일단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법조계 굉장히 얘기들이 좀 다양하고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예.
3: 대세론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또 반박하는 의견은 이게 이름 자체가 임명동의안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데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게 맞느냐. 첫 번째 의문을 제기하는 예.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걸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게 3권을 분립시켜 놓은 거니까 그 대법원장은 보내고 그다음에 청와대도 다시 보내고 그럼 국회도 한번 동의를 할지 말지를 판단할 기회를 줘야 된다.
1: 그러니까 예.
3: 뭐 이렇게 좀 얘기들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대세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1: 예. 사실은 각자가 자기 권한을 얘기하면서 대법관 공백 상태, 그다음에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재경
4: 농관님. 그러니까 뭐 이 이제 백사조 이것도

0: 헌법학자들도 분분하더라. 방금 박순봉 얘기가 네.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재청과 동의와 임명을 순서대로 이게 예. 바꿀 수 없는 거냐, 아니면은 얘기했듯이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동의를 전제로 하는 건데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반려를 하는 이런 관행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 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헌법이 느슨하게 돼 있냐면 헌법에 다 적을 수 없잖아요 모든 예. 거를 그러니까 헌법에 안 되는 거는 법률에 적고 법률에 안 되는 거는 뭐 다른 시행령으로 하고 그것도 아니면 관행으로 하고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뭐 영국 같은 데는 헌법도 이제 뭐 명문헌법도 아니고 관습헌법으로 예. 하는 나라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다 이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게 뭐 모든 관례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상호자제 이를테면 뭐 제도적 자제 상호관용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관례를 깨 저는 뭐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뭐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대통령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사실상 특정인을 딱 찍어가지고 김민기 판사를 지금 올리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 뭐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런 거죠. 관례를 누가 먼저 깼냐 그러면 대선에 사실상 개입을 대법원이 한 거 아니냐 그런 거는 대선을 앞두고 이를테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내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그러니까 불신이 쌓이고 그러니까 서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대통령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잘잘못도 있는데 누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1: 예.
0: 그러니까 정파의 문제잖아요. 누가 잘잘못을 했느냐. 근데 대통령도 그 의지가 없고 대법원장도 어제 그 의지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뭐 제2의 윤석열이냐는 뭐 손소희 의원은 사실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을 뽑은 거긴 한데 그럼 저는 제2의 윤석열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1: 예.
0: 그래서 참 의미 없는 얘기였다. 오히려 대법원장의 길을 좀 더 세워준 거 아닌가 그 질문은
1: 정무제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0: 예.
1: 알겠습니다. 양쪽이 다 뭐 권한만 얘기하고 그런 양극화돼 있는 걸 좀 보여주는 단면이다라는 건데요.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불법 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사에서 인원을 보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달라 했는데 내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 이 말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 계엄에 대해서 단호했었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2: 그러니까 대법원장 입으로 직접 밝히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
1: 예.
2: 이게 작년 12월 내란 특검 할 때 내란 특검에서는 이미 발표가 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아예 수사 대상에 안 올리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요 근거였거든요. 회의가 있긴 했는데 관련해 가지고 뭐 협조를 안 했고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1: 예.
2: 그래서 지금까지 내란 특검 전개된 걸 보면 만약에 대법원이 뭘 관여했거나 막 연락관 보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냈거나 그러면 수사 대상에 다 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래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보도되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때 대법원장이 입장 안 밝힌 거 가지고 뭐 협조한 거 아니냐라고 뭐 여권 일각에선 나왔는데 그 자체가 저는 좀 과도한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는 요번에 제가 대법원장한테 진짜 처음 듣는 건데 본인도 나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이번에는 뭐 못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예.
2: 대법원장으로서 바람직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사실 민주당 일부 지지층에서는 대법원장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 또는 전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말로 이제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2: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수사당국에서 발표할 때 대법원이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다고 발표가 했었거든요.
1: 예.
2: 근데 수사당국에서 정보를 모아서 취합해서 뭐 이런저런 정황과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한 게 그래도 대중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할 게 뭐 있을 테지만 이거저거 전부 다 내란이랑 엮어서 얘기하는 건 별로 합리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
3: 뭐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정리가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대법원장은 뭐 아무 책임 없다 이렇게 나올지
1: 예.
3: 그럼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0: 네,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불러지는 것들이 그냥 진영 논리를 강화시키고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그 역할만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천만다행이고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진영에서 받아들여질까, 그러니까 민주진영에서는. 그리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한테는 아, 그래, 우리 조희대가 그래도 그 당시에 자리를 굳건히 잘 지켰구나. 라는 생각은 들게끔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1: 예, 사실은 좀 명확치 않으면 억측과 또 과다하게 평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또 반작용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고 조율될 수 있는 건뭐 조율되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국감 발언 등에 대해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때요?
2: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은 이건 어차피 지지층 간에 갈리는 내용이니까 뭐 크게 유불리를 따지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친명계 의원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민주당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도가 언론사에서 잡히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립하는 그
1: 대법원장.
2: 그림이 너무 구도 잡기가 좋아서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은 좀 있었고요. 근데 민주당의 다른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도층은 좀안 좋게 볼것 같고, 지지층 결집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처음에 인수위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들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할 때, 그때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김밥을 먹으면서, 그때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도 어색한데, 우리 모두 국민들 세금 받는 사람들이니까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예.
2: 그때가 이게 일잘러 이미지,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의 이미지. 실용주의, 일 중심,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모습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니거내거 싸우는 것 같은, 권한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 그림이라 가지고, 중도층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이제 유불리보다 민주당 뭐 의원이 하는 얘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목받을 줄 알았는데, 김태규 의원이 훨씬 주목되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김태규 의원,
2: 네, 그러니까 김태규 의원이 뭐 이제 강하게 막 대치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또 국민의힘 의원이랑 또 얘기를 했더니 그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전두환 내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다가 유감 표명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1: 예.
2: 근데 어제 그 법사위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의원이랑 얘기를 했대요. 근데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약간 위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을 좀 줄일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의원이 아니 자신 있게 하고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마치 기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에 전두환이랑 5.18 얘기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가서 굉장히 강하게 대치하고 이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1: 예. 그러면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 내란범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건 내가 좀 잘못했다. 유감 표명했으니 생각을 가지고 좀 위축될 수 있는데 어제 법사위 국감장 바깥에서 서영교 의원과 같이 박지원 의원도 있었고요. 고성으로 얘기한 거 보면 그렇게 위축된 것 같진 않아요. 해당 의원이 말을 좀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제가
2: 그러니까
1: 볼 때는.
2: 위축, 아니 근데 사실은 김태규 의원은 사석에서 만나보면 되게
1: 그렇다고 하네요.
2: 샤이하다고
1: 예.
2: 할까요? 되게 샤이하고 되게 겸손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가서 발언할 때는 약간 진심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순간순간의 그 감정이 뭐 연기된 그런 것 같진 않다고
1: 예.
2: 의원들이 다들 좀 평가는 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그 영상도 보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아침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예.
3: 아니 그 어제 김태규 의원 그거는 뭐 대충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1: 예.
3: 이제 박은정 의원이 옆에서 아유 인간이 되라 인간이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되는데 뭐 인간이 아니라고 뭐 하면서 막 소리 지르서 손설 의원이 질의를 할때 그래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제지하고 퇴장 발언은 중지 퇴장 이렇게 하니까 왜 나만 박은정이 먼저 얘기했는데 왜 나만 뭐 해서 막 따지고 이런 거거든요.
1: 예.
3: 아, 진짜 죄송한데 꼴 보기 싫다 진짜. 뭐 진영을 떠나서 진짜. 그러니까
1: 잠시만요. 대상을 명확히 해주세요.
3: 예?
1: 꼴 보기 싫은 건 누굽니까?
3: 전체적으로 꼴 보기
1: 아,
3: 싫지만은
1: 전체적으로.
3: 김태규 의원이 꼴 보기 싫은 게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도 뭐 거기서 이제 서로 공방하고 그러면서 뭐 중얼중얼 대듯이 인간이 되라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의사 진행을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태규 의원 손솔 의원이 하고 있는데 아예 진행이 안될 정도로 큰
1: 예.
3: 소리로 그 중얼중얼도 금도가 있죠. 마이크 막 중얼중얼 돼가지고 그 소리가 더 들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본인만 왜 퇴장시키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노이즈를 일부러 일으켜가지고 예. 주목을 받을, 제가 어제도 표현했지만 이 관종 정치다 이거는. 관종 정치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1: 제게는 네. 좀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좀 부적절해서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0: 아, 이거 부적절하지 않은 영상이고 국민들이 보셔야 돼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0: 저는 김태기 의원에 대한 비판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손설 의원이 그 질문을 하면서 제2의 윤석열을 꿈꿉니다.
1: 예.
0: 그러면서 이미 벌써 난장판이 될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판을 깐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법사위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은 난리가 안 나겠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전 일부러 그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태규 의원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회의장 밖에서 서영규 의원하고 둘이서 뭐 손이 오다가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잖아요.
1: 오성이 오갔죠.
0: 예. 오성이 오갔는데
1: 초고성이 오갔습니다.
0: 전 그거 보면서도 진짜 이거 쇼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분 이 화면이 없어서 그런데 카메라를 보고 둘이 서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카메라 반대편에 서서 서로 그냥 논의하거나 싸우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카메라에 아주 잘 앵글 잘 잡히게 해주세요라고 V자로 서가지고 서영교 위원장은 약간의 미소도 띄고 있고 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박자 맞추면서 거의 뭐 춤을 추는 듯이 보이고 이거 데칼코마니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사위가 예전에는 진짜 성격 이상한 사람도 법사위 가면은 법사위원이니까 내가 좀 위신을 챙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예의 있게 보였는데 지금 오히려 법사위가 난장판 거의 동물원이 되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그걸 즐기고 있구나 이분들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김태균이 좀 두드러지지만 여러 상황도 같이 이제 뭐랄까요 상승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요. 김태균은 제 느낌으로는 방통위원일 때 워낙 당해서 그거 좀 안 갚은 만다는 느낌도 좀 들고. 예, 하은기 대변인님.
2: 저는 근데 김태균 의원의 1년에 그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다 조금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신에 안 맞죠. 뭐 이를테면 본인이 극단적인 발언하고도 뭐 표현의 자유 운운 하는데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운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자연인일 때 얘기를 하는 거고.
1: 예.
2: 국회의원들은 뭐 이재용 의원님 계시지만은 처음에 당선되고 국회법 34조에 따라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국익을 우선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공동체적 가치보다 개인의 소신을 더 우선할 것 같으면 왜 배지를 달고 있냐는 거죠. 그때고 그냥 개인의 소신대로 생활하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법사위 방금 지적 잘해 주셨지만은 질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쇼츠 따러 가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방금 손설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제2의 윤석열을 꿈꾸십니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회의원 질의 시간 7분인데
1: 예.
2: 그 7분 그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법원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나 인사 문제 업무 추진비 이런 거 물어도 시원찮을 판에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있고 그게 다 결국 강성 지지층들이나 강경한 극단적인 유권자층 노려서 쇼츠 찍으러 가는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1: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솔루션으로는 이제 풀단을 구성해서 카메라 딱 두 대만 들어가는 걸로 하고 개별 카메라 못 들어가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2: 본인들이 아마 여기 놓고 찍을 거예요. 아, 헤드폰 놓고.
3: 아, 어차피 또 각자 쇼츠가 나온 거기 때문에.
1: 네. 일단 어제 법사위 국감 얘기 들어봤고요. 광고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1: 예, 제가 뉴스를 연구해야 되는데 제가 김민하 평론가 때문에 또 이 얘기가 붙었네요. 네, 광고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양당 정치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냐. 지금 김태균 같은 경우는 고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재용 의원님이 얼마 전 광화문 집회에 나갔는데

0: 김태규를 연호하는 또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꽤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1: 이렇게 단기간 내 이렇게 저기 환호를 많이 받는 국회의원도 제가 뭐 간만에 본 것 같긴 한데 예. 강성 지지층한테는 약간의 그 호소력이 있는 것 같대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하겠죠.
0: 예.
1: 아무래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고
0: 사실 네.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긴 해요. 앞서 이제 그 손소로 의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그런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지지층의 각광을 받다 보니 그게 또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2: 그렇죠.
0: 그럼 더 주목이 되고
2: 그렇죠. 우기고 비합리적이고 진영 논리에 입각하고 극단적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환호를 받죠. 그래서 네. 지금 양당이 다 엉망진창이죠.
1: 근데 예. 우리 지지층에서도 이런 것 같습니다.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그 모습 고성
0: 잘 싸우더라.
1: 잘 싸우더라. 그러니까 사실 법사위 얘기 다시 들어가면 서영교 의원이 아주 대표적인 그 1등이었는데 그 기세를 눌러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0: 예.
1: 그것만 보더라도 약간 뭐 희열을 느끼나 봐요. 지지층에서.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얹히고 얹혀서 극단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걱정인 거죠.
0: 자꾸 이렇게 되면 이제 공천심사에서 데시벨 측정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올지도 모르는데 예.
3: 그 국민의힘 강경파에서는 김태규 의원이 되게 라이징 스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장도영 대표가 있었는데 이진숙 의원이 또 일종의 좀 많이 주가를 올리면서
0: 예.
3: 그 당권파 쪽에선 그런 우려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면은 한동훈 의원이 보수 진영에서 1위가 많이 나오고 장도영 대표가 좀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게 이진숙 의원이 표를 좀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뭐 이렇게 척을 지을 사이는 아니니까 일단 둔다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에 뭐 주진우 의원 김태규 의원도 다 지금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0: 예.
3: 그래서 지금 이쪽 리그가 또 되게 활발하다 이런 것도 좀 주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메시지보다는 데시벨이 주목받고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뉴스쇼가 합리적인 또 무게 뭐 책임감을 느낀다. 아, 왜 웃으십니까 박수입니다.
3: 아, 느끼시죠? 갑자기 너무 진지한 얘기. 네. 아, 원래 진지한 얘기였죠.
0: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3: 국감 첫날 김재섭 소환.
0: 예, 지난 6선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원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출장 의혹을 제기했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국감 첫날 소환 조사를 받아서 얘기가 좀 있나 봐요.
3: 네. 원래 김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그 서울시장 선거 때 공격수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제기했던 의혹이 정원우 전 구청장이 성동구청장 재직 중에 그 구청 소속 임모 씨하고 멕시코의 칸쿤 출장을 다녀왔는데 당시에 이 임모 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이 됐고 그다음에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임모 씨는 더 높은 급수로 다시 채용이 됐다. 이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제 고소를 지난 4월에 당했었고요. 김 의원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건 야당 탄압이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어제 서울청 광수단에서 조사받았는데 조사받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건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김재섭 죽이기다. 정치경찰의 노골적인 탄압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0: 예.
3: 국민의힘도 총력 지원을 했는데 지도부. 어제 국감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 정의용 사무총장이 다 입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정무위원들도 지금 정무위 소속이거든요. 김재섭 의원이요. 다 국감 첫날 경찰에 야당 의원을 세우고 있다. 정작 자료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0: 예. 그런데 오히려 김재섭 의원 측에서 경찰에 먼저 국감 첫날 출석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진실은 뭔가요?
3: 일단 그 보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예. 그 CBS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보도의 핵심 내용은 그 경찰이 1일 출석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오히려 김 의원 변호인이 6일 그러니까 어제 국감 첫날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정이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김 의원 측이 정한 그런 일정이다. 이런 예.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김재섭 의원 쪽에서 다시 입장문이 나왔는데 그 서면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대면 출석만을 경찰이 고집을 했다. 그리고 또 그것마저도 이틀을 요구를 했다. 이런 예. 입장을 냈고 그 최대한 빨리 출석해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제한된 선택지만 제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냈습니다.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감 첫날 김재섭 의원실 측에서 이날 하겠다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군요.
3: 변호인이 그렇게 정한 거긴 한데 의원실보다는요.
0: 예.
3: 일단 근데 이걸 먼저 얘기를 좀 경찰 쪽이랑 고루 들어봤을 때는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0: 통상적으로 일반 증인들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피고인들도 조율을 하는데 약속 잡듯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 중에 괜찮은 날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날을 딱 특정해가지고 꼬집어서 요청을 하진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상황이 좀 의아하다, 이런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경찰 쪽에서 나오는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한 날짜는 아니에요, 이런 정도 입장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경찰 쪽은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의원 쪽 그 의원실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두 가지를 일단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 서면 조사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데 공개된 발언이니까 자꾸 나오라고 요청을 하고 그것도 이틀 나오라고 하다 보니까 김 의원이 그 출장도 있었고 또 허리 수술도 했대요. 그리고 추석 연휴도 있고 그래서
1: 예.
0: 날짜를 뽑다 보니까 되는 날짜가 하도 빨리 나오라고 하다 보니까 10월 6일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어차피 이틀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때에 10월에 정하더라도 국감이 겹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감 첫날에 나오는 거가 꼭 의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감 때 불렀다는 의미는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1: 예. 이런 상황 김진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이 사안이 이제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 이제 250조에 있는 거거든요.
1: 예.
2: 7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은 이제 형을, 그러니까 그 직을 상실하는 뭐 이런 거라서 굉장히 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허위가 아니라고 이제 김재섭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고
1: 예.
2: 그런데 정원호 후보 측은 당시에 이제 고발할 때도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를 김재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1: 예.
2: 그리고 이동학 전 그
1: 민주당
2: 최고위원하고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통화를 해가지고 저간의 사정을 들었는데 그거를 지금 의도적으로 팩트를 왜곡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거든요. 이건 수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뭐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1: 예.
2: 이제 초입 단계이긴 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은 글쎄 이제 좀 더 디테일들을 다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게 유죄가 나오면은 웬만한 네거티브는 사실에 부합하는 네거티브도 되게 위태롭게 되겠다. 많은 의원들이
1: 제기가 다 낙선 목적인 허위 사실 공포냐.
2: 그러니까
1: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2: 오세훈의 당선 목적이자 정원호의 낙선 목적이죠. 이거를
1: 예.
2: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제 어떻게 이거를 네거티브를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재섭 의원은 이거는 사실에 틀린 게 없다. 아니 여성하고 갔고 거기에 처음에 나중에 수정을 했지만은 남성하고 갔다고 적은 거 맞지 않느냐.
1: 예.
2: 그리고 이게 신대한 영향을 준 거는 맞죠. 사실 이거랑 양천구청 비서 폭행 사건이 굉장히 신대한 영향을 준 거는 맞기 때문에
1: 예.
2: 어쨌든 이건 수사를 받아봐야 되고 저는 김재섭 의원이 얘기하는 서면 조사 얘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도 이제 고발 많이 당해봤는데 한 번도 제 공개적인 발언으로 이렇게 예전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이 저 고발해서 예전에 뭐 간 적도 있고 그래요. 다 경찰 조사 받고 하루로 안 돼서 이틀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뻔히 다 공개된 건데
1: 예.
2: 근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받아야죠. 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야당 탄압이네 뭐 국감을 뭐 방해했네 이 주장은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된다. 네.
1: 이재용 의원님.
3: 김재섭 의원이 보니까 한 3, 40분 전에 또 글을 올렸네요. 본인 페북에. 올렸는데 뭐 17시간 거의 1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했고 또 나오라고 아까 이제 이틀간 나오라는 얘기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3: 또 나오라는 출석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크게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게 김재섭 죽이기예요. 왜냐하면 당시 서울시장 선거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간에 뭐 여러 사안으로 인해서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근데 민주당에서는 김재섭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다 취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게다가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이 처음에 이 도봉구 출신 아닙니까? 도봉서로 이첩이 됐다가
1: 예.
3: 이게 광수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이거에 대해서 얘네가 일부러 올린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더 앞서서 아까 이제 낙선 목적이 아니냐. 글쎄요. 낙선이 된 것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고 볼 수 있지만 후보 검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 예.
3: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서류에 명시되어 있고 이런 것들 찾았는데 그걸 그냥 묵시하고 간다.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후보를 지명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1: 예.
3: 많은 서울 시민들이 그 당시에는 이거 새로운 신상이다라고

0: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보니 그렇지 않네라는 부분을 후보 검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적법적으로 한 건데
1: 예.
0: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고 또 지금 스케줄에 대해서 왜 10월 1일 날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안 나오고 지금 첫날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앞서 이제 김주민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수술을 받았어요. 허리 수술. 병원에 누워있는데 10월 1일에 어떻게 나갑니까?
1: 예.
0: 제가 이걸 바로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받아서 거동이 매우 불편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경찰에서는 나오지 마라. 이때 나오면 안 된다. 저때 나오면 안 된다. 다 선택권을 좁혀놓고 나서 몇 개 남지 않은 아니면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날짜를 통해서 나간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는 충분히 협의했고 사전 조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이거밖에 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 황희 대변인님.
2: 일단 저도 준법 정신을 어기고 살아가지고 고소고발을 많이 당해서
1: 예.
2: 그거 유튜버들한테 경찰 조사를 많이 가봤는데 날짜를 조율해서 가요. 그거 언제 되냐 막 방송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뭐 되는 시간 이렇게 해서 가지. 날짜 몇 개 찍어주고 그 날짜에 무조건 오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고발 당했거든요.
1: 예.
2: 근데 그때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두 번째는 심지어 저한테도 그러는데 국회의원한테 설마 그렇게 찍어서 할 것 같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서면 조사 이 만약 그렇게 해서 송치하잖아요. 그럼 뭐 분명히 불러서 한번 조사도 안 해보고 송치하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1: 예.
2: 경찰 입장에서는 절차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키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10월이냐? 공소시효가 12월일 거거든요. 이거 선거법은 6개월이니까요. 그럼 언제 해요? 11월 달 임박해서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한된 상황 내에서 최대한 조율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얘기하고 있을 거거든요. 아마.
1: 예.
2: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였냐? 그리고 허위인 줄 알았냐? 이게 낙선 목적이냐? 이 세 개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 뭐 낙선 목적이야 당연히 낙선 목적이고 당선 목적으로 하진 않았겠죠. 앞에 두 개 것이 허위가 아니라면은 경찰 조사 혹은 그 다음 단계 조사에서 잘 소명을 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당 탄압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끝나고 난 뒤에 그 관련해서 조사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조사는 진행됐었던 거잖아요.
1: 예.
2: 그러면 그거는 뭐 여권 내 탄압이냐? 아니잖아요. 그냥 건이 접수가 됐으니까 기관들은 조사를 하는 거지 모든 걸 다 이렇게 탄압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별로 합리적이진 않다. 말씀드립니다.
3: 일단 그러면 그 전반적인 상황에는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만 국감 첫날 소환한 것 자체가 야당 탄압으로 보긴 좀 그렇다. 이분 혹시 이재용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0: 아니죠. 지금 김재섭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건
1: 예.
0: 장해찬도 제가 뭐 좋아하는 후배인데 급이 좀 다르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얘기해 보면은
2: 또 최고위원
3: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재섭과 장해찬은 급이 다르다라는 거
0: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그리고 지금은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모든 사람이 알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후보 검증을 예. 통해서 그리고 공격수를 자처해서 했고 굉장히 힘든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후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재섭 의원이 지금 야당에서는 그리고 떠오르는 스타 중에 한 명이고 김재섭 의원을 콕 집어서 그것도 국감이 있을 때 국감이 그러니까 처음이냐 중간이냐 그것도 아까 뭐 공소시효가 있다는 그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요때 경찰이 불러 그럼 왜 그 전에는 안 불렀느냐 훨씬 전에 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고요. 국감 때 부를 수밖에 없었다 공소시효 때문에 그거는 사람들 우리가 방송 나와서도 그랬잖아요.
1: 예.
0: 아니 국회의원이 국감 때 국감 역할을 잘해야지 서로 싸우고만 있으면 뭐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경찰이 불렀다? 그들의 정무적인 판단이 아예 틀렸던지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지라고밖에 의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3: 알겠습니다. 국감 때 부른 거는 사실은 정무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해석과 다른 시기가 별로 없었다라는 해석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준희 평론가님은 내가 조사를 많이 받아봤는데 서면 조사는 없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저는 서면 조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4: 특혜입니다. 이런 특혜야 특혜.
2: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오네요.
3: 잘못한 게 좀 적어 보여서 그랬나 봐요. 예, 네. 네, 저는
0: 여기서 서면 조사만 받았다는 건
5: 저도 안 받았어요.
0: 오케이. 감사합니다.
5: 경찰서에는 많이 있었지만
2: 법 잘 지키고 살아야 돼요.
5: 근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나 하는 의원이 있더라고요. 김길성 중구청장,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뭐 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길성 중구청장 지난주에 압수수색 당한 건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이제 소환 조사 당한다고 하니까 소환 조사 한다고 하니까 경찰이 오세훈 시장 주변을 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노컷뉴스 보도가 그 사이에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걸 보여주니까 아니 그러면 아닌 건가? 뭐 이렇게 좀 혼란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그럼 다음 뉴스로 경찰이 네. 이렇게 언론 플레이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나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나오고 언론 플레이하는 것도 그것마저도 정치적인 행위라고 봐요.
3: 근데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스타일로 통치를 안 합니다. 야당 탄압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윤석열 정부 초기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국회로 하루가 다르게 체포동의안 넘어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하나까지 다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 근데 예. 그걸 알아서 잘 해주니까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사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해 보이고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과도하고 무리하게 한다라고 지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검찰이 사라졌잖아요. 경찰이 수사권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 예. 정치인 케이스가 이겁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김병기 의원 건의 경찰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또 듣는 것 같아요.
0: 수사가 오래 걸린 건 사실이에요.
1: 예, 세 번째 뉴스 볼까요?
0: 광화문 현판을 한글 병기로.
1: 예, 대통령이 광화문 현판을 한자가 지금 적혀 있는데 이걸 한글로 병기하자 이런 제안을 했네요.
0: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을 전해드리면은 이렇게 위대하고 과학적인 한글을 가장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장소인 광화문에서 볼 수가 없다.
1: 예.
0: 한문은 그대로 두고 아래층에 한글을 두는 병기 정도는 괜찮다는 게 제 생각이다. 내년까지는 결판을 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예.
0: 그러니까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광화문 현판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논할 사안이 아니다.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야 될 일이다라고 했고요. 이 대통령의 만기칠남 하루 이틀 아니지만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병기하는 거는 괴이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예. 적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패널분들의 의견을 단답형으로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한글병기 찬성이다 반대다.
4: 아니 역사성이 있는데 왜 한글을 또 쓰죠? 이거를 예. 조갑재 대표가 싫어할 거예요.
1: 예, 조갑재 반대다. 이재용 의원님? 예.
2: 저도 반대.
1: 반대다. 하원기 대변인님?
3: 저도 굳이 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1: 반대요? 우리 하원기 대변인님 찬성 정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적 악기를 너무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이게 1968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 한글 현편 예. 친필로 했다가 다시 되돌린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다시 글로 다시 되돌려간다? 저는 예. 납득이 잘 안 되네요.
1: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님은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0: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신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같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주목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1: 예, 한글 병기 자체에 대한 거 말고 굳이 여기까지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되냐?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4: 아니 뭐 그것도 맞죠. 예. 뭐 이거는 문화재청이 하든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에 자율성을 주고 너무 만기칠남 뭐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부처가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광화문 현판마저 대통령이 한글로 써야 병기를 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교체를 하면은
1: 예.
4: 그 뭐 박정희 아까 얘기했던 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광화문 한글로 썼다가 이게 다시 이제 한자로 된 건데 그럼 뭐 가로 열고 광화문 한글 쓰나요? 이게 무슨 얘긴지 제가 병기를 한다는 게 또
1: 예.
4: 이걸 좀 전문가들한테 맡겨라. 이게 왜 한글을 병기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예. 역사성 있는 그런 것들 다. 예.
1: 어제 제가 여기까지
2: 어제 밤에 CBS 저 들었는데요. 그때 창경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창경 동물원 있었잖아요.
1: 예.
2: 지금 창경 40주년이 됐대요. 창경궁으로 다시 변한 지가. 근데 가보니까 예전에 창경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역사적 의미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역사는 역사대로 놔두고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걸 설명해 줘야지 이걸 왜 중간에 바꾸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여기까지 하는 거는 좀 다른 일 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신경 쓸 시간은 없으실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 그러니까 뭐 국무회의에서는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얘기를 했죠. 뭐 CPTPP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도 했는데

0: 이게 이제 아이템화 된 거고, 이거 역사를 말하면 방금 간단하게 말했지만 1968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 한글 현판 했다가
1: 예.
0: 참여정부 들어와서 현판만이라도 원래대로 한문서체로 가자 해서 방침을 정하고 이명박 정부 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건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이걸 굳이 대통령 단위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심의위원회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적절성 여부를 따져서 뭐 제도에 맞춰서 해도 괜찮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공론 절차에 붙이면 되지 굳이 대통령이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하면 될 일 같다라는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루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원 프루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6: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중하여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2: 네, 뉴스쇼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어갑니다.
3: CBS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 수력원자력.

0: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0: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1: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0: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국정감사 첫날이었던 어제 가장 뜨거웠던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던 법사위였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이죠. 박균택 의원과 함께 국감 첫날의 법사위의 주요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의 코너 뉴스 디테일 준비됐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 그리고 CBS 조태임 기자와 함께 계속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기자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기자들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 시선으로 분석해보고요. 멈추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까지 뉴스 뒤에 숨은 맥락을 디테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7: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첫 인터뷰는 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 모셔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0: 발언 어떻게 봤는지 이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 국감에 나와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나는 증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증언 선서를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에 증인 채택을

0: 표현을 쓰는데 예. 일단은 본인의 대법관 임명 재청권이 헌법적 권한인 것은 맞지만 예.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헌법적 권한이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헌법적 권한입니다. 자기 것만 헌법적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것 태도가 예. 문제였고 또 하나는 사법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재판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재판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법 독립 침해라는 것도 뭐 논거는 없었습니다.
1: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청권에 대한 국감이나 또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 왜냐하면 대법관의 재청권은 대법원장의 헌법적 권한인데 본인의 행사 배경 같은 걸 묻는 것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아마 이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뭐 증인 이것보다는 재청 과정을 묻는 건 잘못된 거다. 아마 이런 발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저희가 묻고자 했던 것은 너 왜 손봉기 판사를 재청을 했느냐.
1: 예.
0: 네 명 중에 왜 굳이 손봉기 판사를 선택을 했던 것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재청을 했지만
1: 예.
0: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니까 그다음 후속 절차를 밟는 것이 맞을 텐데
1: 예.
0: 왜 그 후속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냐. 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왜 대법관 자리를 앞으로 공석으로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냐.
1: 예.
0: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라는 것이냐. 이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게 무슨 뭐 비밀을 묻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 국민을 대리해서 물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1: 예.
0: 그런데 그런 것을 무슨 그 궤변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게 이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보려고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0: 예, 그렇죠. 예. 예.
1: 알겠습니다. 일단 재재청 문제 그리고 대법관 재청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를 재청한 순간 대법원장은 헌법상 권한과 의무를 다한 것이고 국회는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 이거는 헌법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0: 그것도 너무 좀 오만방자한 얘기죠.
1: 예.
0: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아무나 임명하는 일은 막기 위해서
1: 예.
0: 대법원장에게 재청권을 준 것이고 그리고 또 국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1: 예.
0: 주체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본인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좀 이물적인 수준이 되는 사람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선 절차에 협의하는 권한인 것입니다.
1: 예.
0: 보조적 권한인 것이죠. 본원적인 권한. 우월한 권한은 대통령의 임명권인 것입니다.
1: 예.
0: 그런데 보조자에 불과한 절차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내가 헌법적 권한이라는 이유로 더 큰 헌법적 권한 또 국민을 대리하는 기관의 권한 이것을 무시하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세상을 그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1: 예.
0: 그것과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매매를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청약을 했으면
1: 예.
0: 그건 민법상 자기의 권한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매입하지 않겠다고 겁을 권한도 그 사람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데 내가 제안을 했고 내가 민법상의 이런 그 청약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당신이 거부를 했느냐고 물건 안 사준 사람을 타박을 하고 이렇게 뭐죠 잘못된 일이나 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1: 예.
0: 예, 저는 뭐 조희대 원장 자체가 사고가 아주 매우 특이하다. 세상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드러나는 게 어떤 증언 거부, 증인선서 예. 거부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 국회를 출입을 하는데 뭐 자기를 위해서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 라인을 설치해달라고
1: 예.
0: 포토라인을 설치해달라고 그 대법원에서 국회에 요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한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인식들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나서는 예. 임의로 자리를 이석했다가 끝나고 나서야 인사말을 하러 오는 이런 태도들
1: 예.
0: 이게 정말 선민이다. 마치 그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인간 세상을 위해서 잠시 내려와 준 사람처럼
1: 예.
0: 처신하는 모습들이 저는 뭐 좀 너무도 낯설고
1: 이게 이제
0: 그랬습니다.
1: 사실 여러 층위가 좀 혼동돼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박균택 의원님은 말씀하셨을 때 대법원장이 재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0: 예.
1: 선민의식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0: 예.
1: 그러면 동등한 그러니까 국회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동등한 대법관 임명에 관해서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이 대법 대법원장의 재청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0: 예, 그런 것 같습니다.

0: 근데 어제 조희 대법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 대법관 재청 요구군요.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나 절차 또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대법원장의 재청 권한에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권한이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메시지로는.
1: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동등하게 본다는 전제에 제가 그러면 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 예.
1: 아까 물건 매매 청약을 했듯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0: 예.
1: 재청권 그걸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0: 예.
1: 대통령이 임명권을 임명을 거부를 했습니다. 임명권자가 임명권도 갖지만 임명을 거부할 권한도 갖는다는 것이 예. 당연한 해석 아닙니까?
0: 예.
1: 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또 자기 권한을 행사한 것이니까 그러면은 임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러면 새로 재청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새 물건을 추천을 해야 하는 겁니다.
0: 예.
1: 새 입문을 재청을 하고 그럼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말지를 또 독자적인 권한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재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 거부를 했다. 나도 독립적인 권한인데 이걸 안 받아줬으니까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0: 예.
1: 그러면은 상대방 동등하다고 하지만 내가 얘기한 것을 안 들어줬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우울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0: 예.
1: 그러니까 좀 선후가 바뀐
0: 알겠습니다.
1: 주장인 거죠.
0: 그럼 박균태 의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때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보조적 권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대법원장처럼 동등한 권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1: 예, 그것을 인정을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0: 예.
1: 인정하더라도 대법원장은 틀렸다는 겁니다.
0: 그건 헌법적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1: 예.
0: 그럴 수도 있다고 거기까지 보시는군요.
1: 예, 인정해줘도
0: 예.
1: 대법원 주장이 주장처럼 동등한 권한이라고 인정을 해줘도
0: 예.
1: 상대방이 거부했으면 그건 그 거부가 됐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거죠.
0: 후취를 다시 구성하든
1: 예,
0: 어쨌든
1: 그렇죠.
0: 그건 예. 대법원장의 권한이지만 재재청 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1: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0: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현재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재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절친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라. 너무 제 문자 그대로 해석한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대고 있습니다.
1: 재청을 하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0: 예.
1: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0: 예, 예, 예.
1: 그러면은 임명할 뜻이 없으면 임명 동의를 왜 올립니까?
0: 예.
1: 임명할 뜻이 있을 때 임명에 동의해달라고 올리는 것이 임명 동의 절차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임명할 뜻이 없으면 당연히 반려하는 것이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지 임명할 뜻도 없지만 국회한테 동의를 해달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 예.
1: 그건 다른 개념조차 대법원이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0: 사실 임명 동의안을 보낸 다음에 동의가 되는데 임명을 안 하는 것도 모양이 우습죠.
1: 예.
0: 어떻게 보면 법상으로 약간 공백이 있는 건데.
1: 아니 공백이 아니라 저는 예. 명백하다고 봅니다. 거구나. 예, 예.
0: 근데 그걸
1: 임명할 뜻이 있으면은 국회에 보내서 임명 동의를 받는 것이고
0: 예.
1: 임명할 뜻이 없으면은 그냥 바로 거부를 하는 것이지 국회로 보내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0: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대법원장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거라는 해석이군요.
1: 예, 선민의식이고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0: 예.
1: 한번 끝까지 뭐 자기의 고집을 한번 세움으로써 자기 의상을 높여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0: 예.
1: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잘못 작년에 그 대선 그 당시에 대통령을 자기가 결정하는 선거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0: 예.
1: 그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대법원 그 재판에 대해서 이게 헌법소원으로 가는 재판소원 절차가 받아졌습니다.
0: 예.
1: 그것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엄청난 신뢰 추락을 겪었고
0: 예.
1: 그리고 일선 판사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내년 6월 안에 물러나기 전에 뭔가를 하나 보여줘야지
0: 예.
1: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법사에 어떤 그 매우 그 바보 같은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0: 예.
1: 아마 뭔가 하나 흔적을 남겨놓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일부에서는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법조계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거세니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다 명시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친 표현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0: 예.
1: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잘못된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0: 예.
1: 손봉기 판사 마음에 안 드니 대법관 자격이 어떤 없다고 보니 임명을 거부하게

0: 없다. 이게 무슨 압박이겠습니까?
1: 예.
0: 또 국회가 어떤 국민들 여론, 사법에 대한 불신, 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이런 걸 생각해서
1: 예.
0: 대법관 증언이나 그리고 재판 소원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무슨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겠습니까?
1: 예.
0: 예.
1: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손봉기 판사가 아닌 청와대는 김민기 판사 이분은 이제 사실 배우자가 또 헌법재판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게 또 법조계 의견인데 대통령이 김민기 판사만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니야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이 나와도 됩니까?
0: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 예.
0: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임명의 의지를 가지면 저는 뭐 당연히 임명이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0: 그 김민기 판사가 안 돼야 할 이유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것인데 전혀
1: 외국제가 생겼기 때문에
0: 예.
1: 예, 이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도 헌법재판소 또 판단할 수가 있어서
0: 남편이 관여한 사건만 회피를 하면 되는 것이겠죠.
1: 예,
0: 예 그래서 그건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선에 그 판사 검사 부부가 있습니다.
1: 예.
0: 어느 법원에 뭐 부인이든 남편이 가면은 그 다음 인사에 부인과 남편을 그 같은 그저 대치되는 검찰청
1: 예.
0: 그 법원에 그 부임을 시켜서 함께 근무하게 해주는 그런 관례조차도 있습니다.
1: 굳이 문제될 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0: 예, 예, 그렇죠. 뭐 당연히 그 사건만 회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1: 앞서 이제 대법관 재청 문제에 대해서 저희 뉴스연구소에서 이재영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게 관행이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백에 대해서 법률적 공백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사실은 협의를 안 한 건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대법관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장도 노력해야 되지만 대통령도 그러면 대법원과 물밑이든 어떻든 협의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0: 협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일단 대법원장은 했다고 했습니다.
0: 예, 그런데 뭐 본인들은 뭐 그것을 뭐 협의를 해 주는 것이 어떤 뭐 특혜나
1: 예.
0: 시혜적인 조치인 것처럼 오히려 우월한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1: 예.
0: 협의를 하는 것은 자기가 제청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대법원장의 권위 손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1: 예.
0: 그걸 막자고 제청을 하면 임명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밑 어떤 협의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충분히 해서 협의된 인물로 제청을 하든지 협의를 제대로 안 하고 제청할 것 같으면 제청에 대해서 임명 거부권을 행사당하더라도 당하는
1: 예.
0: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새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협의도 불충분하게 하고 마음대로 제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청을 않겠다라고
1: 예.
0: 얘기하는 것은 헌정 사태를 헌정을 이렇게 공백 상태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건 정치질이라고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이건 뭐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을 읽어본 사람들 같으면 누구나 다 이해하는 바일 텐데 혼자만의 독자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1: 예. 일단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면 일부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국민 피해로 돌아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0: 결국은 임명은
1: 박근혜 대법원님이 거의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0: 예.
1: 해결하는 게 좋으신지.
0: 뭐 대법원장이 뭐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1: 안 들어올 것 같아요.
0: 안 들어오면은 그것은 그 책임을 묻는 절차를 저는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1: 책임은?
0: 대통령이 이것은 개인의 권한이 아니 개인을
1: 예.
0: 위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국가원수로 뽑은 대통령이 헌법에 대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고 법원의 구성권을 갖는 것인데 조의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 개인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조의대 원장이 고개를 숙이고 들을 수밖에 없고 재재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에 그 공백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는 그걸 거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
1: 예.
0: 이것을 본인이 그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1: 탄핵을 검토.
0: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1: 지도부는
0: 있습니다.
1: 지도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0: 아직 그런 얘기를 나눠본지는 못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국가원수로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거고 국내에서는 행정부 수반인데 대법원장도 사법부의 수장 아니냐. 그래서 동등한 권한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0: 순수하게 예. 행정부의 수장 사법부의 수장이라고만 볼 때에는
1: 예.
0: 동등한 그 위치인 것이 맞는데 이것은 국가의 원수라는 거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그 국가 원수의 지위라는 것이 단순하게

0: 대외적으로 외국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1: 예.
0: 국가 원수라는 지위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1: 예.
0: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1: 예.
0: 임명권자와 피임명권자의 관계에 있는 상호관계가 분명한 관계인 것입니다.
1: 예. 일단 제가 쭉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분위기를 바꿔서 혹시 법사위 국감이나 회의 상임위 회의가 따치면 따로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그 난리통에 앉아있기란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나 또는 신체적 준비를 하시는 게 있습니까?
0: 따로 준비는 하지 않고 숙달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오히려
1: 그 와중에도 뭔가 중요한 문건을 읽는다든지 그게 활동 가능하십니까?
0: 예예. 예. 예. 뭐 당연히 할 것은 해야겠죠.
1: 예.
0: 오히려 숙달이 되다 보니까 이 법사위원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1: 예.
0: 겸직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아, 이상한 거고.
0: 예. 국민의힘이 뭐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들어오고
1: 예.
0: 소리를 지르면서 파행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예. 이제 김태규 의원이 발언을 했고 사실은 그 전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인간이 되라 인간이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김태규 의원이 강하게 고성으로 항의하고 그러다 퇴장당하고 그다음에 국감장 바깥에서 고성으로 얘기하고 아마 김태규 의원의 주장은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 또는 조국신당의 박은정 의원 뭐 소영규 위원장 당신들만 고성을 했지 뭐 사실 목소리는 내가 더 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 예.
1: 이게 전반적으로 과연 좋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특정 의원을 얘기하진 않아도. 예.
0: 그건 뭐 그리 글쎄요.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1: 예.
0: 계속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모든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어떤 논리가 없다 보니까
1: 예.
0: 현직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을 주는 방법으로
1: 예.
0: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반복적으로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1: 예.
0: 거기에 대해서 참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는
1: 맞아요.
0: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고 박은정 의원도 옆자리에 앉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인간이 되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정말 박은정 의원의 요구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일부에서는 뭐 전직 의원님들 원로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치열하게 상임위에서 싸우더라도 끝나면 아, 왜 그랬어 아까 밥이나 먹어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장이 있다거나 그러는데 요즘은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슉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정말 다릅니다. 위원장이 어떤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참여하는 법을 못 봤습니다.
1: 예. 이게 개선되기가 어렵나요? 가능성이
0: 국힘이 협조할 건 협조하고
1: 예.
0: 반대할 건 반대하는 그런 뭐 좀 합리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1: 예.
0: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그것을 뭐 협력한다는 것은 단순히
1: 현재로서는.
0: 절차적인 양보나 인간적인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서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중수청 문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이제 국회로 왔습니다. 행정안전위에서 하는데 박균태 의원님은 광주고검장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검사 오래 하셨잖아요. 김정 후보자랑 일도 같이 하셨었죠.
0: 예, 한 1년 정도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을 할 때
1: 예.
0: 같이 근무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1: 6부장 하실 때 밑에 데리고 있던
0: 예, 예, 예.
1: 뭐 부부장이나
0: 예, 6부 예. 검사였었습니다.
1: 아, 육부 검사로
0: 예.
1: 한참 후배네요, 조금.
0: 예, 그렇습니다.
1: 김정우 후보자는 권력을 쫓는 검사였습니까? 그러면
0: 매우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수사 능력도 있었고
1: 예.
0: 책임감도 강했고 그러나 어떤 일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거나 균형 감각을 잃는 법을 못 봤기 때문에
1: 예.
0: 정말 일을 하는 것을 믿고 맡겨도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성격이 매우 박습니다.
1: 예.
0: 또 주변의 동료들도 잘 배려를 하고. 상하로도 또 두루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중수청을 정말 업무적으로도 잘 이끌어가고 또 새로 처음 구성된 그 조직원들을 또 아주 그 인화력 있게 잘 이끌어갈 만한 그런 뭐 능력과 품성의 뭐 보유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1: 부장검사로서 1년 정도 같이 일을 했으면 사실 속속들이 알기 쉽잖아요.
0: 예, 예,
1: 아마 그 밑에 부부장검사가 있고.

0: 그 밑에 이제 검사로 있었던 건데.
1: 예, 예.
0: 근데 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검사장 승진할 때 장관이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1: 아마 그 좀 추미애 장관님께서 네. 원하시는 모습까지 이르지 못했던 측면이 뭔가 있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어떤 외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0: 예.
1: 본인이 왜 그때 거기에 대해서 말리지 못했거나 또 반대로 행동하지 못했었는지가 충분히 설명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예.
1: 예를 들면은 본인은 다 반대를 하는데 결정권자와 기관장이 뭐 알아서 결정을 해버린다든가
0: 예.
1: 또 동료 대검 참모들이 다수결로 정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끝까지 그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받는 것은 조금은 공직사회 내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같은 검사고 사실은 지금은 광주 중수청장을 맡게 된 이문정 검사도 이분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과거에 뭐 감찰 일과장 때 무마를 시켰다든지 이런 의혹을 제기해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보세요?
1: 감찰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0: 예.
1: 원래는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뭔가 그 배경이나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0: 예.
1: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그 어떤 그 뭐 그때 그 상황에서 과연 그 감찰 일과장일 때 뭐 저 문제가 됐던 그 진동균 검사
0: 예.
1: 거기가 신분이 어떤 상태였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0: 예.
1: 아무튼 뭐 김지용 어떤 그 감찰 일과장 거기가 뭔가 봐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0: 덮으려고 해서 그럴 건 아닐 거다
1: 믿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 예, 그것도 뭐 청문회 과정에서 한번 물어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0: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다음이 누구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균태 의원님 이제 고검장 출신이고 율사 출신인데 혹시 검증하는 저 신원 검증하잖아요.
1: 예.
0: 요청안이 왔습니까?
1: 아, 예, 제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0: 제안 오신다면요?
1: 아, 뭐 저 제안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0: 예, 예.
1: 가부를 답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예의나 뭐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거의라는 표현으로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세계를 향해 열린 하늘길, 더 큰 미래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 영종구가 더 높이 힘차게 비상합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푸른 하늘 아래 내일의 희망이 펼쳐지고 그 중심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허브 도시 바이오 AI 첨단 산업으로 새로운 내일을 여는 미래 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 하늘을 잇고 미래를 열고 사람을 품는 영종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영종구와 함께합니다.
4: 기자들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 뒷이야기 뉴스 디테일.
0: 예, 기자들의 발로 뛰어서 얻어낸 이야기로 듣는 뉴스 디테일. 시사인의 김현지 기자,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 CBS 조태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0: 예, 앞서 이제 이서희 기자님 박균태 의원이 나가실 때 환하게 웃으면서 뭐 얘기하시던데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6: 아, 국감 끝나면은 저희 세 명 밥 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 아, 예.
6: 이렇게 앞뒤로 만난 것도 먹자. 인연이니.
0: 예. 예. 알겠습니다. 국감 끝나면 김치찌개 먹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네. 뭔가 중요한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 밥 먹자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첫 얘기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얘기죠. 조태임 기자. 기자들이 본 영화 암살자들. 일단 세 분 영화는 다 보셨습니까?

0: 저는 봤고요. 예. 네.
1: 보셨고 이세 기자님은
2: 예, 안 보셨대요.
1: 아, 못 보셨군요.
2: 예, 저는 봤습니다.
1: 아, 그러면 김은지 기자는 그냥 예, 얘기하지 말고
3: 예, 좀 가만히 있다 하겠습니다.
1: 잠시 딴 일 하고 계세요. 예, 예. 저희끼리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태임 기자?
0: 영화 이제 이 논란이 있은 뒤에 봤어요. 사실 제 스타일 영화는 아니라서 안 봤을 텐데 평소 같으면 예.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서 봤는데 그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역사적인 것보다 그 뒤에 중심으로 나오는 기자들이 권력에 저항하는 기자들 얘기 중심으로 나와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감명 깊었고.
1: 예.
0: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 너무 이게 이념 논쟁으로 좀 소모되는 것 같은데 기자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요즘에 또 기자들 많이 비판받잖아요. 뭐 받아쓰기만 한다든지 뭐 기레기라든지 뭐 이런 예, 지적도 많이 됐어요. 받는 상황에서 예. 아, 기자의 진짜 본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1: 예, 이소희 기자님은요?
2: 저는 일단 관객으로서는 별점 5개에 3.5 정도를 줄 수 있는 몰입도 높은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1: 3.5점은 잘 주는
2: 네,
1: 겁니까?
2: 네.
1: 예, 몰입도 높은 예, 영화다.
2: 그리고 티켓값이 아깝지 않은 정도?
1: 예.
2: 영화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0: 제가 이제 예. 주변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 주변 기자들 실제로 영화 본 기자들 한 10명 정도 통화를 해봐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이거 너무 좌편향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경제지 기자 뭐 중앙지 기자 종합지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얘기를 예. 들어봤는데 한 이제 그런 경제지 기자는 완전 무리했다 이거 비판받을 만하다
1: 예.
0: 유족들 살아있는데 그 소재를 갖고 온 거는 그냥 쉽게 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는 기자도 있었고
1: 예.
0: 또 다른 기자 저는 이거 과거에 MBC 다큐나 이런 데서 다 다뤘던 건데 이 영화의 내용에서 사실 더 나간 건 없다 그러면서 좀 내용에서 실망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 이제 영화 전문 기자도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그냥 평범한 시대극으로 봤다 그러니까 대단히 감동적이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또 역사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도 없었다 이런 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엄혹한 시대의 그 진실을 쫓으려 했던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감독은 사실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1: 예.
0: 이제 유경수 그 여사 피격 사건이 너무 이제 쟁점화되고 중심화되면서 그 본연에 전달하려던 메시지는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영화 시나리오는 10년 전에 이제 받았었던 거라고 해요.
1: 예.
0: 근데 이제 그때는 그 극 중에서 유해진 형사 역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의 주인공이었는데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이제 계속 각색하면서 진실을 쫓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여기선 대표적으로 기자가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더 담고 싶어서 영화를 보시면 사실 주인공이 기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1: 박해일 씨가
0: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사실은 원래 이 영화가 주려는 메시지는 이제 그런 기자들 저항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또 현재 시대 우리 기자들에게 또 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 혹시 그러면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CBS의 민환 기자 조태임 기자로서 반성이 좀 됐습니까?
0: 저 민환 기자는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기자가 되려고 생각했던 그런지 그런 정의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기자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여기 음모론이 있을 것이야 했던 것들이 실제로 취재해보고 많은 얘기 들어보면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1: 예.
0: 그러면서 좀 둔해지는 것도 있어요. 만약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좀 둔해지는 것도 있는데 이거 보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1: 예,
0: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사실 영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당시 70년대 초반에 그 폭력과 왜곡, 억압 이런 사회 시대상이었다라는 걸로 보였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이세 기자님은?
2: 저는 사실 이건 기자들한테는 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사실 최근에 제가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그 기자에 대한 일화가 나오는 영화가 내부자들이거든요.
1: 예.
2: 근데 그 내부자들에서는 사실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입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밈처럼 회자가 될 정도로 그 당시 그 유력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한 말이었잖아요.
1: 예.
2: 근데 그 영화에서는 기자가 뭐 정부나 그 기업의 고위 관계자랑 결탁을 해서 뭐 부적절하게 여론을 호도한다든지 그런 이미지로 그려짐으로써 그 기자들의 이미지를 좀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저는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2: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기자들은 실제로 발로 현장을 뛰면서 좀 묻힐 수 있었던 진실을 좀 파헤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저 그 기자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준 영화고 좀 기자 이미지를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만드는데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1: 예.
2: 그런 예, 인상을 받았습니다.
1: 좋은.

0: 뭐 자극이 되셨습니까?
1: 네, 많이 됐어요. 그 됐어요. 영화 혹시 보셨나요?
0: 좀 봤죠. 그 영화에서 모든 문화 활동은 CBS 때문에요. 원래 문화 활동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1: 그 주축이 되는 두 기자가 예. 박해일 그 이민호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저희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사실 이민호가 되게 신창 기자로 나오는데 그 연차는 사실 많이 벗어났고 예. 그 박해일의 연차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리고 앵커님은 박해일의 연차를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0: 아니요, 그 정도예요. 네. 예.
1: 근데 그 영화에서는 박해일 씨가 실제로 현장도 가고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진실을 파헤쳐 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좋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0: 진짜. 근데 이제 저 연차 정도 되면 이민우 같은 분들은 기자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는.
2: 이민우 같은 분은 기자를 안 하지 않을까.
0: 네. 그런 생각도
2: 현실성이
0: 드는데.
2: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0: 일단 사실은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한 입장에서 볼 때는 매번 뭐 콘텐츠나 드라마 극에서는 기레기로 표현되는 게 훨씬 그쵸. 많은데 정말 드물게 좀 긍정적으로 그 잘한 일들을 그 동아일보의 자유언론 실천선언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정말 그건 고맙다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소재가 됐기 때문에 이게 휘발성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영화는 뭐 안 봤지만 그래도 네. 할 말을 할 줄 아는 김은지 기자님.
2: 아, 네.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네. 세 분의 말씀을 듣고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에 대해서 너무 영화 외적인 공방들이 커지다 보니까 예. 제작자라든지 그리고는 연출자 입장에서 좀 안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 보고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미 이걸 본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정파적인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예. 그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로까지 가져가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잠깐 저희끼리 대기실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여러 명의 배우가 있고 주연 배우들이 다 주요하게 역할을 했는데 왜 유해진 씨 집 앞에만 그렇게 가서 시위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그 극우 집회 분들한테 좌표가 찍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예. 했는데 뭐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도 그 생각을 잠깐 했는데 깊게 들어가는 건 굳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2: 그럼요. 예, 뭐가 됐든 예. 잘못되긴 예. 했으니까요. 예.
0: 박해일 씨는 사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예.
3: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이랑 영화 평론가 쪽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과거의 이런 시대극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흥행 그 공식을 따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흥행이 되기 쉬웠던 요소들이 예.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거는 이런 역사물들이 나왔을 때 예전에 보수 진영이 제대로 대응을 좀 하지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나 SNS 중심으로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변을 하고 있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 대한 반감을 더 크게 했다는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지금 이제 민주당 정권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과거에는 민주당이 뭐 이렇게 민주화에 뭐 그런 독재 저항했던 권력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당도 이제 내로남불 정당이 됐다는 거에서 더 이상 이제 그 정의의 편에 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자기들 옳은 말만 한다고 하고 또 자기들에게 유리한 역사만 말한다 이런 인식이 좀 이제 지금은 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좀 공감대를 못 얻는 것 같다. 예. 또 보수 진영에서는 예전에 이제 이런 근현대사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아 역사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네. 예. 사실 영화가 주는 영화 자체 내용에 대한 여러 비판도 있고 지금 그게 이제 정치권으로 좀 확전되면서. 특정 배우의 집 앞에 구구단체 시위가 있기도 하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지금 이전과는 이 콘텐츠 영화에 대해서 문화가 좌우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서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1: 근데 사실 지금 그 말씀하셨다시피 유해진 씨 집 앞에 몰려가서 그렇게 좀 과도한 시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는지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 왜 하필 유해진 씨 집일까? 사실 그 영화에서 더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좀 보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좀 이 영화를 실제로 본 분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유해진 씨 집 앞에 몰려간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 사건에서 모티브로 삼았던 그 유경수 여사의 그 피살 이거에 예. 대해서 좀 그 좀 그 설을 부적절한 설을 제기한 것보다는 그 이 영화가 배경 자체가 박정희 그 군부 시절이다 보니까
0: 예.
1: 그때 엄혹한 현실을 좀 많이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냉정하게 다뤄지다 보니
0: 예.
1: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재소환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서 그 당시에 그 유해진 씨 역할 자체가

0: 그 경찰 그 좀 정권에 저항하는 경찰 역할이잖아요.
1: 예예.
0: 그래서 좀 그런 핵심적인 좀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배우의 집 앞에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 구구 지지자들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건 그 박정희 시대의 그런 나쁜 과거를 소환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진심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제가 기자 전 기자 출신이고 현재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사실 영화도 그런 부분도 메시지가 있는데 워낙 소재 자체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당시 이제 74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 결국은 영부인이 피격이 돼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그 사건에 중점을 두고 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2: 그런 점에서 이제 영화가 조금 아쉬운 거는 그 70년대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단편적으로 인과관계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만 보여주니까 이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보면은 유해진 씨 형사 말고도 그 동료 형사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경비를 못했다는 이유로 뭐 그제 고문당하고 실제로 이제 형사들 이제 28명이 파면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사실 그냥 국가에 따랐던 건데 그걸로 인해 이제 피해를 입고 그랬던 건데 그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제 주요 인물들만 기억하지 않는데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소시민들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1: 알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렇죠. 사실은 직장을 잃은 당시 분들도 그냥 일하다가 그런 분도 많았고요. 직장이 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고문당하고 그런 사람도 워낙 많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서희 반장님이 가져오신 민주당 내 분위기, 특히 김민석 대표의 얘기네요.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당내에 과한 주장은 제어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좀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발언의 의미는?
0: 이게 어제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에 나와가지고 오전에 한 발언인데 그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X글로 사실 우리가 흔히 강경파라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메시지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뒤따라서 바로 나온 대표 메시지여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해석이 나왔어요. 근데 그 김민석 대표가 콕 찍어서 이거 이제는 당에서 조금 제어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제어를 시키겠다는 건지 아니면 제어를 해달라는 건지 그 좀 약간 어미가 불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지도부 쪽에 물어보니까 일단은 스스로 좀 제어를 해달라라고 좀 촉구를 한 메시지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제어가 안 될 경우에는 징계까지도 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그 어쨌든 김지용 후보자 그 청문회가 14일로 잠정적으로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좀 수그러드는 국면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언이 좀 정리하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기대인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김지용 후보자,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친윤검사 아니냐, 검찰기기를 해서 되겠냐. 당내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가장 좀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어가 근데 가능할까요?
3: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이 개별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당에서 당론을 정하면 자기가 더 이상 이제 그렇지 않고 따르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마 아까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정리되는 수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개별적으로 자기 의견을 계속 가지긴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정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청문회가 행안위를 중심으로 치러지긴 하지만은 법사위원장인 서용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정리가 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14일 청문회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물론 개별적으로 박주민 의원과 윤건영 의원 이런 분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반대 의사 표명 이꼴 여당 내 전반적인 부적합 판단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전반적 기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모양새이긴 한데 당대표가 너무 늦게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민주당 인사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제가 이따 이제 준비해온 SNS 정치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너무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게 하는데는 당의 역할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1: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지난 10월 4일 날 X에 쓴 얘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 그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일명 무국파 이렇게 표현했는데 김종우 후보자 관련돼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되죠.
3: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다 이런 차원에서 무국파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 연일 대통령

0: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까지는 허리를 낮춰서 로우키로 반성하고 그리고 통합하는 모양새를 내세우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잦아들지 않는 당내 어떤 반발에 대해서는 아, 이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많던데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소위 말하는 뭐 사이다라고 하면 사이다인 것이고요. 혹은 뭐 D가 없이 전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 SNS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일단, 예.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1: 일단 김민석 대표의 취임한 지 이제 몇 달 됐습니다.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평가는 어떻습니까? 조태임 기자가 이제 기자들 여러분 기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민주당 의원들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2: 그러니까 민주당 관계자들 얘기는 그러니까 초반 한 달은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지금은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물론 공개적으로 예. 내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그 김민석 대표가 혼자 다 끌고 가려고 한다. 모든 사안에 다 관여하려고 한다. 이런 그러니까 또 다른 만기칠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좀 너무 넓혀지는 게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이제 끌고 가다 보니까 혼자 너무 앞서고 뒤에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같이 당내 다른 의원들도 좀 역할 분담이 돼야 되는데 김민석 대표 혼자 너무 전면에 나서다 보니 이제 당의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하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김민석 대표가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가진 그러니까 한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지금까지 본인이 뭔가를 해와서 이 자리에 올랐다기보다는
1: 예.
2: 누군가의 이제 끌어당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올랐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조급함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1: 예, 조급하다. 사실은 뒤에 170여 개인가요? TF를 의원 한 명당 다 만들어서 일을 하겠다는데 지금 다른 분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조팀 기자가 하셨고 예.
3: 사실 물밑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꽤 나오거든요.
1: 나와요?
3: 네, 나오는데.
1: 김민석 대표님 혹시 듣고 계시면 물밑에서는 꽤 나온다고 지금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3: 네, 근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계속 점심, 뭐, 최근에는 재선 의원들 한 7, 8명씩 돌아가면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다양하게 좀 청취를 하고 있다고 해요.
1: 예.
3: 근데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내가 당대표가 되면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겠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1: 예, 예.
3: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다수는 일단 100일까지는 봐야지라는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한 53일 정도 됐을 텐데 100일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좀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건 좀 자제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민석 대표도 그런 목소리를 좀 물밑에서는 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3: 추석 전후로 약간의 좀 기류 변화가 있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직전에 그 지도부에 좀 아주 가까운 분들이랑 점심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면 이 소리가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감이 없었다.
1: 예.
3: 내 생각보다 이 소리가 되게 강하게 멀리 가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서 이제는 좀 볼륨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추석 직전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석에서.
1: 예.
3: 그래서 그 이후에 어제도 사실 그 당에서 이제 좀 제어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주 강한 톤의 비판은 아니었잖아요.
1: 예.
3: 좀 이제 앞으로는 좀 남은 50일 그리고 동안은 좀 이렇게 발언의 수위나 좀 발언의 양이나 이런 걸 좀 조절해 가면서 좀 성과를 내는지 좀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1: 예, 성과에. 앞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방송 끝나고
3: 네.
1: 대꾸쇼에서 좀 이서희 기자가 얘기해 주세요.
3: 알겠습니다.
1: 유튜브에서 그냥 또 막 얘기하실 거죠?
3: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김은지 기자가 준비한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SNS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폭풍 SNS. 물론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의원 중에 있습니다.
0: 아, 그러긴 예. 하죠.
1: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
0: 예, 이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논란이 되거나 혹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1: 예.
0: 그러니까 8월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트윗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X를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X 계정에 올리는 개수가 9월 들어가지고는 뭐 두 배, 세 배 늘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트윗을 많이 하는 것이 첫 번째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내용상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두 가지가 크게 나. 나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스스로 SNS가 자기가 힘들 때 이제 구출해뒀던 어떤 도구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래서 지금처럼 지지율이 계속 이제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양새라면 내 스타일대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개씩 올리면서

0: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수도 개수지만 사실 내용상의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대통령 다음에 맞는지 혹은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긴 한데 뭐
1: 오늘 내용상의 지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뭐 예를 들어서 뭐 좌하계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든지 그리고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겨냥해 가지고는 싸움의 모양새가 더 커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요.
1: 예.
0: 뭐 유시민 작가가 나왔던 미디어오늘 영상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한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김지용 후보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친윤 검사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직접적으로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알겠습니다. 조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SNS. 그러니까
2: 대통령 SNS 하는 걸 두고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 소통하는 거나 전달하는 게 대통령 성에 차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등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정책 홍보라든지 아니면 대야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지금 사실 저희 앞서도 얘기했죠. 민주당 의원 중에 눈에 띄는 의원들이 지금 없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1: 예, 답답함을 느끼는. 이서희 반장님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SNS에 대해서.
3: 대통령이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나섰을까라는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친명계에서는.
1: 친명계에서는.
3: 네. 그 9월 그러니까 원래 한 7, 8월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이제 좀 SNS를 줄이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9월 들어가지고 정말 폭증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또 발언의 강도도 굉장히 세졌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당에서 역할을 못한 거다. 좀 대표가 좀 더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사석에서는 좀 종종 하고 있습니다.
1: 대표가 좀 더 나서서 그걸 메워줘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거고. 앞서 근데 그 과연 효과가 좋냐? 이건 또 별다른 것 같아요. 좌악이라는 표현도 많이 좀 비판을 받았었고요.
0: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정 부분에 이제 실수 혹은 뭐 부작용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상쇄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같이 가져가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까지는 그 기조 로우키로 가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다가 이제는 그냥 내 식대로 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야당 대표였지만 대통령은 좀 차원이 달라진 격이지 않습니까? 본인도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일 잘하는 대통령 컨셉에 맞는 이제 폭풍 트윗이냐에 있어서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일단 본방송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유튜브 댓글쇼로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0: 그럼요.
1: 예,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서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네, 오늘 본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6: CBS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0: 사람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2: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꿈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기를 만나 한강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AI 산업 강국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전기를 만나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됩니다.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로봇, 우주항공 산업까지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전기 품질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힘, 한국전력.
3: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4: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도톰한 긴소매 겉옷이 필요할 만큼 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낮 동안에는 이 겉옷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큼 낮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의 한낮 기온이 24도, 부산이 2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평년보다 더 높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더욱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체온 조절하기 쉬운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고기압 영향권 내에 서 종일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고 공기질도 깨끗해서 완연한 가을을 즐기시기에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 12시 25분경에 전남 고흥 부근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의 5차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종일 쾌청한 가운데 이 무렵 이 지역의 기온은 22도 안팎, 바람도 잔잔할 것으로 보여서 날씨로 인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6: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AI가 만든 목소리는 AI가 잡아냅니다. 통화 중에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엔 있지만 없는 기기도 많습니다. 지금 전화앱 설정을 열어 보이스피싱 알림을 켜두세요. 없으면 통신사 전화앱을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5: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6: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AI입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7: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8: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9: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8: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9: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0: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1: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2: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3: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4: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0: 가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 도시공사.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거리에는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표지판이 서 있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면 더 멋진 세상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해외 어느 도서관에는 이런 표지판이 있다고 하네요. 도서관에서는 음식 취식에 유의하세요. 책벌레들이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장서를 훼손할지 모릅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표지판이라면 무시무시한 경고 문구나 협박성, 금지 표지판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이렇게 다정한 말투로 부드럽게 요청한달지 유머 한 조각을 섞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면 마음을 움직이기도 훨씬 더 쉬울 것 같긴 한데요. 아직도 정착 못한 라디오 유목민들에게 이런 안내부는 어떨까요? 채널 돌리는 순간 명곡은 흘러갑니다. 용접 기술자 파견 가능. 크크크크. 뭐 요렇게. 자, 여기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 입주 1441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